0: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신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7번째 시간입니다.

0: 한동 정도 슬슬 말문이 트이었다. 그가 강사에서 출발해 대여섯 개성을 지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자 왕대사는 악의환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더니 진영과 대파산을 넘어 천섬 소베트 근거지를 세우고 서쪽으로 가릉강을 건넌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호위병이 밥을 날라왔다. 왕대산녀는 모우 몇 마리를 잡아서 미리 삶아놓았다고 하였다. 주식은 서장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옥수수가루로 끓인 죽이었다. 한동 정례는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인지 몰랐다. 식사 후 한동 정례는 라마 교사원을 나와 탄주입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걸어가는 두 철주와 리소우를 만났다. 두 철주는 털 양말을, 리소우는 털 둥거리를 들고 있었다.
1: 동지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0: 황소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두 철주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1: 사방면군 동지들이 준 겁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진작 준비를 해둔 거라면서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0: 리소도 등거리를 내밀면서 말했다.
1: 정치위원 동지, 이걸 보십시오. 사방민군 동지들이 선수 양털로 실을 뽑아서 짠 것인데 얼마나 두텁습니까? 예? 포근해요?
0: 황소가 받아보니 정말 두툼하고 묵직하였다.
1: 이것만 있으면 또 설산을 넘는데도 걱정이 없겠어요?
0: 리소는 입이 귀에 가걸려 활짝 웃었다. 협금산을 넘을 때 1군단 군단장 림표가 대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군단 정치비원 서병진이 부대를 이끌고 무공에서 30군 정치비원 리선염과 합류하였다. 무공은 아주 특이한 산간도시였다. 도시는 기다란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골짜기 가운데 평포지만 산이 삐죽이 솟아있고 그 위에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소금천은 무공의 깊은 골짜기를 예돌아 흘렀다. 시가지는 꽤 길었는데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치들이 앞편을 사고 팔아서 꽤나 번창하였다. 황피하고 쓸쓸한 사천 서부답지 않게 떠들썩하고 생기 넘치는 고장이었다. 도시에는 자그마한 꽃밭이 달린 천주교회당이 있었다. 서병진은 거기에서 리선념을 만났다. 리선념은 24살 난 점잖은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이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리선념은 서종지휘께서 일방면군의 희생이 되고 다치거나 뒤처진 사람이 많아 취사병이 부족할 테이니 취사병을 뽑고 양식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서병진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서병진이 숙소로 돌아와 보니 마부가 비동비동 살찐 노새를 끌고 기분이 좋아서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서병진이 물었다.
1: 그건 누구 노새요? 제가 누구 노새를 모르겠습니까?
0: 마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대꾸했다.
1: 정치원 동지의 노새입니다. 내 노새라고? 나한테 언제 이런 노새가 있었어? 어? 리선념 정치위원 동지가 보내온 것입니다.
0: 원래 강사를 떠날 때 서병진에게도 커다란 갈색 노새가 있었는데 매우 아꼈었다. 그런데 포홍으로 가는 길에 령관에서 쇠밧줄 다리를 건너다가 노새 한쪽 팔이 그만 쇠밧줄에 끼었다. 대군이 한시바삐 다리를 건너야 할 판인데 도무지 노새 발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다리를 자른 뒤에 노새를 강물에 던지고 말았다. 빈 말한장과 짐을 갖고 서병진을 찾아온 마부는 서럽게 울었다. 그 뒤로 마부가 이렇게 활짝 웃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서병진이 노새를 오르만지며 말했다.
1: 잘 될건 앞으로 잘 길러줘.
0: 그럼요. 이 녀석은 겨우 7살인걸요.
1: 그날 밤 못했던

동 줄레 주덕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무공에 도착하였다. 리선념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아담한 사본 안에 넘쳐 흘렀다.

절경은 량하구에서 장곡도와 대면한다. 두 갈래 강이 합류하여 거대한 후림이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은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가장 급한 일은 단방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중앙기관과 일방면군 주력부대는 무공에서 며칠 쉰 다음 소금전 골짜기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6월 24일 량하구에 이르게 됐다. 모태똥, 주월래, 주덕을 비롯한 중앙지도자들은 무현에 머물고 있는 장국도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량하구는 두 갈래 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한 갈래는 북쪽의 큰 설산 몽필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몽필하라고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동쪽의 큰 설산 홍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홍교하라고 했다. 두 강이 이곳에서 만나 기름진 삼각주를 이루는데 량하구지는 바로 이 삼각주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다. 집도 수십 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자그마한 거리에 이런저런 가게가 서너 개 있을 뿐이었다. 거리 한가운데 있는 관제묘가 그나마 제일 눈에 띄었다. 큼직한 가림벽 뒤로 대전이 있고 량쪽으로 종로각과 북로각이 마주하고 있었다. 뒤쪽 산비탈에는 작은 관음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조울래와 조덕은 일찌감치 왼쪽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었고 모태똥은 큰 사당에 들었다. 큰 사당에서 중앙청주국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장국도는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오래된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상해에서 열린 제1차 대표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좌우를 우가며 자꾸 기웃둥거려서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는 뒷말을 들었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처럼 오랜 당원들은 장국도의 사람 됨됨이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에 8달 동안 싸우고 행군을 하면서 일방면군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장국도가 인솔하는 사방면군과 하루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하였다. 6월 25일 오후 장국도가 금방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밖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은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박고, 장문천 등 지도자들은 마을에서 2, 3리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다. 주왕 직속 대대 간부들과 전사들은 벌써 불밭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작은 천막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오후 5시쯤 되자 빗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전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온다! 온다! 와! 온다! 공충은 흰빛 준마를 탄 사람이 20명쯤 되는 기병들을 거느린 채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다. 일방면군 지도자들도 하나둘 천막을 나와 장국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장국도가 먼저 말에서 뛰어내리었다. 그는 혈색이 푹 좋아 보이었고 큰 키에 몸집이 우람지었다. 회색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붉은 별이 달린 큰 팔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껴안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 더 친하고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장국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장국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부자를 둘러싼 가난뱅이들 같았다. 장국도의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다. 옷차림도

0: 깔끔했는데 군복에는 호주머니까지 비스듬히 두 개 달려 있었다. 스무발 백이 사창을 맨 그의 호위병들도 저마다 건장한 체구의 옷차림이 단정했다. 심지어 권총을 두 개나 찬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군복 차림이었다. 늘 차림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대동은 양쪽 무릎에 커다란 천을 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각반을 치기는 했지만은 전사들처럼 각반에 젓가락 한 쌍을 꽂고 허리띠에는 커다란 컵을 매달고 있었다. 대학 교수처럼 품있게 생긴 장문전도 축 늘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박고가 쓴 동그란 근시 안경은 다리가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조울래는 수염이 길어 더부룩하였고 주덕은 말라서 짐꾼이나 취사부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환영식은 서병진의 사비하에 비 속에서 이루어지었다. 모태똥이 초란 단 위에 올라 환영 연설을 하자 장국도가 답사를 하였다. 지휘원들 수백 명은 옷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잇따라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장국도는 일방면군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모태똥은 낡은 전을 대고 무릎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휘원과 전사들은 낡고 해진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 사람들을 어찌 군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은 거지? 장국도가 어지간히 놀러갈 때 비서 황초도 모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의미있게 웃고는 눈길을 거두었다. 환영식이 끝나자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장국도와 나란히 마을로 들어갔다. 저녁 만찬은 큰 사당에서 열리었다. 일방면군은 늘 하던 대로 세수대야의 음식을 차리었다. 장국도가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 네 대야가 올라왔다. 물론 독한 술도 빠지지 않았다. 모태똥은 들떠서 허리띠에서 컵을 풀어 술을 가득 부었다. 그는 고추 요리를 보자 더 흡족해하였다.
1: 어서 듭시다.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0: 그가 젓가락으로 고추를 집어들며 말하자 박고가 즉시 반박을 했다.
1: 모동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강소절강 사람들 중에도 혁명가가 적지 않지만은 누구나 고추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울래 동지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근은 당신만큼이나 고추를 좋아하지만은 그자가 무슨 혁명가란 말입니까? 에?
0: 그 말에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모태똥도 고개를 젖히며 함께 웃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국도만 말없이 자리를 지키었다. 1931년 중앙대표 자격으로 아계환 소비트 구역에 들어가 당정군 군안을 혼자 틀어진 뒤로는 가는 곳마다 훌륭한 요리사가 따라다니었다. 오늘처럼 대야에 음식을 넣어놓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불쾌한 것은 밥상에서 오가는 이야기였다. 아계환 소베토 구역에 들어간 뒤부터 특히 전선 소베토 구역을 세운 뒤부터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업적을 세웠던가. 하지만 여기 모인 혁명가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무혈을 떠나 사흘 동안 달려오면서 장국도는 할 말을 충분히 생각해 두었다. 누군가 자신이 세운 업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묻는다 해도 거침없이 흐르는 장강처럼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장국도는 고추 따위를 이야기거리로 삼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에 끼일 수도 없었다. 그가 사방명구를 인솔한 뒤부터 종집이 소향전마저도 장국도와 감히 우스개 소리를 섞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나누는 이야기 외에는 사람과 모여 앉아 우스개를 피우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도 레이를 갖추느라고 애써 웃기만 했을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술을 좋아하는 모태똥이나 박고는 모두 거나하게 취했다. 만찬이 끝나자 주울래가 몸소 장국도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을에 집이 적어서 북쪽 거리에는 한 가게를 숙소로 쓰라고 장국도에게 내주었다. 국도 동지,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1: 그래도 오전에 또 회를 해야 하니 일찍 쉬도록 하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0: 장국도가 자리를 구원하며 말했다. 오랜만인데 여기 좀 앉으십시오. 조울래는 침대 맞은편에 있는 걸상에 앉았다.
1: 내가 많이 변했지요?
0: 장국도가 웃으며 물었다. 조울래가 잔잔히 훑어보니 갸름한 얼굴에 살이 붙어 무척 건강해 보이었다. 다만 오른 귀 돌대로 무언가에 눌린 듯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다.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1: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보다 살이 올라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군무에 정신없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귀에는 왜 동그란 자국이 나 있는 겁니까? 눈이 참 밝구만요. 이건 전화를 받느라고 눌린 자리랍니다.
0: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 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온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

0: 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화, 목, 토, 우수요일이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된 심장병 치료 제품이다. 청심은 심장열을 써준다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중약은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내리누르는 전장 내 내리누르는 약하고 쌍후싱 올리쳐주는 약, 이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 이 지구에 나온 이래 시간도 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시간만 해도 20년 되는 이런 시간이 되는데요. 이 사이 많은 분들이 초원 청심환, 청심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브랜드 이름으로 나왔지만 해도 정약각의 큰 글씨라는 청심치명 발매하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신통, 멍약 활신통, 멍약 신타, 멍약 신비삼보, 그러다 이번에는 멍약 좋은 청심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복용해보시게 되면 그 효과성을 더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윤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히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본 제품 저원창심화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기본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존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우대 가격과 똑같은 그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그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드리고 그 외에 지금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는데 비례적으로 놓고 말하면 3각에 1각을 무료로 드리는 차원에서 이때 원래 1각의 가격은 199원으로부터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 제품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바로 좋은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게 되면 심장병에 대해서는 기본 큰 걱정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몇 가지 보조제품은 딱 심장병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대사문란으로 인해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기초제품을 드시는 전제하에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드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거의 문제없이 무난하게 잘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좋은 청심환 청심치명 발매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정원 정심환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정원 정심환을 써서 예, 많이 조금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 신경이 많은 약이고, 그리고 신경 있는, 그런 약.
1: 신경 대박, 예, 예.
2: 예. 그리고 10년 넘어 팔았지. 아까 얼마 신경 좋습니까? 그리고 약 값이가 저렴하고, 올라다이고, 내려다이고.
1: 아, 예.
2: 이제 올라가겠구먼.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사람들도 좋고, 방해도 없고, 그래, 위를 자극도 안 하고, 그래, 식사를 잘하고, 혈압 조절이 잘하고, 예. 그러고, 그런, 저, 어느 겐가. 이봐이 그렇게 쓰고, 아이, 초하던 게 그게, 아이, 많이 나서지고, 어전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1: 하하, 그럼요.
2: 다섯, 여섯 개를 쓰던 게 남이 하나 썼는데, 그 정상을 돌아왔지.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그저 몸소리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앞도 가슴이 진해 쏙쏙 찔러서 그랬던 것도 그거 많이 나섰습니다. 어제는 밴드살이 눕습니다. 100개를 놓고서 5개를 놓고 누워 앉아서.
1: 아, 심각할 정도죠. 예.
2: 그래서 그래. 그것이 아이 강 중간기라고 병원에 두 번이나 입원해도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그대로고 그대로고 누워 그리고 실망 부리던 게 그것이 아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세각에 한강 도준 거 뭐고 뭐가 차츰차츰 잃어본 거 가지고 장소가 되게 약을 쓰니까나 그게 어디 듣겠습니까?
1: 아, 예.
2: 예. 그래, 이래 좋은 약을 쓸 때 계속 쓰자고 소리 9각 배달 받자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셔. 9각을 싸면 3각을 무료로 들여서 넉 달 동안 한계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는 양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까,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좀 심한 문의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어떠세요?
3: 심장이 자꾸 이래 후두두 떨리고, 예. 예, 심률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저 뭔가, 어쨌든 올리순이 잘 올라가요, 없대다.
1: 예.
3: 예. 그래서 저 뭔가 쓰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그 약도 먹어봤습니다. 경결제 신당약을 먹어봤는데 소용없을 때가 있었대 준 거. 그래서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는 아이 참 정신만 심장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이게 한동안 썼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아, 그럼요.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셔보신 예. 분들 가운데서는 예.
3: 예, 석 달 거의 쓰는데 아이 호전 빠릅니다.
1: 아, 그럼요.
3: 나타났대다.
1: 예.
3: 호전되는 게, 또,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신상에, 모든 그 증상에, 깜짝하게 사라진다.
1: 예.
3: 아주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값도 저렴하고, 또, 목량이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내, 저, 앞으로 심장에 철저히, 치료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좀 계속 쓸 예정입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견지가 중요합니다.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 9각의 세각은 넉 달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
3: 네, 그래.
1: 예, 료정을 견지하기 바랍니다.
3: 저는 오늘도 저 9각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3: 예, 33-5번.
1: 예.
3: 수고하셔, 두 분.
1: 아,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천성심만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약 쓰기 전에는 용다수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1: 예. 예. 심장병 때문에 자주 입원하셨다. 그렇죠. 예.
4: 예. 이 약 전에 지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1: 예.
4: 근데 떨군 것처럼 계속 후두두 떨림에 그래서 용 굴단에 사람도 막 쉴 수 없겠다.
1: 아, 예, 예.
4: 이런 게 지금 이 증상이 싹 없어져서 밖에 나가서 걔 매일 나옵니다, 사람들.
1: 예.
4: 예, 기구에, 그래서 예, 기구에 반드시 누구면 가슴에다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그냥 딱 누웠다, 반드시 누웠다. 그래서 역시 이제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1: 아, 예, 예.
4: 예, 기구 또 숨을 용 차서 그 증계를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한 단계 안타심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단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까나.
1: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또 소화도 작으니까 심장 나쁜데 지금 소화 작아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심의 둥지라 말해서 심장과 위가 동치된다. 바로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공능이 저하 이래서 때로는 심장병 치료했는데 소화가 해결됐다는 분들이 기본 비례가 높습니다.

0: 기억이 예, 이 점입니까? 아, 혈압이 어떻게 정찰을 잡고 이 잠 못 잡는 게 잠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기침 뭐 계속 하던 게 기침 말고 목에 가려만 피게 가려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사과 예, 아까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뭐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두 개 치료 과정 거지는 기본으로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고 그러니까 여덟 달입니다. 그 후부터는 가하이 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견지하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도원성 심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나는 어제 생각하다 보면 심장이 붙인다 하면 막 숨 올려 맞고 그 다음 막 나치를 막 우기 오르고 그 다음 가슴이 막 그 저어두고 그 다음 막 어떤 때는 막 쏙쏙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저 카레가 자꾸 생각하면 더 숨이 안전 보질 못한다는 거.
1: 아, 예.
3: 네, 이름이 보내던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것을 썼는데 약 쓴 그다음부터 벌써 효과가 아게 되었나 그러면 지금 무슨 말 하다니 어제는 내 지금 다리도 깨고 또 이게 붓기던 게 완 붓긴 게 번들번들하다만.
1: 아, 예.
3: 예. 그러면서 무슨 말 하다니 그래 꾹 누르면 또 그 자리가 이차 올라먹고요 안 쉬겠다 올라온다만.
1: 심장병으로 하시니 부종이 생깁니다. 예, 예 콩팥이 이상을 낳는다는 걸 말하게 되죠.
3: 그 이약 꾸준히 쓴 덕분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 저기 호전되는 게 아기 남아온다.
1: 예.
3: 그러니까 이 어제는 숨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다리 붓긴 거 다 내리고 예 그리고 또 저기 가슴 막 좌드는 게 바늘 찌르고 이런 증세 없어졌다만 합니다.
1: 예.
3: 내가 그래 보니까 내 이게 하도 내 이 보니까 우리 누이 큰 누이도 이거 지금 쓰는데 다 효과 좋다만 한다.
1: 예.
3: 그래서 이번에 이거 얘들 까고 좀 배달 받자 그래.
1: 초원청심환은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결론적으로서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처럼 뭐 가족에서 보통 한 분이 심장병 뭐 그 때문에 힘든 분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의 위에서 심장병 때문에 들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래 그 가족 형제들이 예예 이 제품 복용하는 분들은 기본으로 효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그래 이 마이스 안 마이스로 이거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3: 저는 이제 수고하십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손 통심하는 정말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나는 이거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습니다.
1: 숨이 차서 그 정도였어요. 예 예.
4: 그다음에 저까지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 아, 예, 예.
4: 그래도 이 전통심환을 계속 먹으니까 어서는 떨기던 증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그래고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아주 세 번씩 먹었습니다.
1: 예.
4: 그래도 어서는 아침 저녁까지 두 번 먹었습니다.
1: 예, 세번 먹던 게두 번, 한번 예. 줄여서 했다.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고서는 예.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40, 42 됐었고.
1: 위험한 심률에 속하는데.
4: 지금은 예, 60, 65 됐습니다.
1: 대단하죠. 너무 정상 돌아왔습니다.
4: 예,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심률이 40몇차 가지면 그 집어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4: 예
1: 근데 지금 60몇차 정상.
4: 약을 소개를 했길래 써서는 60, 65, 어떨 땐 67까지 올라갔습니다.
1: 아이고,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4: 야, 선생님, 그만 이런 약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난 어서 채소 살라도 날라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길에까 사는 것 같으라 합니다, 선생님.
1: 예, 예, 예.
4: 난 어서 이거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 예. 어서는 계속 내게 이게 딱 맞는 약이길래, 예. 어디 난 이 아이가
1: 구시원 아이 갖고 다니다 된다 예.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4: 선생님 꼭 약 소개를 했기 때문에 채소수 싸고 아래 내려간 동민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이전에 할 수 없던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사는 것

0: 합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예.
0: 그래, 나는 이 아가 아이 돌고 구서 그 우대성택이 돌 때 그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0: 어째다 어째 넣어 눌러서 그 싸겠습니다.
1: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예.
0: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서.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심장이 나빠서 그래서 여주에 물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동차 소리 고등 소리 울려도 놀라고 그랬는데 이 좋은 시간을 쓰니까 아,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 원래 지내 심장이 나빠는 그런데 니네 매겨서 다리 나가지 않을까 봤나 그래 연구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심장에 혈관에 무슨 애미 맥혔다 그래가지고
1: 아, 예.
3: 심장이 주사를 넣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예 예, 네. 예. 그 정도까지 예.
3: 지금 오락이 몇 년 되니까 예. 지금 또다시 가슴 피부 숨겨서 이전 수술을 돌아왔는데 지금 처음 처시원 쓰니까 예. 아 그런 수술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주사를 했대서 주사가 끝이 아닌데 계속 주사를 하는 게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보수료법이 제일 그 안전하고 좋은 방법에 속하는데 보수료법으로 해결되면 되는데 보수료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니까 주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을 드셔서 기본으로서 2차, 3차로 주사를 가는 거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사하신 분들 간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평생 드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차, 3차로 갈 필요 없이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신이 나오세요. 예.
3: 예, 하슬이 초원천사 효과 있습니다.
1: 예.
3: 그래, 나도 저는 이 초원천사님 먹으니까, 예, 당시에 주사를 넣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1: 그래야 되죠.
3: 예, 예. 예. 좋은 양 소개해주신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면,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약 가지수를 줄였다, 차수를 줄였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지금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서 혈압약을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혈압이 좋다 해서 내일부터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넉 달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넉 달 동안 보온 제품을 쓰시면서 혈압이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돼서 줄이다 혈압약을 줄이다 지금 완전히 끊어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든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지금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숨이 찹니다. 이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게 돼 있는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심장혈의 산소가 98% 그 밑으로 떨어져서 벌써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 한 단계 국제적인 그 전염병이 돌 때 손톱 눈에다 닦이는 심장혈의 산소 파도를 측정하는 이기가 있죠. 그때 보게 되면 딱 96%가 나오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98% 그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를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숨이 차는 원인 자체는 혈액 가운데 꼭 산소가 98% 이상 만파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이제 퍼센트를 말했지만 그 정도게 되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근경색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장병은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4개, 5개 택에다 걸고 앉아 자는 이런 경우까지 다 있었다 하는데요. 뭐 때문에 반드시 누워 자는 그 상태에 되면 뭐 머리, 발 이게 심장까지 평형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사람들은 그만한 거 얼마라도 정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이래 누워있는 상태에 되면 이제처럼 그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보조 제품 몇 가지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누워도 지금 아주 편리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률은 1분의 60차부터 100차까지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부서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고 그런데 너무 늦게 떼서 뭐 40몇차 주자를 물론 주자도 주자겠지만 해도 심장 집어치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늦게 떼서 40몇차 빨리 떼서 1분에 뭐 120, 30차 이 정도게 되면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보조제품 쭉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심장병으로 해서 악몽을 많이 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입금에 출혈이 잘 생깁니다.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게 되면 앓던 이를 빼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다 해서 금방 가서 치아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전에도 제가 실례를 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가 가서 주자를 했습니다. 밤에 밤중에 요울링에 불려 가서 주자를 하고 나니까 흔들던 치아가 반년이니까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미뤄보더라도 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심장병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부증이 생깁니다. 하신이 부증, 발목, 발등, 우리말하는 쇼트에 거기에서 부증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지간한 소리에 놀랍니다. 제 전화벨 소리에 놀라는 분들은 원래 정상인 분은 뭐 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소리 나가거나 혹은 또 누가 된 가래를 떼는 소리에도 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심장 공능의 약화를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고동맥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 주자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지 않다. 주자를 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자는 방법에 속하는데 재창할 바는 못 되지만 해도 그때 당시 당신은 그거 하지 않으면 뭐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주자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보통 그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심근경색이 보통 70 내지 90% 그 이상 막혔을 경우에는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는가 퍼센트를? 그게 그 조잉지라는 게 있습니다. 혈관을 비춰보는 조잉지를 함적으로 점적주사를 맞으면서 기계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퍼센트가 직접 센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재려하지 말고 제가 인정하건대는 본 제품 초원 청심하는 당신에게 심장병으로서 너무 중하게 막히기 전에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극 이한데요. 이때는 보조료법으로서 하게다면 보조료법으로 하게다며 지자거제 가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때문에 많은 평시부터 관리가 필요하되 본 제품은 심장병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추천합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목이 칼칼하고 마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피로가 쌓이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겨울철에 난방한가에서 난방을 켜놓고 지내다 보게 되면 피부가 텁텁해지고 또 코가 간지러운 증상, 그리고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고 나면 왠지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한 느낌 많은 분들, 그냥 계절 탓 혹은 피로 탓으로 돌려버리고 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증상들의 뒤에는 바로 실내 공기 중에 습도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면 먹는 것, 운동

하는 것, 잠자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바로 그 공간,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습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이 환경 요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적정 습도가 우리 호흡기, 피부, 심혈관, 나아가 수면의 질까지 어떻게 좌우지하는지, 그리고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한 환경이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실내 습도를 관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럼 지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의 수증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시름을 벌이고 있는지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적정 습도란 무엇일까요?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적정 습도가 무엇이고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말해 상대 습도는 일정 온도의 공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그 온도에서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기가 얼마나 물을 품고 있는지를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체의 가장 리상적인 습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이 생활하기 가장 쾌적하고 건강에도 유익한 실내 습도는 연중 40%에서 70%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45%에서 65%의 환경이 인체 건강에 가장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의 습도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조건입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축축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의 피부는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호흡기 점막은 촉촉하게 보호됩니다.
0: 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북부 지방의 겨울철, 가을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난방 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거의 뭐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 하는데 무려 6개월에 달하는데요. 네, 창문을 닫아 걸고 난방을 틀어놓으면 실내 습도가 15%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한여름에도 에어컨 장시간 가동하게 되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럼 우리의 의도치 않게 건강에 해로운 습도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 몸이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습도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상대 습도가 4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 호흡기 점막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쉽게 손상을 입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각질이 일어나고 가지로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선 환자의 경우라면 증상이 더욱더 악화될 위험도 있는데 눈물막의 수분 증발 속도가 빨라지고 눈물량이 줄어들어 안구 표면의 촉촉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습도가 무조건 높으면 좋은 것일까요?
1: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습도가 70%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과도한 습도는 곰팡이나 세균,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호흡기를 자극하여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데요. 여드름, 피부 알레르기, 두드러기, 습진, 진균 감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높은 습도로 눈에 곰팡이 감염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결막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습도는 적당함이 생명인 것입니다.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습도가 수면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 혹시 방안의 습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연구에 따르면 상대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높아도 수면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특히는 낮은 습도와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함께 나타나면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습도가 낮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네, 코가 막히거나 목이 간지러워 잠을 설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땀이 나고 끈적거려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고온다습한 환경은 각성을 증가시키고 깊은 수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밤에 자다가 뭐 입안이 마른다거나 코가 간지러워 깨본 적이 있다면 방안의 습도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습도는 온도와 함께 작용할 때 그 영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온과 저습도에 동시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중간 온도와 고습도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폐 기능이 현저히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은 기관지 기능이 큰 기관지보다 비정상 온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온도와 습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환경 요인으로 우리 건강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난방만 높이고 습도를 간과하거나 여름철에 에어컨으로 온도만 낮추고 습도를 무시하는 것은 건강관리에서 절반만 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습도 관리 실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0: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습도계를 갖춰 놓으십시오. 습도 관리는 측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습도계를 방 안에 하나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뭐 디지털 습도계가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하나쯤 구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치를

0: 보고 나서 40에서 60%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1: 자, 둘째는 건조할 때는 가습을 사용해라고 합니다. 습도가 40%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습을 해줘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습기 사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돗물에는 세균과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가습기로 분무될 때 이들이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정수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습기 내부는 48시간만 지나도 생물막이 형성되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들이마시면 가습기 폐렴이라고 불리는 알레르기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매일 갈아주시고 내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철저히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가습기를 사람 얼굴 향해 쏘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둬두고요. 가구나 전자제품으로부터 1m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틀어놓지 마십시오. 2-3시간 사용 후에는 잠시 끄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습기 습도 문제는 해결해도 공기 정화까지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외에도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에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둔다거나 또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습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한다지 않습니까?
1: 네. 예.
0: 근데 너무 또 어떻게 저절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축축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또 반대로 습도가 60%를 초과하게 되면 이번엔 제습이 필요합니다. 네,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날씨가 허락된다면 하루에 두 번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실내외 공기를 교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습기가 많은 날씨는 오히려 환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규칙적인 환기가 실내 습도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1: 자, 네 번째는 계절별 맞춤 관리입니다. 계절에 따라 습도 관리 전략을 달려야 합니다. 겨울철은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극도로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가습기를 적극 활용하되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4도, 습도는 50에서 60%가 가장 리상적입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에어컨을 켤 때는 가습을 함께 고려하시고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23도에서 28摄氏度,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습도가 7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습기에 의존하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와 청소에 더욱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만 특히 다음 분들은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에 다들 계시죠? 노약자와 어린입니다. 이분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하죠.
1: 둘째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자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습도 관리가 치료의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는 건선, 아토피, 피부염 등 있는 피부 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은 피부 장벽이 이미 취약한 상태이므로 적정 습도 유지가 피부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넷째는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요.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실내 습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0: 근데 뭐 습도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습도 때문에 뭐 재채기, 고감기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특히 네. 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다면 더욱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1: 그렇죠.
0: 어렸을 땐 뭐 이런 거 신경 못 했는데 요즘 보니까 좀 민감하더라고요, 다들.
1: 그치, 뭐 아이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자랄 때 이제
0: 네.
1: 성장하는 가운데 뭐 두드러기 돋거나 뭐 피부가 이런 거는 크게
0: 거의 없었어요.
1: 예, 왜냐면 이제 그만큼 뭐 환경 자체가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바르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몸에 네.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0: 예전에 아토피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걸 몰랐거든요.
1: 예.
0: 근데 요즘 애들이 그냥 뭐 알레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피부 증상도 있고 어떤 음식도 뭐 먹는다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우리 몸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는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냥 너무 관리해서 그런가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면역력이라는 것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보건품에 이런 것들을 드시지 않고도 면역력을 그대로 유지했었는데
0: 요즘 사람들은 또 달고 삽니다.
1: 맞아요.
0: 달고 사는데도 또 생각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하는데 예전보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1: 네.
0: 솔직히 좀 예전 생활이 먹을 것도 적고 어렵긴 했어도 우리가 사는 그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친환경적이었고 뭐 공기가 좋은 곳에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서고 또 배기량 차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 몸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걸맞게 우리 몸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생각하고 일상생활의 하나하나부터 잘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적정 습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방송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바로 그 공기. 네, 눈에 보이지 않은 수증기가 어렵게나 우리 몸 구석구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1: 사실 우리 몸 전체는 다 중요하죠.
0: 네. 예,
1: 호흡기에서부터 뭐 피부, 눈, 그리고 뭐 수면,
0: 네,
1: 알레르기까지 습도 하나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습도 하나만 잘 관리해도
0: 네,
1: 이 모든 부분의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0: 네, 정말 호흡은 우리가 24시간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계속 1초도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이거기 때문에 코에 들어오는 습도가 직접적으로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평소 내가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오늘부터 조금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집에 가습기 있습니까?
1: 어릴 때 있었죠. 우리
0: 어릴 때
1: 아이가 이제 어릴 때 그 가습기가 있었는데 왜냐면 네, 이제 좀 집이 건조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잠자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습기를 사놓았는데 요즘은 이제 다 이제 뭐 성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0: 근데 저희 집은 가습기도 제습기도 있거든요. 제습기는 언제 사용하냐면. 아니 그 축축할 때 비가 쭉 오는 날들이 있어요.
1: 아, 그러면 이제 맞아요.
0: 네, 근데 축축하고 사람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그럴 때는 또 해도 잘 안 들어올 때, 근데 제습기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정말 한 컵씩 커다랗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습기와 가습기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그래서 혹시 40% 아래로 이제 내려가 있다면은 깨끗이 세척한 가습기에 정수물을 한번 틀어보시고요.
0: 네.
1: 아니면 그릇에 물을 받아 방보퉁이에 놓아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에 얼마나 상쾌하고 건강하게 바꿀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이걸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습관들이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좀 쾌적한 우리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숨쉬기가 편하고 일상생활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그것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래서 건강은 먼 미래의 큰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숨쉬는 공기 또 자는 방 일하는 공간 바로 그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수증기와의 씨름 여러분들 오늘부터 함께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건강 그리고 모든 평화로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항상 더 건강 챙기시고 기분 좋은 마음 챙기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동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촉매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잡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보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참남성 구보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어떤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적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참남성 구보액 명서방 제품 자체는 모두 야득각을 싸면 일국각을 물어라 드리게 돼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참남성 구보액 이 제품 자체는 뭐 한각에 598원이라 하지만 해도 우대정책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3차례 모두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복용합니다. 식전 3, 4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온화하면서도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모든 공능이 내리쳐집니다. 그거 올리쳐줘서 젊었을 때 그 모든 대사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보액에 속하는데 보충 한 대 해서 쌍터 해서 혈압이 오르거나 혈지가 오르거나 이게 절대 아닙니다. 실험 나도 됩니다. 아주 온화한 제품 자체면서 보충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며 명서방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눈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거나 이름진, 큼직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막막 색소변성 같은 여러 가지 큼직한 이름을 진 안과 질병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눈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며 어느 순간에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은 제가 늘 마음속으로 하는 말에 속합니다. 수술은 겉으로 치료하는 특기 백내장 같은 건 수정체를 그 인공증태로서 바꿔있는 이런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겉으로는 확실히 잘 됐습니다. 속으로부터 난 병인데 속으로부터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몇 년, 1, 2년 지나가게 되면 또 눈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받든 받지 않았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믿고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이번 우대 활동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참남성 구보액을 쓰고 있어요.
1: 아, 선택이 너무 잘 됐을 겁니다.
2: 예, 예, 난이 간도 나쁘지, 심장도 나쁘지, 위도 나쁘지,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1: 예.
2: 예, 가위 나빠가고, 예, 난 어쩌겠니, 짬매가 올라가고, 짬이 올라간다는 게, 머리, 코리 막 터지는 것 같아.
1: 짬매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박테리아가, 그게 지금 복제하고 있는 중이란 건 그냥 병독이 복제되고 있다는 건 복제된다는 건 복제되니까 간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 때 잘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간경화 복수 여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서약으로는 공제는 하지만 해도 밑까지 내려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참남성 구보액이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고 뭐 전반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비교적 잘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 예, 그래요. 이거 쓴 다음부터 지금 예, 땀이 아예 올라간다.
1: 그래요?
2: 혹시가다 예, 그런 조사 있지, 없습니다. 예. 기도를 해놓고서 어쩌다 올라가고서 머리 막 터지는 것 같지네. 그럴 때는 너무 바빠갖고요. 어떨 때는 손톱벼락 먹어.
1: 병독 복제입니다. 병독 예. 복제. 굉장히 그게 억제됐다는 거 큰 효과입니다. 예.
2: 예. 그래지 그 좀씩 유가 나빠갖고 이래면 소화가 안 돼. 밥만 먹으면 내기 없어지지 못하겠지. 그랬을 때다. 그래지 소화랑 잘 돼. 밥을 잘 먹으면 내기 오지. 잠은 못 자던 게 잠은 잘 자지. 그래 콩팥이 나쁜지 소변사수라는 게 그렇게 잤더니 소변사수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 밤소변도 하룻밤에 그저 한 번이나 보고 어떨 때는 안 보고 이랍니다.
1: 그게 큰 효과죠.
2: 예, 심장도 나빠가지만 나 숨이 차고 너랑 가슴이 침침하고 나한테 자꾸 심장 통증이 있습니까? 그랬던 게 예약 수납 된 통증도 없어도.
1: 심장 통증, 예, 관상동맥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그냥 앞쪽 가서 겨워서 예. 그래서 겨울에서 끝날 자꾸 힘 부서 있다가 되니까 자꾸 예. 그러더란 말입니다. 예. 깨진 게 약 먹은 다음도 지금 낫습니다. 약은 많이 썼습니다. 나도. 그러고 예, 혈압도 들어가서 안 돼갖고. 누구도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래서 어떨 땐 들을 막 부여올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마법이지, 막 그러지. 어떨 때 손을 너무 졸여갖고 자꾸 주물궜습니다.
1: 예.
2: 구렴 좀 낫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근데 예약 쓴 다음부터 지금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 좋냐고 좀 이민 우리 활동도 좋고 올해까지 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좀 야득하고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야득하게 7가구 줍니다. 예예예. 예, 예. 잘 이용하세요. 하루 3시 식전에 꼭 드세요. 그러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용하고 계시니까 깡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효과입니다.
2: 예.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가 예, 그냥 눈이 그저 침침하고 눈물이 자주 나고 눈에 안개 낀 것 같으면 물체가 뿌옇게 보여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 백내장이 심하다며 수술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예, 지금 어제 내시에 80입니다.
1: 예.
3: 그래서 내시에도 예, 있고 해서 이 나이에 수술을 해서 뭐 하겠는가 하고 그래 하지 않고 있다가서 예, 내가 선생님이 예, 맹서방 강의를 듣고서 예, 이 약 써보라고 해서 예, 이 약 쓰는데 예, 야, 눈이 용심 좋단다.
1: 그렇죠. 예. 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인정받지 않은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라서 널리 알려집니다.
3: 예, 눈이 그냥 침침해, 단기 침침하지 않고 그냥 그저 눈물이 그저 바깥에 나가나 찡은 하나 자꾸 눈물이 줄줄줄 흐려서 소승은 가도 되니 눈물 자꾸 닦으면 눈이 어느간에 또 충혈해지고 아니 그래야 게 그것도 일 없어지지 특히 눈에 안개 낀 것들은 무슨 자꾸만 뿌옇은 게 그게 없어졌단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예. 예, 물처리에 똑똑히 볼 수 있어서 예, 야 정말 정신은 난 다음에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합니다 모두 예예 예. 그렇죠.
3: 받고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을 쓸 때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다면 그럽니다.
1: 그래라서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을 하세요. 야득하게 7각 줍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참남성 구복약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이 약이 용 효과 좋습니다.
1: 예.
4: 네, 예, 원래 위축성 위염도 있고 이렇게 간광농도 이렇게 아이도 다 말인다.
1: 예, 깡거해졌
4: 담낭도 나쁘고, 예, 예. 예, 담낭도 나쁘고 그냥 입이 썩고 마르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근데 이거 썼는데 이게 다른 약보다 효과 좀 최약이 돼 그러는지 효과도 없네. 다른 약을 많이 써봤는데 효과용 좋습니다.
1: 보통 제품은 간에 부담이 가서 깡거에 올라가나 그런데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깡거에 올라가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 제품 간에 자극이 없다는 걸 말하죠. 좋죠.
4: 예. 예. 그래서 이게 밥도 맛있고 입이 항상 뜨겁고 마르던 이 증상에 많이 좋아진다.
1: 그럼요.
4: 그리고 예. 저기 난 원래 콩팥이 실로 해서 아이 좋습니다. 그런데
1: 예.
4: 저 하무에 그거
1: 선시하다 그렇죠.
4: 예. 예, 선시하다 합니다. 그런데 예. 좀 깊다 하면은 한날 밤에 소변 서너 번씩 봤습니다. 아까 예. 예 그렇게 보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영 피곤하다 말인다.
1: 그럼요.
4: 한번 예. 소변 보면은 예. 한 시간 지나야 또 잠이 온다 말인다.
1: 예.
4: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없고 피곤하고 정신 하나도 안 났댔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먹으니 소변을 많이 봐야 두 번 보고 어떤 날에는 한 번밖에 안 본다.
1: 예.
4: 그러니까 어쨌든 영 살 것 같습니다. 이 약 한 가지를 가지고 서리 쓴 위 담낭 다 치료하니까
1: 따보 왼치합니다. 따보 예. 왼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4: 그리고 또 예. 누기 감기 한 다음 또 인차 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4: 저태서 우리 아저씨 감기에도 감기 아예 온다.
1: 그렇죠.
4: 이게 면역력이 예. 좋아졌다는 거 말한다.
1: 그래서
4: 예. 다른 약보다 어쨌든 효과도 좋고 지금 또 우리 할 때 좋고 이번에 써보니까 좋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오래 쓰자고.
1: 예. 그렇죠.
4: 병원은 아이 찾아가도 얼마 돈.
1: 어, 그렇죠. 예. 이번에 또 우대 활동에서 오니까 이럴 때 이용하시게 되면.
4: 예, 좀 기본, 오래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쓰길래 해서 예. 오늘 이 참남성 구복액에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근심 없이 쓸 수 있는 비교적 온화한 이런 보충제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5: 눈이 항상 까까하고 아프고 피지가 그랬는데 이것입니까? 그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그리고 또 야면 쓰여서 밤에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다음에 밤에 보는 게 많이 좋아요.
1: 야맹증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저 밤에 잘 못 보고 낮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야맹증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낳을 수 있는 기초 질병에 속합니다.
5: 네. 그러니까 물질이 겹쳐 보였는데 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아, 노인성 난시가 해결.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5: 그런데 백내장에서 물질이 뽀얗게 보였는데 어젠 좀 빤하게 보입니다. 좀.
1: 대단합니다. 예, 약물요법으로 그만큼만 좋은 효과를 본다는 게 이 제품이 확실합니다. 예.
5: 이 농약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렇게 효과 보는 건 못 봤어요. 이 약이 정말 농약 중에는 최고야겠네요.
1: 아, 인정하죠. 예, 예. 예.
5: 그리고 물어보건 그 참남서 그 왜 저희 형님이 위대니 기관지염이 전염성 비대에 그런데 여기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 그런데 좋습니다.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러니까 콤파치 하게 되면 전열선이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이 공성에 속하는데 그것도 원기를 따부 왼치하는 차원에서 후마 있고 또 맥을 콱 가강하는 차원이게 되면 그게 전열선이 우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부 원기를 돋아주는 게 콤파치 원기가 도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소화계통에 대해서 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건비 이위 역할은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담남성이란 그 담자를 빼고 참남성 그 몇 개 약 이름을 합해서 부른 게인데 이 담남성이란 제품 자체는 논행계에 들어서서 주약의 호흡계통 문제를 해결한 데는 특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을 도와주는 여기에 차이호, 울금, 그리고 향, 샹후 이런 성분들 자체는 수간 제위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니까 이 제품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부치구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관계 쉽게 걸리거나 쉽게 뭐 바람을 시려하거나 손바닥에 쉽게 손중앙 발중앙에 따가나가나 이런 거 해결했는데 특수한 제품이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형님이 본 제품 드시고 선생님 명서방 견지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5: 예, 그럼 저는 명서방 저희 형님 참남성 구복액
1: 그렇게 하세요.
5: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6: 저도 참남성 구복액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이 추석 위험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속이 굳게해도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 때대모에 때대기 전에 배고파서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이 영 맛있습니다.
1: 예.
6: 그리고 유물란성 감기 있었는데 약순에 유물란성 감기 싸웠어요.
1: 와, 그 큰 해결입니다. 유물란성 감기는 그게 집 식구 어디 모임에 가서 그 내가 유물란성 감기는 있는데 그 젓가락을 넣어서 어느 차례 짚었는데 그 차례 짚으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감염됩니다. 이렇게 예. 전염이 센데 그게 해결받았다는 큰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
6: 예, 그리고 예, 인가리고 지방가에서 또 짬이 나빴는데 이 사흘 전에 각 병원에 감사 짬에도 종사해 되었습니다.
1: 간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6: 예, 그리고 또 이 콩팥이 나파서 그래서 예, 아이 서별 자주 보지 뭐 서별 잘 아이 나가는데 지금 예, 서별 다섯 아이 보고 서별이 시원하게 용서하러 나간다.
1: 예, 그렇죠. 예.
6: 예, 이 한 가지 약을 선생님 내 다이 말해도 여러 가지 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려니 쓰는데 욕많이 썼습니다. 효과.
1: 그렇죠. 이 참남성 구복액은 온화하면서도 빨리 효과를 보는 기본 오상육부 가운데서 각 기관을 골고루 돌보면서 기본으로서 논인계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너무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6: 예, 선생님 야드각 배달받도 쓰겠습니다.
1: 아, 야드각에 일국각이 따라갑니다. 잘 이용하세요. 예.
6: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이 제품을 드심으로 해서 빨리 우리 몸을 초세워주는 역할은 초세운 다음에 많은 분들 혈압이 오르면 혈지 오르면 어떻게 하겠는 이 제품 자체는 온화한 빨리 올리 쳐주는 이런 역할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겠다면 우리에게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행복은 큰 성공이나 화려한 물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소중한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때,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에 참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가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어디서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만족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서쩡족 자치구의 남령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령시는 광서쩡족 자치구 중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동쪽은 광동, 향항, 오문과 인접해 있으며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고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들이 도시 곳곳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록성, 푸른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자연 명승, 고풍스러운 고진, 신비한 석회암 동굴 풍경, 쩡족의 독특한 민속 문화와 현지 특색 음식까지 남령의 모든 매력을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남령시의 대표 명소인 청수산 풍경구입니다. 청수산 풍경구는 남령시 중심 청수구 옹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 최고의 자연과 고적이 어우러진 관광지입니다. 봉황령, 봉인령, 청수산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수산은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상쾌해서 남령의 푸른 폐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여름 피서지입니다. 풍경구 안에는 특별히 사랑받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벚꽃원입니다. 벚꽃원은 청수산 풍경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적이고 낭만적인 정원을 콘셉트로 이제 우리나라 벚꽃 문화와 옛 선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낭만적인 명소입니다. 정원은 밀림화해, 소림화평, 앵림화파, 벚꽃 개반 네 구역으로 나뉘고 일곱 가지 종류의 벚꽃을 심어놓았습니다. 감성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벚꽃이 얽힌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벚꽃사랑문화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를 찾아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남령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청수산을 둘러본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명목 방람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명목 방람원은 남영시 청수구 남호공원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영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세워진 개방형 희귀수목 테마공원입니다. 정원 안에는 망고와 왕야자, 남양삼나무, 대추나무, 야자나무 같은 교목만 해도 4천여 그루에 달하고 그 밖에 각종 식물이 60만 그루 이상 식재돼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녹지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휴식공간으로 남영시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찾는 곳이자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은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희귀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마을 양미고진입니다. 양미고진은 남영시 강남구 강서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송 시기에 건립돼 명청 시기에 크게 번영했던 옛 상업 항구였고요. 지금도 마을 안에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옛 거리가 잘 남아 옛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칠주옥 거인록, 진사제, 모이문, 금약비, 황씨정문, 문무탑, 봉화대 등 귀중한 고적들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고 명나라의 유명한 여행가 서하객도 고진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양미고진은 세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반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팔궤도의 모습과 흡사한데 자연 풍경과 인문 유적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고전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마을 안에 오래된 자택들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건축 곳곳에 룡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운치가 가득합니다. 강가에는 명나라 시대의 옛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벽돌과 목재를 주재료로 푸른 벽돌과 푸른 기와를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진 안에 여덟 갈래의 청조 옛집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옛 저택의 룡마루, 앞벽 지붕에는 화초, 짐승, 인물 등 다양한 무늬의 부조가 장식되어 있어서 당시 집주인들의 취미와 미학적인 취향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에 깔린 청석판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데 마치 잘 씻은 듯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길 우를 걸으면 마치 한 곡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옛 고전의 운치를 만끽한 뒤 푸른 숲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입니다.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식 강남구의 자리를 잡았고 광서에서 가장 먼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삼림공원입니다. 공원 자체가 산과 물로 둘러싸여 있고 숲이 무성하게 자라서 풍경이 수려합니다. 식물 피복률이 무려 85%에 달하고 맑은 량봉강이 공원 안을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고 새들의 지저귐, 곤충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자연세계가 펼쳐집니다. 복잡한 일상을 잊고 울창한 숲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기에 최적인 곳입니다. 숲 안에는 공기 음이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진정한 천연 산소 공장이자 삼림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류의 서식지로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천국인데요.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곳을 찾아 자연 속 새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대자연의 매력을 흠뻑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석회암 동굴 명소 일영암을 소개합니다. 일영암은 남영시 무명구 상교진에 위치한 전형적인 카르스트 종유동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종유동 풍경이라고 하면 보통 계림의 로적암, 칠성암 등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남영에서 새롭게 개발한 일영암 역시 계림의 유명 동굴에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종유동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에 비쳐 반짝이는 기이한 돌기둥과 종유석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광경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역사 이야기가 담긴 정원 명수원으로 가봅니다. 명수원은 남영시 무명구 성상진 령원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 면적은 40여 몰이고 삼면이 강이고 환경이 우아하며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폭포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도 소개합니다.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시 횡현진에 위치하고 폭포를 주요 경관으로 하는 아름다운 산수 풍경구입니다. 삼엽 혈류는 구룡강의 10가지 절경 가운데 하나로 구룡강에 펼쳐진 10단의 폭포를 통틀어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그중 구룡폭포는 전체 락차가 25m가 넘고 폭이 30m 내지 100m에 달하는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시원한 물안개와 굉음은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자연과 고적을 둘러봤다면 남영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쫑족 특유의 민속체험과 맛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전통의상입니다. 쫑족의상은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수유가 특징인데 여성들은 흔히 검정색 또는 남색의 짧은 상의와 넓은 치마를 입으며 머리에는 은제 장식품을 달고 있습니다. 민족박물관이나 민속촌에서 전통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쫑족의 독특한 직조 기술을 직접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쫑족의 전통음악은 동고와 대나무 피리 등의 악기가 사용되고 강렬한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쫑족 산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유명한 민요로 남녀가 대화하듯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청수산공원이나 민속촌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이 열리고 때로는 관광객도 함께 춤을 추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쫑족은 대나무 세공, 은세공, 염색 등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속촌에서는 직접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거나 천연 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매년 3월 3 축제 때 빠지지 않는 오색 찹쌀밥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분만두는 남녘 쫑족 고유의 전통 음식으로 2005년 무형 음식 전시회에도 출품된 인기 별미입니다. 이외에도 쫑족 누에꼬치, 현지 누에꼬치를 구워 먹는 민속 간식으로 고소한 단백질 맛이 특징인 황피장은 남녘 미식의 중요한 조미료로 새콤달콤한 향이 각종 요리와 만두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녘 푸른 자연, 오래된 고적 쫑족의 아름다운 민속문화와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푸르름이 가득한 남녘에서 잊지 못할 여행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의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소,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경절, 추석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새로 승급한 혈배강어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황진쑨타이, 하나는 쉐베캉, 이 두 가지로 나온 겁니다.
0: 네.
1: 약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진쑨타이는 어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 우리 중풍 탄화에 왔거나 언어장애 있겠거나 말을 잘 못하고 또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고 전문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처방에만 해도 이 약재가 모두 35가지 약재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큰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35가지 약재를 분석한다 할 때는 거기 위에 모두 3가지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발진탕. 발진탕이라는 게 8가지 약재 들어가는데 4가지 약은 사군자탕입니다.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경전 처방이고 그 다음 4가지 약재는 사물탕입니다.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4가지 약재입니다. 경전 처방이죠. 이 발진탕, 그 다음에 부양환우탕. 이 부양환우탕이라는 건 전문 우리 중풍 치료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천정산. 천정산이라는 거는 비뚤어진 거 바로 잡아준다. 이래서 천정산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비뚤어진 거, 특히 이런 중풍이랑 걸린 분들이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손이라면 닭발 소이 되고, 그리고 또, 반신이 잘 말아야 듣고, 이런, 쩔뚝쩔뚝함이 걸고, 이것을 바로 잡아준다 해서 천정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이런 과학기술에 의하게 되면, 천정산은 주요하게 우리 신경계통,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처방. 그래서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럼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 과학에는 직접 열 과학 더 드립니다. 3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5 과학에는 20 과학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침구를 8번 거듭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쉐베캉, 혈배강은 10곽 사는 분들 10곽 더 드리고, 예, 그리고 20곽 사는 분들 40곽 더 드리고, 30곽 사는 분들 70곽 더 드려서 100곽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고, 2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채택되고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올 때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0: 네.
1: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면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상시에 혈전, 혈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병원에 가서 뭐 댄디를 맞으면 혈전이 없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댄디라는 거는 근근이 혈관을 그 당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방과를함 생겨서 거기 혈액순환이 잘 건네 못 간다 할 때 혈관을 확장하게 되면 그 즉시로 거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이 혈전, 빵콜 이런 것들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빵콜이라는 건 근본상 이 혈관이 파괴된 게죠. 그런 혈관을 다시 회복해준다는 건 그 댄디가 아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댄디를 맞아서 뭐, 혈관을 씻어낸다. 예, 시쳐낼 수 없습니다. 근본상 댄디가 우선이.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방을 본다 할 때 빵콰를 녹이는 처방, 예, 단삼, 삼칠 제일 첫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홍화 들어가고 천공, 타오를 이 다섯 가지 약재가 결합하면 어떤 혈전이든지 빵콰 이런 것들을 다 녹일 수 있고 혈관을 다 원래 모양대로 수복해주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라는 건 보통 40세부터 80세간 이런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혈전이. 그리고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혈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혈지 하게 되면 그래서 근근히 고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됩니다. 혈지란 게 왜서 생기는가? 그다음에 당뇨병이란 게 왜서 생기는가? 고혈압이란 게 왜서 생기는가? 이 원인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 검사하는 거는 근근히 결과를 말하는 게지 무슨 그 질병의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지라는 거는 인체 내에 이런 오장육부 기능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오장육부를 갈라놓는 이런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우리 산자오시통이랍니다. 그래서 이 산자오시통이가 오장육부가 이런 움직이면서 오장육부를 기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기계가 돌아가면서 꼭 노폐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노폐물들을 꼭 그 막을 통해서 산자오시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임찬찬 내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이 산자오시통이가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 산자오시통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 층집의 그 하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층집의 하수도 얼기설기 많죠. 몇백 집이 있을까나. 그래서 그런 하수도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상 이게 독소 쓰레기 나가지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 잠복해 있으면서 혈질한 게 생깁니다. 피가 걸어지게 되면 당뇨병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내벽 자청이란 게 있습니다. 그 자청이 끼면서 특히 우리 혈압이란 높아진 사람들,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혈관 자청이란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자꾸 튼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간으로 터들터들 하니까 원래 혈관 내벽은 반들반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트면서 그 어간으로 자꾸 이런 잡질들이 낍니다. 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혈관이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맥 빵콜, 예, 이것이가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1.5mm 이상 두꺼워진다 할 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팔다리란 마모기 오고 그 다음에 또 혈압이 자꾸 높아지고 또 이런 미스겁고 머리 아파난 이런 현상, 그 다음 엄중한 사람들은 이 반신이가 펜탄이라는 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혈전이 생겼다. 어디면서 알겠는가? 소화계통이 벌써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물나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팔다리 이쪽이 마모기 오는 증상 벌써 나타납니다. 자, 이때 이 손발이라면 손끝이란 발끝이란 마모기 온 데서 병원에 가게 되면 말초신경염이랍니다. 이 완전히 우도하는 겁니다. 말초신경염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비뚝 생각하는 게 아 말초신경이가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생각해야 하는데 기실은 뭔가 갑자기 혈액 공급이 아예 됨으로써 말초신경염 생기는 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제가 이런 걸 자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할 때 먼저 어디부터 어떻게 손 써가지고서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나는 지금 혈배강 약을 석 달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있으면 석 달이 됩니다.
1: 네.
2: 예, 처음에는 진해 아프니까 숨이 차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만 자동차 소리가 나 기차 소리가 나고 이랬나 말인데.
1: 네.
2: 그리고 어깨가 뿌듯하고 양쪽 어깨 막 뭐 더러 온다거나 잡아 두드려도 아이 되고 그리고 기억력도 아이 되고 약 어때는 또 먹었는데 또 모르고 먹고 기억력도 아이 되고 혈압도 어떻게 저게 어떨 때는 높으면 또 영양병원 실려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보통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약을. 네, 예.
2: 예. 그 또 아침에 일어나면 팔을 들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팔을 쓰지 못하고 예, 손가락 이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고 이래서. 아, 그 다음에는 정말 예,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서리. 예. 그 좋다는 이사를 다 뭐 아이들입니다.
1: 네.
2: 침도 맞고 한데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다가 예, 선생님이 이, 설비강하고 이 친구를 용하다는 이 소문 듣고 서리에 지금 먹었는데
1: 네.
2: 벌써 이 친구 지금 전화를 넣으면 모르겠던 게 이틀 사흘부터는 지금 요새 밤부터는 요새 때부터는 어떻게 효과 좋은지 벌써 뭐 이거 몸이 거뿐하더라 말입니다.
1: 네.
2: 예, 친구 맞을까에 단등 친구 맞아도 아이 되던 게
1: 네.
2: 그리고 예, 지금 맞고 지금 예, 예, 혈배강 먹고 한데 아이 벌써 어깨 통증이 완화될까 예, 온몸이 거뿐하다 말입니다. 어깨 아프면 어쩔 거리 바쁜가.
1: 네, 대단히 바쁩니다. 팔 들기도 예, 바쁘고 옷 입기도 바쁘고
2: 예, 예, 예 옷 입기 어, 그럴 때는 옆집에서 막 갖다 입혀달라고 이랬겠습니다.
1: 네.
2: 하루도 마음대로 돌릴 수 없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 친구하고 혈병을 먹은 다음에는 바로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기사 소리가 나던 게 아예 납니다. 오, 정신 아까서 나 눈뚱한 게
1: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어깨 아픈 거 그래서 간단히 뭐

0: 견주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 어깨가 자꾸 아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배가 써서 심장이 좋아지거나 우리 이 어깨도 막 들 수도 있고 아프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그리고 기저 살도 아예 납니다.
0: 네.

0: 색깔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 고른 고리도 힘이 있고, 예.
1: 네.
0: 예. 밥도 맛있고, 밥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1: 네.
0: 아, 잠도 제 시간에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1: 잠 잘 잡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정말 마음이, 기분이 정말 젊어지는 기분이 난다 말입니다.
1: 예.
0: 아, 이 약이 오면은 일이 좋았을 것 같으면 내게는 딱 맞는 이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잘하지. 약도 내게 맞고 할까. 지금은 얘 많은 효과를 가져올까. 나는 나보다 효과를 가져와. 기분이 좋고, 예, 젊어지는 기분이 돼서, 예. 지금 모산도 갑니다.
1: 네.
0: 예, 다리 맥이 오신 모산도 못 가던 게, 아, 귀에서 소리 나면 이래 못 가던 게 모산도 가고, 예. 지금 이 공원도 가서, 예. 그, 육회 이렇게 놀다가 온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공항이나 삭제도 하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번 또, 이, 뭐 하는, 이런 효과방, 이번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네,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0: 예, 제일, 제 규모적이 니까 그런데 네, 이번 활동에 효과 많이 보니까 계속 지금, 예,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려고.
1: 혈배강 지금 20곽삼 40곽이나 더 드리고, 30곽삼 또 70곽 더 드리고, 환자분이 여기다 전화해서 직접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20곽 이상부터는 또 공장 측에서 또 10곽 더 드리죠.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효과 있을까? 20곽 더 싸려고 합니다.
1: 좋죠.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0: 예. 예. 더 싸려고 합니다. 더 먹겠습니다.
1: 네.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는 그 혈배강하고 경호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병원에서 예, 그때는 이축선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1: 네.
3: 평소에는 위에 아픈데 정말 불로 딱 이겨놓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1: 네.
3: 약 뭐이나 조금만 먹어도 예, 허배 아프지, 위 아파서 예, 지네 허리 못 펴지. 빈혈이 너무 심해 앉았다가 힝 쓰러질 때만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항상 맥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어서 어떤 집에서 위시 하나도 없습니다.
1: 아,
3: 너무 아프다는
1: 예.
3: 소리를 해서.
1: 네.
3: 그래서 그리고 자꾸시 국물이 입에 올라오는데
1: 네, 소화상
3: 입이 쓰고 자꾸 냄새 난답니다. 입에서.
1: 네, 그렇죠.
3: 그리고 음식이 내려가야 어찌겠는데 내려가 가슴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다 내려가는 것 같고
1: 네.
3: 거기다가 심장까지 나빠서 막 움직여도 숨이 차서 할딱할딱하지 어떨 때는 뒷산등까지 막 아프고 어깨까지 아파나는데
1: 네.
3: 그러고 나면 막 이빨까지 통제 나서 온몸 다지 못할 때 많습니다.
1: 아, 예, 맞습니다. 예, 심장이 예, 나쁜 사람들. 예.
3: 떨려붙는 것 같아서 물 마실 때도 자꾸 깨끼지 손발이 항상 차갑지 식은땀이 잘 달라지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지금 먹는데 내 지금 한 달 조금 더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 효과 좋습니다.
1: 예.
3: 지금 이제 말하던 증상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서리 없어졌습니다. 지금.
1: 예.
3: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그 뭔가 집 식구들도 시구해 합니다. 용 이상해 합니다. 이게 무슨 약이 그렇게 말을 잘든 한 달 먹고 저렇게 좋아지는 거. 어둠 죽을 때까지 먹소. 집에 영감도 그랬는데 비싸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먹소.
1: 네.
3: 그래서 예 어제 그 오늘부터 큰 활동한다는 소리 듣고 소리 그래서 나 했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3: 없습니다.
1: 네,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주시죠.
3: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혈배강 먹고 예, 효과 좋아서 선생하려고 그런다.
1: 네.
4: 예, 나는 저기 무슨 문제 있는가 뭐예요. 몸이 땀이 쉬고 나고 맨아니고 또 남들은 쉽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 걷어서 여름에 걷어서 막 짧은 데로 얼마만큼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래도 땀이 너무 나가지고 잠다
1: 네.
4: 못하겠습니다.
1: 어.
4: 예. 그렇지, 땀이 나는 것 이게 무슨, 그 사람은 치고 사람은 좋겠어, 좋겠어. 내 건 너무 불편하다 말이다.
1: 예. 불편하죠, 예.
4: 어서 자꾸 가까이 보야 되지. 이것도 나가서 저런 것도 샤워를 해서 해야 되지. 곧만 걷어 나갔다 몸 집에서도 땀이 나지. 여름에는 몸 마다 끼없이 땀이 난다. 그래서 병원에 검사 뭐에
1: 네.
4: 아무 문제도 없단다. 실패해.

0: 문제 없고 어디 뭐 이사 될 매고 받은데 무슨 뭐 배운지 무슨 큰 문제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랬나.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큰 병원 가고 다는다 계속. 그걸에 뭐 큰 병원 가겠는가 죽을 게 나이니까 그래서 그래 대고 그래서 양도 더 장거리 없는 남들이 더 참고 아무 이런데 허가 없습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우리 내 난이 혈압도 올라가니 이또 땅이 벗어 날 때는 혈압이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번에 저기 친구 저기 선물 받아서 그분이 예, 이거 먹고 이제 강 먹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그거 먹어볼까 해서 예, 미리 가서 그거 사서 먹어봤는데
1: 네.
0: 신기하게 이제 그거 한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게 그거 먹은 게 지금이 너무 더워 됐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내 아 이렇게 더냐고 아 이게 뭐 뭔데 아이고 몇 병원데 아이고 이렇게 작은 병원에 이렇게 이제 어째 이렇게 이렇게 몰랐는가 싶은데
1: 네.
0: 정말 이게 뭐지 그 그것만 땀이 너무 나고 이럴 때는 이 뭐지 이 뭐지 제가 순환이 안 되는지 그래서 머리 막 힘내나 같이 되나 많이 네. 많이 나.
1: 이 약 처방하고 그 병이가 딱 맞았죠, 지금 이번에. 예.
0: 그렇죠, 말입니다.
1: 예, 우리 여기 그 약 처방 본다 할 때 그 로구이하고 그다음에 구이즈하고 예? 그다음에 파반샤 이거 그리고 뿌룡 이 네 가지 약재가 땀을 걷어들이는 이런 작용이 엄청 좋으면서 심장을 많이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심장을 안전한 작용 쳐서 또 잠도 잘 잘 수 있게 하고 예? 예, 이런 방면에 이 약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0: 글쎄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게 요즘에 신옷 입었습니다. 신옷 입었는데
1: 네.
0: 그래도 얼마 입어먹어도 무릎구리 해지는
1: 맞습니다. 땀 많이 흘리죠. 네. 네.
0: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나이는 있다 해도 여자들이니까 좀 재치를 쓰는데도 하얀 옷 입기도 한데 하얀 옷 입으면 바지는 입었는데 위에 독사면 겨드랑이랑 이 목이 이런 데랑 무슨 누렇게 되면서 비싼 거 입어도 쓸데없다 말입니다. 그래. 야, 이게 정말 병원에 가도 검사에 아이디어, 이게 될 거 아니지? 이거 어떻게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1: 네, 예.
0: 예, 그래, 이번에 얘도 활동, 이렇게 큰 활동이 있다는 게.
1: 네.
0: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요.
1: 네, 처음으로 이렇게 공장 측에서 많이 드리는 건데, 이번에 활동 예. 참가하세요.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저 선생님 이 시간도 정말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와 남편은 예, 혈배건과 황진산 타일을 쓰고서 많은 에, 허전이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체가.
1: 네.
3: 특히 혈배강은 예, 500도를 되는 작은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서 효과가 대단히 좋고 빠릅니다.
1: 네.
3: 예,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좋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신체상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1: 네.
3: 네, 동맥경화, 심교통, 기관지염, 관심병, 눈시경 위축을 치료한다는 공용 조치에 쓰여있는 것은 이 혈배강제밖에 없습니다.
1: 네.
3: 치료가 참 잘 된다. 특히 우리는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되었고 심장이 지나치게 뛰고 악몽이 지나치게만 안정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가 빙빙빙이 돌아가면 머리가 무겁고 그저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툭 앉게 됩니다.
1: 네, 그런 분들 내린세요.
3: 예, 이런 세워니까 예, 그리고 우리 남편이 선생님도 알지만 심장 조절하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예.
1: 네.
3: 우리도 예, 영 시름 넣고 이 약을 쓰고 있는데 까딱 이 없습니다.
1: 예, 혈배강 쓰면 심장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예. 혈관이가 예, 관상동맥이라면 예. 다 막혀가지고 쯤밖에 없다. 이래도 예, 혈배강이 500도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몽땅 녹여줍니다. 예.
3: 예, 그래 그렇구만요.
1: 네, 예.
3: 그 황진산타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약으로서 예, 혈액 속에 독소를 없애면서 혈액 깨끗해져서 그런지 간이 좋아져서 눈 희미하고 눈물이 나던 걸 언데간데 없어졌습니다.
1: 네, 예.
3: 그리고 또 예, 나는 예, 급한 일이 있으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으면 아파서 얼굴부터

0: 그때에 새하얗게 질리고 이런 현상도 하나 더 없고 조금 이래 급하면 막 화장실을 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진산타이가의 혈배강수니 이게 좀 어느 때만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예, 정신 팔팔하고 건강하고 아픔이 없어지니 근심과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또는 예, 선생님은 좋은 양만 딱딱 아셔내서 그런지 난 근심으로 오랫동안 쓰니까 예, 변비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1: 근심과 변비 제일 좋습니다.
0: 예, 예, 예, 근심으로 먹고 변비도 대간데 없어서 얼마나 바쁜가 변비라는 게
1: 예, 예, 예.
0: 며칠 동안 어떤 때는 뒤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시간도 많은 박선생님과 많이 수고합니다. 정말 그 말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혈전이 형성되는 원인 보게 되면 예, 혈관 내벽에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파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서 파괴되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 혈압약 본신이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합니다. 혈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혈압약 먹고 매일마다 그 혈관을 늙어놓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혈관 내벽이 벌써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 이런 혈관 그쪽에 염증이 생겼다 할 때는 이건 보통 우리 풍습성 심장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빵块 이것이 터져가지고서 혈액순환 따라서 돌아다닌다 할 때 혈관이 많이 손상받습니다. 예, 감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또 모종 이런 기초 질병 있는 분들 특히 내가 원래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은 혈액이 더 끈적끈적하면서 지액화합니다. 한데 엉킨다 그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노후병도 올 수도 있고 골절도 생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런 손상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탕환돼서 침대에서 자꾸 일어못 나거나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취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이 계속 앉아있고 계속 소지만 보고 이러면서 뭐 별로 움직이지 않죠. 한 가지 동작 딱 취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과량하게 또 음주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거 지금 담배 이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꾸 말합니다. 우리 이 담배가 지금 영 나쁩니다. 어제 나쁘다는 감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담배가 제일 피우기 좋은 게 뭔가 완벌루입니다. 그래서 이 완벌루 냄새를 그 좀 이렇게 모방하기 위해서 담배 공장에 보통 한 전문 그 냄새를 연구라는 그런 데 있습니다. 화학 이런 연구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막 한 대 이래 섞어가지고서 그 냄새를 맡게 합니다. 순 이런 담배는 초담배는 괜찮지요. 근데 이렇게 화학 성분이 꽉 찬 거 이거 자꾸 이렇게 피우게 되면 예, 사람 몸이 엄청 해롭죠. 예, 암도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이 유니 텐시 이게 뭐인가 우리 길러파리 뭐 땅고랑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저도 초수랑 가게 되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몽땅 添加剂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反式脂肪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동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배가 짱연하고 메스껍고 흑부에 나올 수도 있고 관상동맥에 혈전은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호흡곤란이 오고 어지럼증이 나고 뇌동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언어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의 동맥이 이런 혈전이 생기게 되면 허리 아프나고 또 단백뇨가 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들을 빨리 녹여내보내줘야 되죠. 이런 방면이 우리 황진수한 타이가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정근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이 하나의 선을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하고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 청춘의 푸르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윤건남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 가락 아리랑의 인생의 희열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령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천, 제작의 방문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연혜용입니다. 2026년 국가통용어 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고 실제에 입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춘천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통용 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강국건설의 새 로정에서 분진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14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실시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붕,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미원 전학군, 전국분여연합회 서기처석이며 당조성문이 송리가 활동에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성문이고 부부장이며 전국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부조장인 임우군이 활동을 사배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방식은 어린이 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을 고찰한 지난 11년간 변강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도시와 향촌의 눈부신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책향기 마음을 적신해 선전 강연과 흑토의 새말 전하고 벼물결 변강을 적신해놓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조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민정부대표, 대종대표, 연변대학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붕이 2026년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개막식 기간에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하면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독서, 전통서예 연습 등 대중성 소통 활동이 펼쳐져 국가통용 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을 1 플러스 7 플러스 N 활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고 전국적인 중점 활동을 토대로 부업에 따라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국가통용 언어문자법의 학습 관찰,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난관 공약으로 민생의 혜택, 청장년 노동력 표준어 능력 향상 등 7개 주제일 활동을 연이어 펼칩니다.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각지와 여러 업종계통, 국가언어문자 보급기지 등에서도 각자의 특색을 살린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해 언어문자 선전사업의 축제마당 심서 조성을 합니다.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계통 대표와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직속단위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립 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괭위 기자입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표준어로 교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흥변 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유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동어 흥변 행동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소학생들이 해설원의 만족 문화 해설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훈촌시 제5 소학교의 제2교실로 민속 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규범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민족 간 단결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5 소학교 소선대 대대보도원 손영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주진지에 립각해 국가 통용 언어 문자 교육을 여러 학과 교수에 융합시키는 한편 교정 문화 활동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선전 주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월과 결부해 고전 랑송, 홍색 이야기 강연, 꼬마 해설원 등 활동을 펼치면서 몰입식 표준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 향진의 특색 산업과 변경 상업 무역 수요에 비춰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경영 주체와 기층 대중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맞고 실용성이 강한 표준어 강습을 펼쳐 대중들이 경영 판매와 대외 교류 과정에서 겪는 언어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양수진 영호촌에서 서부계획 위국 수변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촌에 내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학습, 상호도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변경지역 대중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민생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령호촌 촌민 최분옥입니다. 예전에는 한어를 잘하지 못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표준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도 알아볼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연결입니다. 동어 흥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더 잘 요해하도록 도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립 각해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서부계획 위국 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지역 대중 두 중점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결연 상호학습 봉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교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면서 변강 지역 단결 발전의 대중적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연회 언어 문자 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급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급 범위를 1층 확대하며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고품질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에 강대한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2: 아래 보장과 감독 강화에 민족 사무 치리 법치화 수준 제고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인해 중국 민족부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민족사업 역사적 방위의 체간에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특별 규칙을 설치하고 유연한 인도와 강제적 규제를 결부해 보장과 감독 조치, 법률 책임을 명확했으며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협동이 효율적인 민족사무 치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인솔하고 규범화하며 보장하는 데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민족 사무치리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내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에서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립법 취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시대 민족사업의 중대한 개혁 성과와 귀중한 경험, 제도적 조치를 국가 법률 규정으로 전환시켜 민족사업 분야 질의에 시급히 필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민족 분야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제도와 기재를 일정 건전해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배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했습니다. 전 사회 특히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정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법률 규정을 실제 치리 효능으로 전환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법률 실시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주한민족 대가정에서 성요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함으로써 주한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단결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3: 훈천시 현대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연일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천시 마천자향 남산촌 대상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일꾼들이 시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동 온실이 초보적 규모를 갖췄고 벽체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훈천시 현대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온실 306동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106동이 착공됐고 46동이 준공됐습니다. 이 46동 온실은 9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재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재배 작물은 고추와 도마도입니다. 이 대상은 명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산동 수광 농업 통제 집단에서 투자 건설하며 계획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천 여무입니다. 대상은 훈천시 마천자향, 양포 만족향 등 향진에 실시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레저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 농업 종합체를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대중의 증수 지불을 견인하게 됩니다. 류서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약 600개 내지 900개의 장기 고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해마다 수확철에 약 6개월 정도 필요한 일자리이며 매 수확철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야시장의 생활정취와 축구의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일 연길시 1978 문창원 내에 비바 미만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관람 제2

현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모여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가져다 주는 뜨거운 열정을 몰입식으로 만끽했습니다. 밤 장막이 들어오자

0: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왕서신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니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연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미만 장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축제의 밤 행사를 펼쳤습니다. 현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의 멋진 장면을 실황 중계하면서 축구 조제 장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실제 경기장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 저력에 의탁해 비바 미만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 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축구 팬들을 모아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동시에 체육, 문화, 관광, 시장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유대로 체육, 문화, 관광과 장터 섭외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면서 연길 생활 도시 명함을 1층 빛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만 장터에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장터 구경 플러스 경기 관람이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정부 보도 판공실은 9월 10일 정책 비공식 소식 공개회를 소집하고 길림성 빙설파하 사업 실시 방안을 해독했으며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의 빙설파하 전용 우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빙설파하 기간 전성 공공문화 박물관과 체육관은 중소학생들에게 무료로 연장 개방이 됩니다. 의무교육 단계 재학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각지에서는 정부 봉사 구매 방식을 통해 무료 빙설 체험 및 풍경구 유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부합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3차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매회 체험 시간은 3시간이며 성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A급 관광 풍경구를 3차례 무료로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0: 가을 거지를 앞두고 안도현 량강진과 송강진에서는 농지 생산 도로를 보수하고 인력과 기계를 배치해 움푹 팬 로면을 평탄화하고 도랑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경작지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험 요소 조사를 펼치고 토사 제거와 장애물 정리, 로반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 가을 거지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1: 염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사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0: 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신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0: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서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전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반복해드리지만은 우리 이번 활동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더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예, 특히는 우리 독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1년 가운데서 이번 활동이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자꾸 우리 끊어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 사시려 하는 분들은 다그쳐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동충하초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나고기 동충하초를 또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태류,

0: 알파포넴에 피모포사균 이런 등을 숙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 들어있으면 해서 다른 약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병 우리 동청아쪽 발효교민에서는 모두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연세 계신 분들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 그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새로운 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을 사시려 했던 분들 예, 지금 어떨 땐 우리 비싸서 사지 못했던 분들 이번 우대활동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2: 예. 난 뭐 당뇨병 있어서 혈당이 계속 높고 발바닥에 뭐 붙인 것 같고 여운 곳은 그런데 이 동충하초를 먹으니까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 같은 것도 지금 없어지고 심장이나 계속 심장이 후두두 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힝하고 어지럽고 하던 것도 지금 더 많이 좋아졌지. 그리고 밤에 뭐 소변이 세네 번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먹으면 지금은 한 번밖에 지금 소변 안 해봅니다.
0: 맞죠.
2: 예. 그래야지 귀에서 소리 나는 하병증인지 귀에서 소리 나지 하던 것도 지금 이롭지. 무릎이 아파서 나는 밖으로도 크게 못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으면 생각밖에 이 무릎도 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마음대로 채소 달라 마음대로 지금 다닙니다.
0: 맞습니다. 꼭 좋아집니다.
2: 예. 그래서 얘네 저기 지금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내 또 살려고 전화드립니다.
0: 그러십시오. 연기에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제입니까?
1: 예.
3: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내 저기 동충하초로 먹는 한잔 때 원래 내 다른 약 먹다가 그리 이거 이전에 먹다가 또 아이 먹었다가 이번에 또 이상하게 먹었습니다. 야, 확실히 이 약이 왕이라고 예. 이거 먹으니까 저번에 이번에 저기서 그 다리랑 아파서 아, 저기서 구슬림에 당기던 게 이게 저번에 이렇습니다. 지금.
0: 맞지요.
3: 다리 하나 다 이렇게 호흡가 좋습니다. 빨리. 그리고 우도에 또 저기 그 소변이 닫아서 하루 전하게 내내 이래도 뻥씩 넣은 거 예, 자지도 못하고 이게 어제는 소변이 지금 이 쫄아들어서 어제는 그거 한 두세 번 뺏기 아이 온전하고 두세 번 뺏기 아이 봅니다.
0: 전입선 비대가 해결된 것 말합니다. 예.
3: 그 잠도 뭐지. 그 내가 어제는 이 약을 시작했던 바에 어제는 앞으로 계속 이 약을 비유 좀 치료를 해야지 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이번
3: 저기 또 도착했습니다.
0: 2830066번인데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좋은 양 보이래.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동충하처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에, 먹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엄청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댔는데 지금은 너무 몸이 해갖고 가볍고 예, 머리에 정신하고 예, 힘이 납니다. 저는 원래 이래 고혈압 뼈 얻은 지는 한 20년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뼈에 오기 시작하는 게 각종 질병이 많이 왔습니다. 고혈압에 고혈증, 심장, 콩팥, 이 뼈 다 아파가지고 예. 마지막에는 지금 여기 작년 거지만 해도 예, 이 저기 발바닥에 자꾸만 예, 무슨 이렇게 붙은 것 같은 게 바닥에 뭐 붙은 것 같고, 뭐도 아무것도 없는 게 붙은 것 같고, 골짜면 힘들고, 예. 거기다 또 발기축이 떼게지고,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거기에 또 비염까지 있어가지고, 예. 비염이 있고, 중염이 있고, 어쨌든 전부 아까 주변이 다 있었습니다. 귀에선 짐을 나고, 예. 짐을 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예. 그리고 비염까지 있어 놓으니까, 이 계절이 바뀔 땐 되게 힘든다. 계절이 바뀔 땐 계속 감기인지 뭔지 모르게, 대책이라고 예 콧물 내려고 이랬댔는데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 지금 딱 이제 계절이 바뀔 때인데 지금 이전 같으면 영 힘들게 그러겠는데.

0: 아이 그래 얼마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예. 그리고 예. 저기 뭐니까 계속 이렇게 그 오이는 예. 오이는 덮고 아래는 차고 하면서 발이 시려서 예. 발이 시려 이 5월에도 다른 사람은 무슨 좀 더워서 땀을 해도 저는 땀을 흘리면서도 또 발은 시리고 이랬단 말인가. 이런 것도 예. 다 지금 모든 게 다 좋아지고 경향 잡으면 어르신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1: 그렇지.
0: 그래서 예, 예, 정말 예, 동충하초라고 말을 많이 들어도 먹어 못 봤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동충하초입니다. 약을 좀 정말 별난 약을 다 먹어봤지만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번에 또 저번에 또 사다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샀는데 이번 활동에 또 참가해서 18각 사다 변화했습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이번 활동에 우리 1년 사회를 보게 되면 제일 좋은 우리 활동입니다.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2: 예. 그렇죠.
3: 예. 나도 동차 하초 먹고 있는데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차 하초 먹기 전에는 예. 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예. 영 고상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밥 먹기 싫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차 하초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밥이 당기는지 어제 모여가다가 또 먹은 것이 92일 때 너무 좋아요. 웃었을게. 그냥 그저 86근 80 극성에 86근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또 그니까 92일 됐지 않을까 글쎄. 밥도 안 먹을까 글쎄. 밥 먹어야 된단 말이 옳습니다. 그러네요. 내 정말 동차 하초 먹은 게 이번에 은혜 때 웃었습니다. 딸들께. 그러면 이 밤잠 잘 잔다 말입니다. 이야기.
1: 맞습니다.
3: 예, 어딘가 하면, 예, 저녁에는, 자잠, 예, 산잠, 난 눈 감았는데 밤은 아이 자고, 이래 용 고사했습니다. 내 약도 많이 먹었는데, 어째 아이 됐다. 한 며칠은 이렇다 하도, 근데 더 자서 먹은 다음에, 예, 그저 자잠, 그저 훌쩍하고, 야, 정말 훌 깨어나면 정신합니다.
1: 맞지요.
3: 아침에 일어날까, 예,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날까, 영 정신하고, 예, 기분이 영 좋단 말입니다.
1: 맞지요.
3: 그래가 예, 몸이 헷갈아진 것 같고, 눈이 잘 뜨는 것 같고, 예, 잘 자고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정말이. 그래가 예, 변비 심해가지고, 영 고상했는데, 한국에 변비 약도 먹고, 영, 여기 먹고 이랬는데도, 예, 아이 됐다. 그런데 동차 하차 먹은 다음에, 저절로 한, 얼마간 먹은 게 저절로 이롭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야, 예. 예, 정말, 예. 이야기 정말 예, 특별한 이야기 어렵습니다.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약 먹은 거 요즘에 예, 정말 오장육복에 예, 처리해줬을까 영 편안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저기 하나도 불편한 데 없습니다. 이야기.
1: 맞습니다.
3: 세상에 정말 이야기 한 가지를 그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약 먹을 염려도 없지.
1: 맞죠.
3: 야, 정말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리 아픈 것도 이렇지. 그제 어디나 요정육복 다 처리해주니까 이롭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 웃습니다.
1: 맞지요.
3: 예, 기범이 활동이 적어놨네. 9각 4장 변화도 됐습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해 동안 심장하고 폐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마에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허열이 나가지고 손도 뜨겁고 눈도 뜨겁고 이래가지고 검사하니까 그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그리 건강하지도 않은데 수술하면서까지는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한동안 병원약을 썼는데 치료 안 됐다. 그러다 또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 했는가 하고 소약도 많이 썼는데 또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으로 한동안 쓰다 아이디는 또 다른 약 바꾸고 이래서 여러 번 바꿔도 치료가 끝내 치료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태도 아이졌을 때다. 마른 기침도 계속 나지. 그래서 이래다서리 그 선생님의 이 동충하초 강기를 듣고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점차 기침부터 나아지면서 점차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0: 가슴이 불편하나 뭐 이전에 뭐 기침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우회허 몸이 허열이 나나 잠 못 자나 이런 증상들이 지금 기본상에서 없습니다.
1: 맞죠.
0: 예, 제 감각에는 완전히 치료된 것 같은 이런 감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 동승하천은 4,500m 높이에서 또 발효한 약으로서 30배의 효과를 보는 이런 진기한 약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 동승하천의 이 진기한 약물들이 내가 약을 그동안 많이 썼지만 거기에 이런 약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동승하천 쓰고서 이렇게 병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승하천은 정말 진짜 병을 치료하는 정말 아주 진기한 약이고 진짜 저한테는 최고의 약이라 생각합니다.
1: 맞죠.
0: 예, 그리고 이 동승하천은 소화제 아닌데 이전에는 항상 위가 장기가 불편해가지고 밥 먹어도 기분이 안 좋고 뭐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 동승하천을 먹으니까는 때되면 배고프고 소화 잘 되고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영이 위하고 장이 편한다.
1: 맞지.
0: 그리고, 예, 그리고 이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전 비용 늙었지만 해도 또 오랫동안, 또 며칠 동안 알았지만 지금은 불편한 점이 없이 예, 잘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며칠 동안 생각해보면 저는 감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어디에서.
1: 맞지요.
0: 예, 그래가지고 불편함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며칠 동안 이하고 많이 썼지만은 정말 치료 못해가지고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정말 기분이 진짜 좋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이런 동승하초로 만나가지고 치료했는데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게 되면 발바닥에 무엇이 뭐 붙어 다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경추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경추병이라는 것이 한 7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척수형 경추병 그러니까 그 원인은 말하게 되면 근황 목 부위 척추의 제일 위에 그 경추 부분에 나타나는 건데 근데 목 부위에 있지만은 증상이 발효와 나타납니다. 다리하고 발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에 뭐에 붙어 다는 것 같고 뭐라고 해서 걸른 것 같고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골가병 가운데 경추병이 나아진다게 되면 역시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아지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선생님 내전한가?
2: 예.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네, 뭐 물어보고 싶은 가운데 지금 여름이 계속 내복 입고 있습니다. 다리 자꾸 시려서 그래. 왜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 맨발로 이 땅바닥 못 있습니다. 발바닥이 시려가지고서 그래. 그냥 이 밑바닥이 고무고 지금 우울로 천한 이런 신 같은 게 있습니다. 다리 같은 거. 그거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신고 밤에 잘 때고야 침대로 올라갈 때 그거 벗는단 말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것도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하니 물어봅니다.
2: 예, 그러니까 우리 중의학도에서 말하겠지만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예, 우리 그냥 몸이 차다지 않습니까? 발이 차거나 몸이 차다. 이게 양이 한 걸 말합니다. 양이란 건 원래 따스한 걸 말하는데 허하다고 하게 되면 차집니다. 그러니까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이런 원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의 근본을 소개할 때가 되면 그냥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음양 조절 차다 덥다는 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이 병명이 되게 치료해준다는 걸 말하는데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우리 동충하초 발의기문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한 여러 가지 증상이 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의 손님들은 지금 찬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제일 먼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님 지금 그 내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하나는 오늘 저하고의 지금 한 가지 증상만 말하게 되는데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병들 중하게 강하게 또 어떤 분들은 좀 오래 앓지 않았었거나 또 어떤 분도 영 길게 앓았는데 잘 되지 않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의기문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모두가 지금 대체로 계신 분들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동충하초 발의기문을 쓰신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보게 되면 모두가 좀 내색해지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우리 그 지금 내가 약을 써서 안 됐던 분들 꼭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싸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래 또 한 가지 문의할 거네.
2: 예.
1: 이러니 가루 음식을 먹으면 자꾸 해먹이 올라오고 막 실도 거지 매워가지고 소리 태끼를 못 먹지 요콩도 먹으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꾸 해먹이 올라온단 말인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해서.
2: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비장에 문제가 있는 분인데 예. 어쨌든 예. 무슨 좀 배가 붓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예, 뭐 지금 손님 설사 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그저 그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다 우리 소화계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식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 이건 또 우리 폐가도 관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 후에 나타나는 상업도 문제에 식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식도라는 것이 우리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비장하고 위가 좋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폐공능 자로 인해서도 나타나는 건데 우리 동충하초 발의기문은 오장육부 그 비장위를 다 치료해주게 되고 폐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어느 증상이 어떤 원인에서 나타났던지 간에 그리고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을 때 한 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이런 원인들은 꼭 동충하초 발의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난 지금 이 물고기가 하나도 못 먹습니다. 자꾸 매슬겁고 냄새나고 칼질 굽어도 냄새나고 그 다음에 뭐 고두거랑 굽어도 이런 거 다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자꾸 매슬겁어. 그리고 우리 아들의 손녀라며 무슨 이상한 냄새 나는 그런 거라며 배달에다 먹으면 막 난 콧구멍에다가 막 휴지랑 틀어 먹습니다. 우리 땅칸에 있어도 자꾸 그 쯔물로 냄새 들어오지 매슬겁지. 이거는 무슨 것과 관계됩니까?
2: 좀 과민성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리고 네. 지금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네. 우리 뭐 일반적인 냄새에서는 다 이렇는데 손님도 이런 음식을 안 잡수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까요? 네. 그런 음식의 냄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이 원인은 또 있을 수가 있고, 과민성으로 그럴 수 있고, 신경이 원인을 내서, 그런 증상이 네. 나타난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전에 어제 이런지 잘 모르겠다,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동청한서 바르기면은 우리 오장육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많은 증상, 다른 데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런 증상이 원인을 추적해 주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됨에 따라서 꼭 그 증상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뭐 비린내 난 음식을 안 잡으셨습니까?
1: 예.
2: 아, 그러니까 하나님.
1: 전부 다 해먹었습니다. 냄새나서. 예. 그래, 오늘 고기랑 다 해먹습니다. 이 소고기고 뭐, 아, 개고기고.
2: 원래부터
1: 예, 다 해 먹습니다.
2: 예. 그래서.
1: 고기를 해 먹는데, 예, 떡이랑 명 좋아했는데, 지금 예, 자꾸 이렇게.
2: 열코랑 있으면 또 안 되죠. 예, 예, 맞습니다.
1: 열코라 이런 거 먹으면 자꾸 예, 예 세목이 올라오면 식도까지 자꾸 맵고 이래서 사탕 먹어도 아이 되고, 식도에 대한 그런 약도 푸근한 먹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나선 것도 아예 알기고, 또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또 위궤양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약도 많이 먹어도 별로 낫지 않아서 내 지금 이
2: 동충하자 발음을 써보십시오. 그까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안 됐던 분들,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이런 분들, 예. 우리 동청하자 발효균을 쓰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손님은 좀 많이는, 물론 이런저런 음식을 좀 가리지 않습니까? 예? 잡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신경의 원인, 과민 원인이라서도 그런 냄새랑 좀 그 맡기시랍니다.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이면 꼭 냄새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 신경의 원인도 꼭 원래부터 내 원래의 이런 그 음식에 대해서 좀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냄새에 특별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는 그것이 완전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바쁜데 근데 예. 손님 지금 뭐 소개통에 문제가 있어서 뭐 위축성 위염이 무슨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많은 증상이 지금 어째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승하자 발견하면 예. 이 원인을 해결해 준다
0: 네,
2: 말입니다.
0: 그래요? 시간이 예. 다 됐어요? 네,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죠. 네.
1: 고맙습니다.
0: 그래요.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어떤 날은 세상이 꾹 눌러놓은 빨래처럼 축축하고 무겁습니다. 마음 구석구석까지 눅눅하게 번지는 피로와 스트레스,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잔향들이 머무를 때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도 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6도입니다.

0: 있습니다. 공교용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막 뿔살 무사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사막이라고 하면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뜨거운 햇빛, 그리고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가혹해 보이는 풍경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적막한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생명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사막의 환경에 아주 정교하게 적응한 뱀, 사막 불살무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머리 위에 작은 뿔처럼 솟아있는 비늘 구조가 특징인 이 뱀은 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의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모래빛과 비슷한 몸 색깔 때문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주변 풍경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얼핏 보면 단순히 특이하게 생긴 뱀처럼 보이지만 그 몸에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오랜 진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막뿔 살무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 눈 위쪽에 솟아있는 뿔 모양의 비늘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흔히 뿔살무사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뿔은 포유류의 뿔처럼 단단한 뼈가 자라난 것이 아니라 피부를 이루는 비늘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돌기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이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모래와 자갈 사이에서 윤곽을 흐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 눈 주변을 보호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됩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독특한 형태가 단순히 눈에 띄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이어진 생존 방식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몸 전체의 색깔 역시 사막 생활에 매우 적합합니다. 누런 모라색부터 회갈색에 이르는 색조가 몸을 감싸고 있고 등에는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나 주변의 모래와 자갈, 마른 식물 사이에서 모습을 감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막에서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은 무조건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견되지 않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막불 살무사는 바로 그 전략을 선택한 동물인데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몸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존재 자체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이 뱀을 찾는다면 뱀을 찾으려 하기보다 모래의 무늬를 살피는 편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연은 때론 가장 뛰어난 위장술을 가진 생물을 가장 평범한 풍경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뱀에게는 사막의 모래 위를 이동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뱀처럼 몸 전체를 지면에 밀착시켜 앞으로 나가는 것과 달리 모래가 깊고 느슨한 곳에서는 몸을 비스듬하게 들어올리며 이동하는 이른바 측면 파동 방식이 나타납니다. 몸의 일부만 모래에 닿도록 하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기 때문에 뜨거운 지면과 접촉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고 발이 빠지듯 가라앉는 모래 위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이동 자체가 에너지와 수분을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됩니다.

네, 사막의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반대로 급격하게 차가워집니다. 이런 극단적인 온도 변화 속에서 사막 불살무사는 활동 시간을 조절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모래 아래나 주변의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해가 기울어 기온이 내려가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 되면 시각적으로 주변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먹잇감과 포식자를 감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데요. 살무사류의 뱀들은 머리 주변에 있는 감각기관과 혀를 이용한 화학적 정보 수집 등 여러 감각을 활용합니다. 갈라진 혀를 빠르게 내밀었다 넣는 모습은 단순한 냄새를 맡는 행동이 아니라 공기와 주변에 흩어진 화학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사막처럼 시야가 단조로운 환경에서는 이런 감각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먹이는 주로 작은 포유류와 도마뱀, 새, 때로는 다른 작은 동물들로 구성됩니다. 몸집이 크지 않는 사막 뿔살무사에게 사냥은 무작정 쫓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에서 먹잇감을 장시간 추격한다면 뱀 자신이 먼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몸을 숨긴 채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짧은 순간에 공격하는 것이죠. 살무사류에게는 독을 이용해 먹잇감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독은 단순히 먹이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냥 과정에서 뱀이 위험한 접촉을 오래 하지 않도록 해주는 생존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막 뿔 살무사가 사막 생태계에서 무조건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뱀 역시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알이나 어린 개체는 더욱 취약합니다. 사막에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진 다양한 포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뱀 한 마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신과 위장, 활동시간 조절, 빠른 공격 등 여러 능력을 동시에 활용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독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그것만으로 생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막뿔 살무사의 진짜 능력은 눈에 띄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숨고 적절할 때 움직이며 필요한 순간에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사막에서는 이런 절제가 생존에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사막불 살모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막이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처럼 보였던 모래와 바위 사이에는 뜨거운 낮을 견디고 차가운 밤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불 살모사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낯선 뱀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도 삶의 방법을 찾아낸 생명의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사막의 어느 저녁, 모래 위에 아주 작은 흔적 하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말없이 알려줍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자연은 그 모든 방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아름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요.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사막불 살모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입니다.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 환절기는요, 우리 몸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공기는 점점 건조해지며 이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 날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 환절기에는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피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건강 문제가 급증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해봤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왜 우리 몸은 힘들어하며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 또 환절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기본 수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자,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개어떤 데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영상 6도, 최고기온은 섭씨영상 26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몸은요, 매우 힘들어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이 나빠지는 데는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함께 알아볼게요. 자, 가장 큰 원인은 일교차입니다. 한낮에는 아직 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이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하루 동안 온도 차가 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겪고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공기가 건조한 것도 환절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공기 중의 습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우리 몸의 점막을 마르게 하고 코와 기관지의 방어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고 피부도 거칠어지며 가려움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영향 주는 요소로는 또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급증합니다. 특히 9월과 10월은 꽃가루 농도가 다시 높아지는 시기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네, 이 밖에 일조량 감소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비타민 D 합성이 감소하고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 저하와 함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절기는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 관리 핵심은 예방입니다. 몇 가지 기본 수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아래의 환절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양파처럼 입기가 환절기의 적성입니다. 얇은 긴팔 위에 가디건이나 가벼운 겉옷을 걸치고 낮에 더워지면 벗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목과 가슴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부분에는 스카프나 목도리를 착용하면 이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코와 목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조깅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다만 아침 운동은 기온이 낮아서 호흡기에 자극이 될 수 있기에 해가 뜬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밖에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수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환절기에는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요, 기온 변화로 인해서 숙면을 방해받기 쉬우므로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는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입니다. 귤과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피망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네, 하루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요, 이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면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마늘, 양파 같은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도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이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이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알리신 성분은요,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요익균이 풍부한 발효식품도 면역력에 좋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은 이 장내 요익균을 늘려서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꼭 면역력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유산균 섭취를 늘려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는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삼계탕 등은 몸을 덮여주고 수분과 영양소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는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반대로 과도한 카페인이나 술, 자극적인 음식은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면역체계를 억제하고 숙면을 방해하며 체내 수분을 빼앗아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환절기에는 또 피부도 예민해집니다. 건조한 공기와 일교차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각종 자극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네, 환절기 피부 건강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 전에는 보습 크림이나 피부 영양액을 충분히 발라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고 외출 후에는 클렌징과 함께 보습을 다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를 달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보습제로, 저녁에는 영양이 풍부한 크림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도 건조하기 쉽기에 손 보호크림과 발 보호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을 햇볕은 여름보다 약해 보이지만 자외선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구름이 적어서 자외선이 더 강하게 내리쬐기도 합니다. 외출 30분 전에, 그리고 강한 햇볕 아래 30분 이상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 순한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환절기에는요, 피부가 예민해지므로 자극이 강한 클렌징 제품보다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서 건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자, 환절기에는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환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가 급증하면서 코 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등이 심해집니다. 네, 환절기 알레르기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필터를 자주 교체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침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베개나 이불은 자주 세탁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는 바로 씻기가 필수입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코를 자주 세척하면 알

자, 환절기에는요,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아진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환절기 심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특히 아침입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아침에는 갑자기 밖으로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후에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고혈압 환자나 노인들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은 환절기에 더 자주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저염식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무르져서 혈관 건강에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자, 지금까지 환절기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자, 환절기는요, 하늘이 높고 맑으며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 즐거운 시기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 몸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본 작은 수칙들만 잘 지켜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 환절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옷차림과 식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실내 환경관리까지 모든 것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은 주로 전국 각지 여러 종합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해도 오래도록 치료했지만 호전이 없는 난치성 여러 만성질환에 전문적으로 현대병원의 자체 특색인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의 즉 세포재생요법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치료는 한다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리는데 영원히 영원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 책임지고

0: 났을 때까지 예, 치료해 드립니다. 예, 주로 예, 그 여러 가지 병에 예, 퇴행성 질환, 난치성 질환 예, 여기에서 신경계통 예, 통증 예, 대상포진 후유증이라든지 3차 신경통 예, 또는 예, 원인 불명의 여러 가지 그 편두통이라든지 또 말초신경염 자율신경실조증 여주 그 협착증 예 이런 질병에 그리고 또한 자가면역성 질환 이게 참 현대 의학으로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병입니다. 이미 변형이 다 된 예, 류마티스 관절염 예 이거는 사실 낫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상만 공제해주는 예,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에 와서 이미 관절 변형까지 온 분이 지금 예, 치료받고 1년 동안 예, 아무 이상 증상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예, 이것도 자가면역성 질환이고 예, 그 외에도 쇼그렌 증후군 예, 건조종합증 예, 베체트병이라든지 예, 이런 병 다 이게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피부 소화계통 비뇨기 내장 질환에 여기에 또 이 피부의 건선 예, 소보짐이라 하는 병도 또한 신경성 피부염 예, 또 루푸스 예, 전신 홍반낭창 예, 그리고 난치성 만성 두드러기 많고 많은 병들이 지금 사실 별 방법이 없다. 완전 낫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증상만 조금 예, 다스려줄 뿐입니다. 예, 이런 병들에 예, 그 외에도 예, 입이 인후과 호흡기통 질환 예, 예, 희귀 난치성 여러 질환에 이 현대병원을 찾으면 치료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나 치료 못하면 그 병원이라고 예, 무슨 특별한 방법이서 치료하겠는가 하지만 예, 특수한 자체의 치료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저는 몇 년 전에 은간판에 딱 대가지 무릎이 딱 맞추다 보는데 근데 그게 어서는 그때는 이랬더니 지금 요새는 한 몇 년 되니까 또 다시 무릎이 허리나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지병이 찍고도
0: 네.
2: 그래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지금 한번 한 게 지금 효과가 이런 거 없습니다.
0: 한번 치료했는데 효과 네, 잘 예. 보셨습니까? 예.
2: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가서 하여튼 하다가 나쁜 더 하다가 한번 네. 효과 있을까
0: 예 어디 상처 맞췄거나 위 상당한 이런 경우도 물론 무릎이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나이 드시면 무릎 관절염은 이게 누구나 예, 피할 수 없는 예, 이런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번 치료받고 다 낫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한 세 번 치료에 예. 예. 그 이상 치료가 또 수여된다 해도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리고 치료해 드립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이 우리 언니가 이 한국 갔다 이제 가져왔는데 허리 아파서 요즘 한 두 주인데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연대병원에 와 검사했는데 야소까지 됐단다. 그래 수술을 하라 하더란다. 나 있는데 수술을 어떻게 하겠어?
0: 그렇죠. 예.
3: 말인다.
0: 예.
3: 예. 걸지도 못하고 그저 없지 이러도 못하고 보더라도 못 놓는단다.
0: 예.
3: 그런 사람이 누기 병이 말하더란다.
0: 예.
3: 그래서 부강주사를 가지고 저리 치료한다 하더란다. 그래서 전화 왔지니까.
0: 네.
3: 예약하고 생일이 모시고 가려고 그래 선생님 예. 전화 드립니다.
0: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많이 그 효과를 본 데 대해 얘기 드리는데 그분도 치료하면 효과 볼 수 있습니다. 1652120에 연락하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0: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말씀하세요.
1: 예, 내 동생이 이 뭔가 무릎에 물 차는 데에 대해서 이 현대병원에 한번 물 뺐습니다.
2: 예.
1: 근데 또 이 상에 딸지간 게 또 무릎에 아파서 그래서 치료하고 수술했는데도 또 아파서 예, 네, 어렸습니다. 여기 와서 치료해서 여기 와서 치료 두 번 한 게 뒤에도 물론 아까지 있었습니다.
2: 예.
1: 예, 무릎이 그리스에 아프던 게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2: 예.
1: 예, 그래, 한 두 번이나, 두 번 했는데, 이렇게 한 세 번이나 네 번 하면 아플 것 같지 않습니다.
2: 예, 상례까지. 예, 예.
1: 그래, 내일 가는 날이 돼서 가서 그랬다.
2: 네, 그렇게 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2: 림상에서 지금 가장 아마 흔한 병들이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병들도 완전 낫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0: 네.
2: 예, 다만 예, 그 증상만 공지하는 예, 즉 아프면 지통제 또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 예, 물이 차면 물을 빼고 해도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물이 차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격소나 혹은 수술치료 예, 수술 치료하고도 완미하게 낫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예, 입이 인후과해에 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예, 이런 백내장도 또 눈이 깔깔하고 텁텁하고 아프다 하는 눈 마름증도 그저 증상만 공지해줄 뿐입니다. 예, 현대병원을 찾으면 이 안와 주변의 미세순환을 개선해줌으로 해서 안구의 혈액순환이 잘 해결이 되면, 이 눈에 충분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눈병에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눈병에 다 효과적입니다.
0: 네.
2: 미세순환이라는 게 이게 그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늘 말하는데 심장에서 피를 내 뽑으면 큰 혈관, 중간 혈관, 나중에 가서는 미세 혈관에 가서 그 피가 흘러가야 하는 목적에 도달합니다. 예. 피가 흘러야 하는 이유는 각 조직, 기관, 세포에다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0: 네.
2: 예, 노폐물은 또 회수해서 내보내는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하는데 예, 나이가 들면 이 미세순환이 잘 안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이 다리 그 관절이
2: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3: 예, 아, 네, 치료. 예, 나는 치료받아서
2: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3: 예, 무릎이 아픈 걸 그 부강주사료법으로 그 리관대 선생님께 내가 한번 받았다만 지금 효과도 꽤 또 누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허리가 그 부추가 생겼다 가시 같은 게 그 병원에 가 이 염증을 찍었는데 산적 그거 수술할 꽤 그거 무슨 수술할 그 현대병원 그거 지금 주사를 가서 가는데 아픈데 됐다 이 말아. 그래서 그거 좀 내일로 거기 어디 예약하거든요.
2: 네. 1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네. 잘 알았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됐어 나올까?
2: 맞습니다.
1: 예. 저기 선생님 뭐인가 하면 내 동의가 예. 이 경두염이 이게 와른지 허나다.
2: 네. 예, 말씀하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아이디입니까?
2: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1: 예, 내 동미가 예.
2: 예.
1: 경두염이 돼서 예, 옷도 입고 바쁘고 머리 감기도 받고 여러 병원 다니면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효과 없답니다, 고닥지.
2: 네.
1: 그래서 동미 말해서 예, 이 내 병원의 부강주사요법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나를 자문해야 돼서 그래서 자문한다.
2: 네. 예, 친구를 아주 관심하고 있는데, 예. 네. 연길시 현대병원은 견주염이다, 무릎관절염, 예, 경추여추병, 대퇴골 모혈괴사, 이런 골관절

0: 각종 질병 치료에 보강주사료법이가 아주 인정을 받는 치료입니다. 예, 오래 지체하지 말고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그래서 내일 또 예약하고 가겠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보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보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보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보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는 분들, 귀에서 소리 난다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와 같이 그 갑자기 나타나는 난청 치료는 또 치료하면 또 다 낫을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귀 속에서 윙 소리가 계속 울리고 또 밤에도 소리 나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다는 분이 문의하셨습니다. 청력검사를 해보면 정상이지만 귀에서 소리 나는 이 증상은 여전히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문의입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하세요.
3: 나는 이 보강수사료법을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어깨를 쓰지 못했습니다. 팔을 근본 올리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들고 둘러 가지도 못 가고 약간 담아 넣은 것으로 숨이 넘어가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아름설 내고 그래 무슨 방사꺼도 붙이고 침도 맞고 선생님 이런 거 다 했습니다.
0: 해봤겠죠.
3: 작년 이게 언제부터 11월 달부터 바람이 찬 바람 불까 턱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는 바람이라만 한다. 아들 낳고 이렇게 병도 오던지, 그때는 그 약 성약이라서 이런 것 같더니, 그 후에 몸이 감기 걸릴 땐 그게 아플 때다 딱 거기 떼어놨다. 그리고 했는데, 이 나무가나 이게 글쎄 또 떼어놔도 별나게 글쎄 움직이지 못하고, 잘못 움직이면 되네. 그 자리에서 아름설 내면 글쎄 딱 움직이지 못하고, 1, 2분 동안 가서 눈 딱 감고 가서 그 관 넘느라고. 죽을 거서 다 했습니다. 내 길에 이게 아이디겠다 이렇게 치료해서 병 오면서 어쨌든 이건 현대병원이 이날 병이 속할까 이게 현대병원에서 이런 병을 치료할까 내일 두 번 맞고 그게 일 없을 때다. 그래 세 번 맞고 오늘까 봐요 딱 열세 나는데 이게 완전 일 없습니다 선생님. 두 번 맞을까 원래 아픈 건 일 없을 때다. 그러니까 얼리 잡을까 일 없지. 근데 그게 이게 좀 뭡니까 그러니까 어깨 그게 살이 어쩌다 두껍다 말입니다. 어깨보다
0: 좀 뭉친 것 같죠.
3: 이 어깨하고 발이 붙은데 결국 발이 진짜 발이랑

0: 말인 봐.
1: 네.
0: 두꺼운 게 고무면 해주면 약간씩 내리뜨다 그게 그래도 이게 조금 헷갈아지면 올리기 이런 올리던 그게 걸친다 말인다 선생님.
1: 네. 지금은 예, 예 지금 일 없습니까?
0: 예 지금 일 없어서 고무면 해줘서 어떤 용 이렇게 다리가 비슷하게 붙은 게 다 내리고 그 땅 하나 살 내리고 그러기 한번 맞은 게 고무면 해집니다 그 살이.
1: 네.
0: 오늘 땅바닥에 더 털그랬는데 그러니까 올리다가 못 올리겠지 그러면 아파서 원래.
1: 그렇죠. 예.
0: 예, 이렇게 세 번 맞은, 두 번 맞은, 원래 아픈 건 이러는데, 아, 이거 한 번 맞은 거만 이렇게. 굉장히 어느 가서 요새 하는데, 미네 이렇습니다, 선생님.
1: 네.
0: 아, 딱 거짓말 같아서 이렇습니다. 그래, 이야기, 북한서 이래버리, 세계에서 어쩌면 이런 약은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약은 맞아볼 필요, 한 번, 한두 번씩 맞아볼 필요 있겠구먼.
1: 그렇죠. 예, 맞아봐야 예, 알 수 있죠. 예.
0: 예, 그 한계로도 맞으면 원래 그 사진 주변에 가족 같습니다. 현미병. 이게 제거 맞은 거예요. 이렇다 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뭐 떼내겠다, 떼내겠다, 또 나겠다, 이랬는데 그건 안 좀 짐작해서 못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1: 이렇습니까? 예.
0: 예,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강수가 이렇게 해서. 예.
1: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제 병을 저기 우리 그 동네 한내에 다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예, 걷지 못하고 예, 또 허리도 아프고 해서 이렇게 예, 허리도 쓰지 못하고 해서 예, 거기서 예, 예 그런 저 이제 병원에서 예, 그, 그런, 부관 주사를, 에, 저, 그런, 거, 낙, 막고서 많이 났다는 사주고서 한 번 가보겠다고 해서, 그, 이분이 그랬다. 예, 예, 예, 해달라고 내리 가보겠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명이라는 게, 뒤에서 소리 난다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외부의 소리는 없는데, 윙윙. 혹은 삐 소리가 들리는 예, 증상을 말합니다. 예. 예, 이런 그 돌발성 난청 후유증은 그 후유증 이명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은 첫째 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아, 네.
1: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안 들린다 소리 난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귀 안에 예, 귀 안에 예, 유모세포가 노화돼서
2: 네.
1: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1: 예. 그에도 소음에 오래 노출돼 있거나 예, 바깥에 어떤 뭐 건축 작업할 때 소리가 계속 그 끊지 않고 날 때, 혹은 그 외에도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편도선염 예 이런 귀 주변의 만성 염증 때문에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혹은 과로 예, 혹은 수면 부족 또 약물이 부작용으로 그 뇌의 주변의 신경근막이 섬유화 예, 섬유화라는 게 바로 이같이 반복적인 손상 염증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예, 이래서 청각신경이 항상 그 예, 제대로 작용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그 증상에 그 약물을 사용하기는 해 하지만 그거는 잠시 뇌의 근막을 예, 풀어줄 수 없고 특별히 그 근본적으로 예,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2: 네.
1: 예, 영재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측두부의 신부 이완으로서 청각신경 압박을 해소해주고 신경의 흥분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만성 귀울림, 예, 귀에 윙윙 소리 난다든지, 예, 그리고 밤에 또 그냥 소리 나서 잠을 자기 어렵다 하는 증상이 점점, 예,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비슷한 증상으로서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니에르병, 예, 예, 이것도 역시 귀가 울리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는 예, 질환. 메니에르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하는 말입니다. 예. 예, 주약의 어떤 증상이

0: 나타나는가. 반복적으로 그 빙빙 도는 것처럼 예, 어지럼증이 난다. 이게 주요 증상입니다.
1: 네.
0: 그다음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그리고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귀가 꽉 막히는 압박감. 예. 주요한 원인은 내 림프액이 그 귀 안에 과도하게 축적돼서 뇌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나 혹은 염분 섭취가 과다할 때 그리고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가 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 이런 것도 예, 치료하는 것은 다만 이 증상 공제. 어지럼증이 생기면 이 어지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으로서 현기증을 약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또 토하거나 하면 역시 그 지토시키는 약으로 그리고 귀 안에 림프액이 많다, 수분 섭취가 많다 이럴 때에는 이뇨제 이런 것으로서 잠시 그 증상을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활의 관리 팁을 얘기 드린다면 이 염분이 많은 음식은 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작 시에는 누워있고 머리를 고정한 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환 메니에르병은 재발성 어지럼증, 말해서 자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특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시면 즉 265-2120에 연락하시면 또 좋은 해답도 해드리고 또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에서 알레르기성 만성천식 환자 알레르기라는 것이 역시 이것도 용어이고 과민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봄, 가을 이런 계절이 변할 때 환절기 지금 바로 그런 변화가 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먼지의 자극에 의해서 또 냄새에 맡아도 사실 뭐 일반적인 사람은 뭐 냄새 이상한 것 맡아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이 알레르기 질환 환자만은 이런 차원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알레르기 질병에 그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숨이 가빠지고 기침 발작이 심해집니다. 이래서 병원 찾으면 천식 그 흡입제 한우로 말하는 펀하는 이런 약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또 끊으면 숨쉬기가 또 바로 힘들어집니다.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입니다. 천식은 말 그대로 기관지 점막이 그 면역 반응에 지나친 면역 반응. 면역은 꼭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방어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1: 과해도
0: 문제입니다. 네. 이같이 과한 반응. 그래서 기관지 평활근이 섬유화 경화로 기관지가 쉽게 수축되는 병입니다. 늘 흡입제에 그 뿌리는 그 흡입하는 이런 약은 일시적으로 기관지를 확장해 줄 뿐 문제가 지금 면역 과민 문제입니다.
1: 네.
0: 이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이 가장 중요한 호흡기 면역 조절 그리고 기관지 근육 이완 관리로서 기관지 수축 민감도를 낮추고 폐 자체의 방어력을 높여주면서 재발을 방지해드립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해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 환경을 한층 더 조성할 것입니다.
1: 8월 말 광리 통화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고 신용자원이 신동력 분야로 집중되었습니다.
0: 공무원이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등급을 격상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습근평 국가 수석이 초청으로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작에 해에 글로벌 남방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대한 외교 행동으로 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남방의 료납과 자강을 추진하는 데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습근평 주석은 10차례에 가까운 행사에 료니어 참석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발전 대결을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모색했으며 인도 총리 모디와도 심도 있는 회담을 갖고 중국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발전 의제에 집중하고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며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글로벌 관리를 완벽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남방의 공감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브릭스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 지도자가 3년 연속 쌍무 회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역을 안정시키고 전반 국민의 파급 효과를 마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방문은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목표 설정도 정확하고 성과도 풍부하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첫째, 브릭스 협력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의 브릭스 정신이 이끄는 가운데 브릭스 국가들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남방의 제1진이자 남남 협력의 최우선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간절한 기대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 문명 상호 창조를 추진하는 선봉, 글로벌 사무 관리를 개혁 보완하는 선봉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기함으로써 브릭스 협력의 역사적 사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4대 선봉은 브릭스 협력의 전략적 위상을 높였고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 자강 의지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내년 브릭스는 네 번째 중국의 해를 맞이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의장국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기제의 발전과 성장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중요한 주장을 적극 호응하며 내년 제19차 지도자 회동을 중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남방에 역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남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 중요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국제법치를 함께 수호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평등하게 적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호하는 것이며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면서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손잡고 안보 사무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장은 시대의 발전 흐름에 발맞추고 인류의 진부의 큰 흐름을 파악하며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문제에서 남방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주목해 슬범평 주석은 1년에 창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실무 협력 조치를 선포함으로써 각국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국제 여론은 중국은 인공지능 대국으로서 디지털 패권을 꾀하지 않고 기술 봉쇄를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공중 제품으로 전환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분야에서 발전 도상국의 기회를 창조해 줌으로써 중국 최유의 드넓은 포용력과 전화를 품는 현금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중국과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재차 인도 모디 총리와 쌍무회담을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인도 관계는 점차 권경에서 벗어나와 재출발에서 재격상으로의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모디 총리는 중국과 인도의 전략성, 장원성, 방향성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달성한 가장 중요한 공감들은 바로 중국과 인도는 동반자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국 주도자는 발전이라는 최대 공약수에 주목하고 친선관계와 호혜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민심 기반을 개선했습니다. 상방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한층도 증진하고 갈등과 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국경지역의 평화 안녕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은 각기 브릭스 국가 의장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 상해협력기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남방협력을 추진하고 세계 다국화를 추진하며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인 진보 역량으로 되기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짧은 시간에 련이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량대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주의의 강음을 방출하고 동요하는 변국 속에서 단결협력의 빛을 밝힘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진보하는 생동한 장을 엮어놓았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4일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개별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고 관련 책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더욱 조성하고 건강 중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에는 110만 개가 넘는 의료보건기관이 있고 주민의 90% 이상은 1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봉사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곽연홍 부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현과 구 기층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하고 분급 진료와 봉사의 연속성을 더욱 신속히 추진해 집 근처에서의 진료가 있음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연홍 부주임은 의료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층 특성의 진료과 구축을 추진하여 그러한 질환과 다발성 질환의 진료 수준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급 병원과 현급 병원을 지원하고 정신심리, 재활간호, 소아과, 로인

0: 의학, 완화, 의료 등 봉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전 과정에 양질의 부유보건 봉사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안전보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선 임산부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로, 영아 사망률을 1000분의 3.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과 진료 봉사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류혜조 주임은 현재 전국에서 2급, 3급 공립 종합병원 모두 소아과 의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위생원의 90%도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혜조 주임은 올해의 목표는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을 1000곳 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5%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이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9월 14일에 발표한 자료는 우리나라 금융총량은 적정 수준에서 성장했고 사회적 자금 조달 여건은 완화된 상태를 유지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적합한 화폐 금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광의 통화 잔액은 356.8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사회 용자 규모의 잔존 규모는 464.8조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물 경제에 대한 인민폐 대출 잔액은 278.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인민폐 각종 대출 잔액이 280조 원을 넘어섰고 신용 대출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금융, 친환경 금융, 보편적 특혜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 등 5대 분야의 대출은 두 자릿수 성장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가분이 전체 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자원은 더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전환 등 새로운 동력 분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8월 기업의 신규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를 약간 밑돌아 전년 동기보다 약 0.2%포인트 낮았으며 대출 금리는 역사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0: 9월 10일 11시 15분경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의 외국적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해 보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조항 지도 동지들의 회시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교정에 근거해 국무원은 산동 청도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화재사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조사팀은 응급관리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국총공회, 국가소방구조국, 산동성 인민정부 등 관련 방면이 참여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 등급을 격상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은 14일 오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 팀장이자 공무원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며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송원명이 회의를 조제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은 기립하여 사고 조난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는 사고 조사 업무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과 당주왕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리행하고 과학적 엄밀성, 법률 법규 준수, 실사 구시, 실효 중시와 네 가지 필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기업 업종 감독, 소속지 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규명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는 지방정부 관련 부문, 조항기업 등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0: 문의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책임과 기업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층층이 조사하고 각종 화재 위험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며 도급과 교정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반복적으로 위험화학품, 광산, 공업무역, 교통운수, 건축공사, 특수설비 등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요소 조사와 정비를 잘 수행하며 중대 특대 사고를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사고 조사팀 전체 성원, 중앙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14일 우리나라 세 번째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표준을 비준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로 뇌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제품 표준입니다. 새 표준은 내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됩니다.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는 마치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능기기로서 대량의 뇌전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산법을 훈련해야만이 환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효과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위험 부담과도 밀접히 관계됩니다. 전국의약품검증연구원 기기소 소장이며 표준 작성자인 리주의 소개에 의하면 새 표준 발표 전 여러 연구기구와 기업은 뇌전 데이터를 채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채집 빈도 수와 표시 방식도 다르며 서로 비교하기 어렵고 재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의 중대 혁신을 지지하고 산업 발전의 수급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쾌속 절차를 취해 프로젝트의 립권을 비준했습니다. 새 표준은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생산의 통일적인 뇌전 데이터집 품질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선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관련 의료기기 제품들이 림상실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기기등록사 원봉 부사장은 이 표준으로 뇌기기 인터페이스라는 신흥산업은 각자 자기 말만 하던 대로부터 통일적인 대화로 변화했으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더 빠르고 더 규범적으로 시장에 들어서게 했다고 표했습니다. 원봉 부사장은 새 표준은 데이터 품질을 학술적 요구에서 제품 상장 합격 문턱으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계열 보도 장정 정신을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이 지나간 중요한 성리자 상강 전역 발생지인 광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강 기슭의 새 모습 들으시겠습니다. 1934년 겨울 조왕 홍군은 장정 도중 광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19일 동안 홍군은 장정에서 가장 장렬했던 상강 전역을 치렀습니다. 관양 신우, 전주 각산포, 흥안 광화포 등 3대 진지에서 수만 명의 홍군 장병이 피와 살로 강을 건너는 생명선을 구축해 중공 조항과 조항 홍군 주력이 상강을 건너도록 보장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 주운량 관장은 상강 전역을 통해 조항 홍군은 장정 출발 당시 8만 6천여 명에서 3만 여 명으로 격감했고 절반 이상의 손실을 대가로 적이 설치한 제4차 봉쇄선을 돌파해 혁명의 중견 역량을 보존했다고 말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원에서 멀지 않은 광서 계림시 전주현 재만진 모죽산촌에서는 300여 무의 포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45세인 왕덩리는 이 마을의 대규모 포도 재배 농민입니다. 일찍이 2002년에 그는 호소에 응해 앞장서서 세 무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왕덩리는 지금은 7, 8개의 신품종을 심고 있다면서 가장 최신 품종인 개포 15호는 재배하기가 매우 좋고 노동력도 적게 들며 열매 속기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모죽산촌은 시설 농업 재배 시범 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주민들도 이끌어 포도를 3천여 무나 심었습니다. 재만진 남일촌 당지부 서기인 왕군영은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1934년 12월 홍군 장점은 기림시 홍안현 화강 요족향을 지나 이곳에서 로산길을 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우수한 산수자원과 홍색문화자원을 결합하여 독특한 홍색문화관광산업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화강 요족향 룡당체에서 농가식당과 민박을 운영하는 범옥성은 최근 각지에서 온 체험학습 단체를 접대하느라 바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들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소녀 루아 빅토리아는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진입하면서 우리 현지 젊은이들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아 빅토리아는 브라질 바이아주 카마사리시의 비아디 공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장비의 작동, 생산 과정, 그리고 여러 부서 직원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처음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공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디 카마사리 공장의 청년 실습생 계획의 일원인 22세의 빅토리아는 배터리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는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투신한 직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비아디가 2023년 카마사리에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빅토리아는 이 중국 공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습생 계획에 지원했습니다. 청년 실습생 계획은 이론과 실천을 결부한 교육 방식으로 실습생들이 브라질 전국 공업기업 강습센터에서 이론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비아디 공장에서 일상 생산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브라질 청년들이 공장의 각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학습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빅토리아는 생산 실천을 통해 이론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지도 교원은 질문에 해답하고 공예 과정을 지도하며 표준 작업을 시연해줘 학습 효율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에게 있어서 실습의 가장 큰 수확은 공업 생산 절차에 대응하고 공장의 운영 논리를 더 폭넓게 이해하며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더 탄탄한 기술 지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한 젊은이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실천에 참여하는 실습생이 되기까지 빅토리아는 자신의 발전이 단지 기술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력은 저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는 과거 직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또 기회가 된다면 비아디에서 장기적인 직업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중국 기업이 바이아주에 투자해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업 선택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브라질 협력으로 생겨난 직업 기회는 공장 생산 일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 브라질 주식회사 고급기업관리분석사 마누엘라 레센드는 중국에서 진행한 20일간의 몰입식 방문으로 그녀는 직업 발전과 업계 미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브라질 전력에너지 교류

0: 강습 프로젝트에서 레센드는 브라질 전력감독관리국과 브라질 국가전력조정센터, 광산에너지부, 브라질에너지연구원, 그리고 기타 브라질 전력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국 에너지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강습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실행 능력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방문과 강좌에서 중국인들이 효율 높게 계획, 생산, 집행,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지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센드는 중국은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전기 자동차 등 분야를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깊은 인상을 남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교류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 에너지 저장, 자동화 등 기술을 통해 레센드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특정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의 심층 융합과 기구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은 그녀가 문제를 분석하고 업무를 계획하는 방식을 개변시켰습니다. 레센드는 중국과 브라질은 에너지 분야에서 아주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해결책은 브라질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현지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생산 일선에서 고위층 업계 교류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실무 협력은 실속 있는 인재 양성과 기술 공유를 통해 브라질 젊은 세대에게 더 풍부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창조하고 그들이 친환경과 혁신 발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사마르한의 광명 릴레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를 해석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정수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인민이 우리를 기대하니 오직 변함없는 의지와 부지런한 실천으로만 시대와 인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국가 위협 발전의 전반적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늘 인민복지 증진을 발전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의 안위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나는 나를 잊고 인민을 새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이 사상을 인민을 위한 인민을 대변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인민의 리익과 염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인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중앙당학교에서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교장 사촌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미국 에델만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중국 인민은 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정부를 이토록 신뢰할까요?
0: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론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시대 무엇 때문에 이 진리를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강산은 인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다는 이 식구는 당나라 대시인 리백의 명시 상리옹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리백은 이미 자사 위치에 오르고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던 리옹을 찾아가 그의 인정과 추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옹은 그를 매우 냉담하게 대했고 이에 크게 화가 난 리백은 상리옹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바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다입니다. 리백은 시에서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언젠가 대붕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비유는 리백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그의 웅장한 기백, 비범한 포부를 잘 보여줍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초가을 하남성 우주시 마가향 대간촌의 고구마밭에는 덩굴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예간 캠핑장에는 곳곳에 텐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 비복률이 90%를 넘는 이 마을은 한때 전형적인 석탄자원 마을이었습니다. 하남성 남부 주마점시 확산현 주구진 주구촌 소왕장의 바이올린 제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조각칼을 가볍게 돌리면서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마을, 하나는 석탄 경제와 작별했고 다른 하나는 바이올린 제조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자원은 달랐지만 두 마을 모두 전통 산업에서 특색 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대간촌의 변화는 한 차례 팔을 잘라내는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간촌 당위원회 진해창 서기는 과거 마을이 석탄 채굴에 의존하면서 생태적 부채가 갈수록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품질 전환의 갈림길에선 촌 당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모두 광산을 폐쇄하고 전역에 걸친 생태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촌서기 진해창은 그동안 마을은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한 면적이 누적으로 1600여 모에 달했고 경작지 865모를 보존했으며

황폐한산 3,500여 부를 녹화시켰다면서 현재 마을 전체 산림 비봉률은 90%를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산을 닫았으니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구마가 첫 번째 돌파구로 되었습니다. 2021년 대간초는 우주시 실덕농산물유한회사를 지었고 2023년 고구마 3분 가공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당면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며 2025년 매출액은 660만 원을 돌파했고 주변 13,000 모의 고구마 재배를 견인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1인당 연소득은 친환경 전환 이전에 9,000여 원에서 현재 22,000 원으로 늘었습니다. 문화 관광 건강 양성은 두 번째 길이었습니다. 화하식물군 지질공원 대풍구 관광지에 힘입어 대간초는 2025년 예간 캠핑장 운영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상 운영 기간 일평균 방문객은 연휴수로 5,000명에 달했고 함께 조성한 대간 주말 문화 장터의 일일 방문객이 연휴수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촌 집체 경제의 년간 안정적인 수익 증가분은 60만원을 웃돋았습니다. 검은 석탄 바다에서 녹색 전원으로 대간초는 친환경 전환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와 반면 소왕장의 변화는 수십 년 전 한 차례의 외출에서 비롯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확산현의 농민들이 괭이를 내려놓고 북경의 바이올린 공장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견습생에서 출발해 악기 제작 장인으로 성장하며 확산 장인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2015년 확산현은 바이올린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북경에서 일하던 제작사 60여 명의 귀향을 이끌었습니다. 확산현 수공 바이올린 제작협회 왕금당 회장은 악기 공장을 소왕장으로 옮기고 기업 플러스 농가 방식을 채택해 제작 공정을 각 가정에 배분했다면서 주민들은 강습을 받은 후 곧바로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호운 악기유한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하서협은 지금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건당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바이올린 조립을 담당하고 아내는 첼로 조립을 담당합니다. 예전에 타지에서 일할 때보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확산현은 연간 약 40만 대의 현악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망의 연간 생산액은 6억 원을 넘고 2,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고급 수공 현악기는 전국 시장의 80%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실정에 맞게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실천이 중원 대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남성은 현 단위 향토 특산물 산업망 260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급 현대 농업 산업단지 19개와 우세 특색 산업 집군 12개를 건설했으며 농촌 부민 산업망의 연간 생산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중원의 향촌들은 새로운 진흥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르한의 광명 릴레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즈베키스탄의 안과 미세회과 전문 실용의학 센터인 사마르안 센터에서 아이샤트 압둘라흐 마노바는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두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그녀는 옆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찾아왔다는 소개를 받고 나서 그녀는 우즈베크어로 친척 같은 중국 의사들이 먼 길을 와서 무료 검사와 수술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번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 활동의 수백 명 수혜자 중 한 사람입니다. 9월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국제교류협력센터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의료팀을 다섯 번째로 사마르안에 파견해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백내장 무료 수술 300건을 완료하고 또 녹내장 등 난치성 질환 수술 10건과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포영진 부주임은 수술 닷새째를 맞은 시점에서 이미 200내 이상을 마쳤다면서 이는 당초의 예상보다 진도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료팀은 매일 당일 수술 환자와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는 환자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에게는 이번이 사마르안 방문 세 번째이자 우즈베키스탄 방문 여섯 번째입니다. 따슈켄트에서 사마르한으로 부하라에서 우르겐치로 그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의료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수천 명의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현지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복잡했습니다.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 이로 인한 암과 합병증이 뒤따르는 데다 현지에서 가성 수정체낭 박리 증후 군발 병률이 40%를 넘어 수정체가 단단해 수술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은 이 수술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료구역에는 검사를 받으러 온 현지 주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대다수가 고령자들이었습니다. 대기홀에 쏟아지는 햇살이 기대로 물든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우다트 후다쿤노바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현지 안과 의사가 중국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끝나면 앞으로는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 의료진이 가족과 떨어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정말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 안까르는 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고 자신도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다며 중국 의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진찰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는 수술실과 진료실 쪽을 수시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눈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료팀의 방문은 그가 다시 세상을 똑똑히 볼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더해 주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구역에서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간호사 마철이 환자에게 산동 안약을 넣으며 동료에게 임계 사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고 모든 지표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수술을 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안과 미세회과 전문 실용의학 센터인 사마르안 센터의 책임자 보티르 투타예프는 2019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 파트너와 함께 일한 지 벌써 7년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초음파 유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다면서 이제는 안과 의사 10명이 독립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만 해도 병원의 이 기술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한 몫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의료팀은 방문할 때마다 학술 교류와 공동 회진을 펼치면서 기술을 직접 손에 잡아주듯 전수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현지 의사들도 북경대학 인민병원을 방문해 견학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타예프는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깊이 있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0: 콧불 쏘는 구옷된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1: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자유롭게 논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3: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0: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승부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2: 있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말씀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1: 중장년층이 건강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을 주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나는 네 문제 생길까봐 무섭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죠. 예, 바로 우리 뇌 혈류가 부족하면서 뇌색전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수면장애 등 이런 림상 증상을 포함해서 우리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했으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우리 최근에서 뇌혈관에 대한 림상적 리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단일 표적 치료법이가 한계가 드러나 있고 다중 표적하고 다중 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는 이런 연합 치료 전략이가 점차적으로 중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때신즉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프제를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예, 특정 질환에 대한 이런 치료도 되거니와 이런 특정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보급 장약 치수의 전주환은 현대 약물인 화신코프제를 병용해서 뇌혈관 순환 장애로 인한 뇌혈류 부족하고 두통, 수면장애, 뇌색전증 치료에서는 이론적인 기반하고 림상적 가치가 이미 인증이 됐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도 이 두 가지 약품을 이미 결합해 쓰신 지 인제는 오래됩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쓰시고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 손발이 차고 저리거나 이런 증상 치료에서 아주 놀라운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게 뇌경색 후유증을 해서 예, 혈압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조절이 안 되고 그래 놓으니까 머리 그냥 아프고 어지럽증이 자꾸 나고
1: 예.
2: 또 심장도 예, 안 좋고 전화기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지금 감려장약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프엘이 이 두 가지 약은 한 20일 정도 뭔가 효과나기 시작합니다.
1: 네.
2: 그래서 예, 어제는 예, 예, 한 50일 넘어 먹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도 나지 않고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래야 하니까 예, 전화기 잠을 잘 자니까 예, 사람이 머리 맑아지고 정신 아닌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1: 네.
2: 나 기분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래 효과하실 때 지금 배달받아 더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이 두 가지 약을 병용했으면은 예,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거나 두통이 있거나 혈지가 높거나 또 이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그리고 수면 장애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열흘 쓰고 효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이 지금 계절이 변하면서 지금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면서 좀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쓰고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위쪽 수염 있고 만성 위염도 있고 해서 항상 소화 안 되고 음식 먹으면 해, 속이 더불하면 그런데 혓바닥도 예, 혈탄 많이 낍니다. 예, 그래서 어때는 식구물이 자주 올라오고 특히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를 한번 했습니다. 나에. 예, 그래서 내 조조다시 망주에 참제 세 가지 약에 한 50 먹으니까 예, 좀 효과 좀 나는 게 많이 알긴다.
1: 네.
3: 아, 소화 안 되는 게 좀 소화 잘 되고 식구물이 좀 많이 올라온다.
1: 네.
3: 그리고 기름진 음식 먹어도 큰 탈이 없고 해. 그래서 척하면 설사라든가 설사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는.
1: 네.
3: 예. 그리고 뱀도 해태 없으면 뱀 밤에 지금 뱀도 정상뱀 보고 이 약이 효과 있을 때 나 좀 더 먹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먹어야 되니까.
1: 네. 지금 몇 달.

0: 썼습니까?
1: 50일 좀 썼습니다.
0: 아, 그럼 3개월을 쓰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 지금 그 세 가지 약은 다 보물급 장약에 속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전체적으로 오장육부를 다 균형시켜주면서 병이 뿌리까지 철저하게 개선합니다.
1: 와.
0: 예, 그래서 3개월 쓰고 3개월 후부터는 먼저 조주 다시 끊어 됩니다. 그 다음 망제가 창제를 쓰다가 또 한 반년 되면, 저 3개월이 되면은 망제를 끊고 마지막에는 이, 회복기간에는 이 창제만 쓰십시오.
1: 창제마에?
0: 예, 예. 창제를 그냥 유지했으면은, 예, 다른 데도 다 무사하게 지냅니다. 예.
1: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위가 나쁜지, 당이 나쁜지, 먹으면 잘 소화도 안 되고, 조금 먹어도 더부룩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변비가 있어요.
0: 예.
3: 이틀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엄청 힘들게 보고 있어요.
0: 네.
3: 그러니까 내게 이 무슨 장이 나쁜지 위 나쁜지 그리고 위가 나쁜 나빠서 나쁜지 나쁜 조금 먹어도 좀 트림하고 예?
0: 네.
3: 그래 그리고 가스가 많이 나가고 그래.
0: 네. 이 지금 소화 아이 된다 하면은 뭐 장이 한내 나쁘고 위 한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위장도가 같이 나쁩니다. 예, 그리고 위장도 나쁜 원인은 또 간하고 비장이 있고, 예, 그래서 간하고 담낭, 비장, 위, 예, 이 장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같이.
3: 입이 마르면 입이 그냥 쑤어요.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담낭에도 문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조주 다시 하고 망제를 쓰면서 이랜지 오람까?
3: 예, 어서 좀 한 몇 달
0: 됐어요. 아, 몇 달이 됩니까? 그러면 예. 괜찮, 그러면 따탕화를 쓰죠. 너무 오라무는 창제를 같이 쓰고, 예?
3: 예.
0: 예, 그래서,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예. 예, 거기 장약방에 찾아가서, 예?
0: 예, 예. 그렇게 예. 하시죠.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 혈압이 높은데 지금 이래 보면 아 가을이 할까 봄이 할까 어쨌든 한 번씩 가서 이래 혈관 확장하는 그런 댄디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4: 지금 이전 가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아무래도 또 이게 혈압이 올라가고 노공수도 있고 이래 가족력이 있는데 동맥경화
0: 네.
4: 가족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또 댄디를 맞아야 되나 약을 써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0: 그 댄디를 막는 거는 대부분 알겠지만 그거는 서의료법이고 예. 혈관을 예. 확장시키는 거는 그건 일시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
4: 그렇죠.
0: 예, 그 노인 분들이 지금 심혈관 질환 치료는 그렇게 아예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 가시면은 치수의 전주환하고 지금 혈압도 온정 아예 된다죠. 예.
4: 예.
0: 예, 그래서 수바오의 장샹완, 그 다음에 바오의 천샹완 이렇게 같이 쓰면은 그 댄디라 맞던 분들이 아이 맞고도 겨울에 중풍 위험이 없습니다. 예,
4: 아,
0: 그 세 가지를 같이 그리고, 쓰셔.
4: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있잖아요. 이 머리나 발이나 드문드문 이래 뭐라 할까 뭐 벌레 기다리는 것처럼 예. 시물시물하고도 하기도 하고 이래 머리카락이 이래 흔들흔들 이래 쓰려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 계속 있거든요.
0: 예, 그 치수에 있으셔 차이 없습니다. 그 모세 혈관이 막혀서 예, 거기에 지금 이 혈액이 가지 않는 거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통할 때 또 약간 그 변화 또 그런 근질근질한 변화 또 생깁니다. 예,
4: 아,
0: 그래 치수에 하고 이제 천샹환, 장샹환 이 세 가지 쓰셔. 그래 뭐 일 없습니다. 예.
4: 아 그래요.
0: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이 감로장약 우리 시애끼가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치수의 전두환에 전신망대 상대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지금은 이 치수의 전두환 쓰니까나 느낌은 가서 한번

0: 싸고 그 다음에는 이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손발이 저리든 술래 해가지고 경 수염을 해가지고 손발이 저리든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네.
0: 요치망제를 쓰니까 나 이렇게 원래 간에도 물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배레도 두 번 지광하고 그 다음에 일단 난 채취를 해놓으니까 나 자꾸 설사를 하고 이래면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염증 자꾸 생기고 하던 게 지금 이 망대 쓰니까 그 증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1: 네.
0: 면역력도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 말입니다.
1: 네.
0: 독소 배출이 더 잘 될까나 그런지
1: 네.
0: 그리고 이런 진상제를 쓰니까 나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 그 암으로 변할까봐 걱정하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체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나 옛날에는 감기도 자주 하고 하던 게 지금은 감기도 안 하고 식사도 잘하고 지금 어제는 완전히 이렇게 옛날만 딴 사람을 됐단 말입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지금은 이렇게 쓴답니다. 할 날에는 치수의점도 안 쓰고 할 날에는 런칭망제 쓰고 할 날에는 또 이렇게 그러면 상제 쓰고 이렇게 예. 한 번씩 쓴답니다.
1: 됩니다. 그렇게 해도.
0: 그렇게 써도 됩니까?
1: 예, 예. 그 세 가지 약은 예, 그렇게 네. 하루에 한 낙씩 갈라서 쓰십시오. 오래 쓴 분들은.
0: 예, 지금 그렇게 쓰면
1: 예, 그러면서 꾸준히 견지했으면 됩니다.
0: 아,
1: 예, 그러면 예, 그.
0: 누가 물어봐달라 했으니 그 문의하는 게 된다. 예. 선생님,
1: 예.
0: 어제 내 방송 들으니까 나 이 도끼리 당약방 진료소가 안 왔다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이렇게 모셔 왔다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 사열법으로 선생님이 강의도 중에 사열법을 치료한다는데 그 사열법은 어떤 경우 치료하는 겁니까?
1: 예, 심내혈관 질환하고의 풍습관절이 있거나의 그 다음에 소화계통 질환이 있거나 그 외에도 피부 질환도 치료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만성 모든 망성 질환 다 치료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 예, 직접 덕길 장약방에 가셔서 예, 잘 진찰해 보고 그리고 이 맞는 치료법부터 결합하셔. 약물 치.
0: 약간은 어떤 이문점이 있어가지고.
1: 예. 그 여기서 하는 중인들이 하는 사열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침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예, 부위도 다르고, 예. 그 이론적인 체계가 하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치료법이가 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실 때 또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지금 어느 환자나 예약 이 지금 치료하는 게 장기 치료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약하고 시간 정해놓고 가셔. 그래야 기다리지 않습니다. 8527111번입니다.
0: 8527111번.
1: 예. 네,
0: 있다,
1: 예. 예, 저녁에 다 연계하고, 예, 그 다음에 시간은 정해놓고 이래고 가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뇌순환 장애라 하는 거는 예, 우리 핵심적인 병리적 변화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 조직이가 허혈성 혹은 허산소 상태에 빠지면서 신경 손상이가 신경 기능이가 손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뇌혈류 부족은 뇌순환 장애 초기 증상으로서 환자분들이 쉽게 어지럽거나 그래서 조금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면은 모두 긴장해 하죠. 아, 내가 뇌 문제 생기지 않는가. 예, 확실히 이 두 가지 증상은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평상시에 경력이 좀 저하되거나 집중력이 감퇴되거나 이게 다 전조 증상에 속합니다.
2: 네.
1: 예, 이 질환이가 더 진행이 되고 이 치료를 안 하고 더 진행이 되면은 뇌색전증이 형성이 되면서 뇌경색으로 발전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 우리 특히 뇌질환이다 할 때에는 예, 일단 발생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요즘처럼 날씨 변화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늦어지고 지금 이 겨울에 좀 가설에 들어서면서 몸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프열을 같이 써도 되고 또 치수의 전주환하고 천샹환 예, 그 다음에 장샹환 이 세 가지를 같이 써도 됩니다.
2: 네.
1: 그러면은 뇌색전증이 발생하거나 또 뇌기능이 손상되거나 이런 거 미루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이러한 병리적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혈관 내피 손상은 혈속판이 응집하고 부착을 유발하고 혈액이 유변학적 이런 림상적 현상은 혈액이 점도로 또 증가

0: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손상이가 더 악화됩니다. 예,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은 다양한 정도의 또 수면 장애를 또 동반하면서 삶의 질이가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어서 수면 장애가 생기면은 자율신경 기능이가 예, 장애가 또 생기면서 순환 장애를 또 더욱 악화시킵니다.
1: 네.
0: 예, 서로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 리상적인 치료 전략이라 할 때에는 뇌순환 개선하고 예, 신경기능 보호 그리고 증상 완화 이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치료하자면은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 코후에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런 종합적인 치료가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미 우리 치수의 전주환은 장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급 장약 중에 하나이고, 예, 우리 여러 가지 이 약재, 진주라든가 구안서, 소홍화하고 이 소황마향 단향, 예, 침향 등 이런 70여 가지 귀중한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1: 네.
0: 예, 지금 해서 우리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간다고 장약을 쓰면은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가. 예, 바로 이러한 약재들은 일반적인 중약에는 또 없습니다. 있다 네. 해도 이 고산 지구에서 자생한 이런 약재들이 아이기 때문에 그 약효가 완전히 다릅니다.
1: 네.
0: 그 위에도 이 배합하는 원리라든가 혹은 제조하는 이 과정, 예, 이 약재를 채집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서 제조 과정, 그리고 조합하는 과정, 이기가, 이런 체계가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조 방법이 다 장이, 중약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저한 효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환자분들은, 이때까지 치료해서 안 되면은 장약 치료로 봤어 이런 분들이 많죠.
1: 네.
0: 예, 이미 치료해서 많이 나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모두 허상 이런 좋은 권고들을 또 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내 20년 해관 이 방면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좀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0: 네. 예.
2: 여전히 이 머리가 계속 이렇게 이 녹음실 부든지 앉았다 섰다 하면 어지럼증이 나고 특히 이 여름에 더울 때 땀이라 흘리면 더 납니다.
0: 네.
2: 앉았다 서면 머리 뺑 가면 이렇게 걸자면 걸어도 못해. 어떨 때는 막 이 대통령에서 어디 짚을 게 없으면 막 이렇게 뭐 나무라도 짚고 막 설 정도로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집에서도 잠깐 잤다가 한 잠씩 막 바꾸면 어지러워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도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예. 그래 이게 우리 내 이게 노공이 있습니다. 예, 노공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이런지 온 이 몸이 이렇게 마비될 때도 좀 있고 그런 머리가 그냥 아픈다. 이런 방면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좋은 이런 제품이 있을까?
0: 예, 환자분은 혈압이 높습니까?
2: 혈압이 저혈압입니다.
0: 그래서 저혈압인 것 같습니다. 예, 빈혈은 없을까?
2: 빈혈이라는 그런 딸 무슨 진단 못 받아봤는데 내가 혼자 빈혈이 있길래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0: 예, 빈혈 증상도
2: 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병원에 가 좋다면 그래서 그 약 써보면 효과 없고 또 어디가 또 누기 또 좋다면 거기 따라가 써봐도 쓸데 없고 뭐 이 고래다 침도 많이 맞아보고 이랬는데 아무 쓸데도 없고 계속 이렇게 좀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중풍이 오겠나 어떨 땐 이 감각도 오고 이런데 중풍까지는 아이고 그래서 고래 자꾸 희하고
0: 냄새는 어떻게 될까?
2: 실실입니다.
0: 예, 그럼 예, 지금 약 쓰면 효과를 잘 본다. 예,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파상모 소유환이 맞습니다. 예, 지금 혈액 순환 안 되거니와 혈관 탄성이가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혈액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지금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혈액이 부족한 분들도 있고 두 가지 다 겸한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 아, 예.
0: 그리 식사라는 제대로 합니까? 식사는 제대로 합니까?
2: 밥이 맛이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지금 밥이 맛이 없는지도 오라죠. 예?
3: 밥이 맛이 없어 먹는 거.

0: 대충 또 대충 또 먹고 또 그래지거든.
1: 예, 그래서 먼저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아, 이 파상모 소유환을 쓰셔. 써서 먼저 어지럽고 이제 지금 이 막 돌아가고 이 맥이었고 요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소화계통 해결해야 됩니다. 예, 소화 기능이 우리 지금 중에서는 중초라 하는데 이 중초로 열어줘야 아래 이 다 통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처럼 앉았다 일어나도 이렇고 예. 그래서 먼저 이 두통하고 어지럼증 그리고 영양실조로 먼저 해결하면 됩니다. 예, 그래 치수의 전조환하고 파상모 소유환은 먼저 쓰셔. 그래 내일이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0: 예, 그 찾아가자면 어떻게 가야 될까?
1: 예, 그 공원 정문을 아시죠? 이 공원은
0: 예, 예.
1: 공원에서 저자 연대 쪽으로 50m 가면 됩니다.
0: 예.
1: 그러면 덕길 장약방, 덕길 중리진찰부 이렇게 크게 패스 썼습니다. 예.
0: 그 전화 연결하자 전화번호 주시죠.
1: 예, 약방 전화는 5089929번이고, 예. 그 다음에 예. 중리문진의 전화는 8527112번 11번 3개 1입니다.
0: 예.
1: 예. 다 적었죠?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내일
1: 네.
0: 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계 문의 전화는 508-9929번 508-992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나요? 교통규칙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사람마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 질서 있는 교통환경이 이루어지고 차량과 보행자는 더 효율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문명한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친구들, 혹시 하늘 높이 있는 오존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존층은 지구를 감싸는 투명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9월 16일은 국제 오존층 보호일인데요. 오늘은 오존층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존층 보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존층은 지면으로부터 약 25km 내지 30km 떨어진 오존 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대기 성층권을 말합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의 99%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될 경우 피부암, 백내장 등 각종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자외선 복사는 식물의 생장과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오존층은 지구상의 생명들이 자외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때문에 오존층을 지구 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지키는 보호 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존층은 또한 일부분의 태양 복사를 흡수하고 산란시켜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조절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지구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지구는 우리 집, 우리는 미용사를 보내드립니다.

1974년 미국의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 세계 기후, 생태평형과 농업 생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9월 16일을 국제 오존층 보호일로 정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여러 나라에서는 기념 행사를 열어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답니다. 동료, 잠자리 비행기를 드릴게요.

그럼 오존층이 무엇으로 인해 파괴된 걸까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흔히 소화제, 살충제, 냉각제 등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레온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불효는 탄소, 염소, 불소 등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성층권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염소 원자는 오존과 반응해 오존 분자를 산소로 전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일산화 염소로 변합니다. 하지만 일산화 염소는 불안정하여 다시 염소 원자로 재생하게 되고 이렇게 재생된 염소 원자는 또 다른 오존 분자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의 염소 원자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량의 프레온 가스만으로도 오존층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오존층이 얇아지게 할 수 있는데요. 동요 한 곡 듣고 오존층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아빠 마중을 보내드립니다.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풀연이 없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분무료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살충제 등 분무료 제품을 적게 사용하면 해당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온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동요 선물을 듣고 계속 알아보자요.

환경보호 관련 책이나 영상을 통해 오존층이 얇아지는 현상이 인류,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직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하는데요. 친구들, 다 함께 꼬마 손전원으로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존층의 역할과 오존층이 파괴되는 원인,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존층 보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존층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랍니다. 한 사람의 노력은 작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실천한다면 우리는 꼭 오존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과원에서 채롱 부려요. 포도의 얼굴에는 까만 칠하고 사과배 아씨에겐 연지 찍어요. 깜찍한 가을바람 붙잡으려면 어디론가 살랑살짝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그닐 육합동풍 당대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변강대지에서 오랜 세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살며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해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를 보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육합동풍 문맥 장벽에서는 계속

0: 발해와 중원이 문맥을 같이 하고 서로 교류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육합동풍 주제 전시청에 들어서면은 천년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룩진 표화와 한 폭 한 폭의 사진, 대조 도표들은 발해국과 당나라가 문맥을 같이 하고 리악이 통했던 역사적 사실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300여 년 전 옛 연변대제는 해동성국으로 불린 발해국이 흥기했습니다. 발해국은 송말 말갈족을 주체로 기원 698년에 동무산 일대에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15대왕을 거쳤으며 229년간 존속했습니다. 옛 연변 지역은 발해국 전기와 중기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발해국은 장기간 당나라의 책봉을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하고 왕래했으며 정치, 례제,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중원 지역을 전면적으로 본받아 헌상 중국의 문명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정치 제도에서 발해국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 중추 정치 체제 구조를 계승을 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경부주 현제를 실시했으며 오경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5부 62조 132여 개 현을 두었습니다. 발해국의 오경 가운데 연변 지역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활용 서고성의 중경 현덕부와 훈춘 팔련성의 동경 용원부입니다. 발해 정권은 유학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중원 지역을 본받아 비교적 완비한 유학 교육 체계를 건립했습니다. 이는 화룡시 룡두산 청효공주묘에서 출토된 청효공주묘지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백교양무주임 리해글입니다. 이 묘비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해서체로 비석이 음각되는데 모두 728자로 되어 있으며 한자입니다. 당시 발해국에서 한자를 통용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레제 면에서 발해국은 당나라 레제를 본보기로 자체 레제 질서를 세웠습니다. 전시청에 진열이 된 당나라와 발해 품계별 복색 대조표를 보면 복식면에서 량자의 품계별 복색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해글입니다. 당나라에서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서 복장 색상이 모두 달랐습니다. 발해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도 발해국의 레제가 당나라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복식만 봐도 문화와 정치 교류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해국 문화를 깊이 요약해야 됐습니다. 철간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연변 지역은 여러 민족의 문화 융합이 가져온 적극적인 영향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해국의 정치 문화 레제 면에서 전면적으로 당나라를 본받은 것은 바로 당나라 신 온정균이 읊은 강역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문화는 본래 한 집안이라는 식구의 생동한 구현입니다. 백산 흑수 사이의 천년 역사는 동북변강 문명이 예로부터 중화문명에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이 이미 역사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제도 기세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 기제, 보장 조치와 감독 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용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 부문의 통괄 협조, 민족 사업 부문의 직책 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 참여를 견지 완승하는 민족 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 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

0: 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데 군중단체 조직, 기업사업 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했습니다. 셋째, 간부 인재, 재정, 사회치리기재, 위험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재를 명확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1: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 언어문자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 응용관리사, 국가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파는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한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14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입각해 우리나라 언어문자 사업이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 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 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례 특별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 영상과 신시대 기록 사진에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영도 안에 언어문자 사업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류 우편함, 편지 모집 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령 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령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령 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일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저식을 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0: 중국 부녀 발전기금회에서 조치하고 길림성 부녀 아동기금회에서 주관한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 30주년 전국사업교류회의 및 역량 강화 양성활동이 근일 우리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8개 성 자치구와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의 부녀연합회, 부녀 아동기금회 책임자와 여성 창업 선도사, 애심기업 대표, 업계 전문가 등 근 100명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는 1996년 전국부녀연합회 지도하에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발기했으며 소액 대출, 가구별 지원, 순환 사용의 공익 모식을 채택하고 각급 부녀연합회 조직과 애심기업, 사회각계 역량을 연동시켜 향촌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0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받아 의료계로 순환금 1,600만 원을 쟁취했으며 7개 합작사와 기업을 부축해 4천여 명 여성이 혜택을 보게 했고 농가 소득을 2천여만 원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주 광동촌, 두산촌의 농업, 문화, 관광산업과 성내 유수의 집공예산업, 구태와 영길의 녹색입설산업발전에 효과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부녀 아동기금회 비서장 리선화입니다. 이번 활동은 경험교류, 역량강화양성, 현지참관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부녀연합회 대표들은 각기 프로젝트 규범화 관리, 특색산업 육성, 여성 정밀 방조 부축 등 여러 면을 둘러싸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사업 경로와 경험을 독려했습니다. 8명의 프로젝트 수혜 여성 대표들은 자신의 경력과 결부시켜 순환금 프로젝트 지원 아래 창업하고 취업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 기간 내 중국 농업과학원과 길림대학 전문가들은 각기 농업 혜택 정책 해도, 향촌에서의 디지털 지능 기술 응용, 향촌 특색 제품 브랜드 구축 등 내용을 둘러싸고 특강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소 안도현 두산촌과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여성 민박, 리마 경제와 농업, 문화, 관광 산업 융합 발전 실천을 참관 학습했습니다.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주최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차 참가업체 56개, 중고차 참가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유한회사 총경리 류일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길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시장 활력을 일정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 연변주 진달의 은용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용정에서 막을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의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는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구,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화를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켈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2: 한종 씨,
1: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 준 우리 주 노인 체육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2: 我们연변啊感到很自豪.
1: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지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0: 시바.
1: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의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이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희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삭이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용한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 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수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류연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꿈과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연변의 들판은 황금빛 물결이 일고 하늘은 유리처럼 맑아집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곳에 사는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이론 수학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 단결의 뜨거운 온기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당지부는 어떻게 가난한 마을에서 희망의 마을로 탈

먼저 변강의 작은 마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변경선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입니다. 아라는 만족으로 고개를 뜻합니다. 동아라는 곳, 동쪽 고개라는 의미인데요. 이 마을에는 한때 촌민들 스스로 가난한 마을이라고 자초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지부는 낭비를 삼가고 대규모 철거와 재건을 자제하며 한 가지씩 실속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오늘에 이르러 놀라운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함께 그 변화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희 동원화촌에서 직접 재배한 입살로 밥을 지으려면 알갱이가 투명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잘진 식감과 함께 달콤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요.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원화촌 영강 청년의 집 당단 합작실에서 촌당집을 서기 우립강이 자연스럽고 열정적으로 고향 농산물을 소개하는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동원화촌은 비만 오게 되면 온통 진흙탕, 개인 날이면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장가를 못 가더라도 장화는 꼭 사야 한다는 촌민들의 우스갯소리에는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마을 도로를 닦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나둘 기초시설 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촌당지부는 인민을 위한 봉사를 구체적으로 과제 목록으로 전환하며 실천에 나섰습니다. 몇 년간 9.6km의 콘크리트 도로가 집집마다 연결이 되고 3.6km의 배수로가 원활해졌으며 12km의 담장과 울타리가 가지런히 정비되었습니다. 298세대 주택은 회색 지붕과 하얀색 벽으로 단장이 되고 197만 원을 투입하여 실내 화장실이 대부분 보급됐습니다. 11,400m나 되는 하수관망이 깔리고 24시간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농가까지 닿았습니다. 한때 방치됐던 큰 웅덩이는 환한 조명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문화광장으로 변했습니다. 촌민 관료부는 만나는 사람마다 싱글벙글입니다. 멀리서 온 친척들도 우리 마을을 보고는 관광지 온 줄을 알았다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장화가 필수였던 마을이 이제는 비가 내려도 신발에 흙이 묻지 않은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동하라촌 당지부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촌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겉모습을 바꾼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촌민들의 삶이 진정 나아지려면 그 자부심을 받쳐줄 든든한 사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당지부는 토지 교환 3단계 사업 방법과 3대 리스트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토지가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하였고 대상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고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자 발전 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순환 료가식 공장형 구밀도 양어 프로젝트 현장에 들어서면 공장 건물이 우뚝 솟아있고 연어 양식 및 번식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괭목돼지 사육기지와 흠풍목업 연변소 사육기지는 이미 지능화 가동에 들어갔으며 스마트 온실 남새기지 등 대상도 잇따라 건설 중입니다. 이처럼 현대화 농업 대상이 하나둘 마을의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촌집체 경제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고 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4,600원에 달했습니다. 산업이 번영하자 인기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지방에서 일을 하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절강성, 광동성, 강서성 등 남방에서 온 철새들도 이곳에 터를 잡고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양창업 청년 오리파는 몇 년간 타지방에서 일을 하다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숯불구이 가게를 열었고

마을 주민 5명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당지부가 발판을 마련해줘서 구양에 돌아와 장사를 하는데 마음이 든든합니다. 2024년 8월 6개 성의 9개 지역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9명을 태운 버스가 동아라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합류는 당지부의 한층 더 확신을 안겨줬습니다. 향촌진흥의 길에 놓인 국에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야 하는 것이며 인재를 잘 남기고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촌당지부는 촌주제 변강수호 간부 장보가 영강청년의 집 봉사크점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강정 월월행 지원기금과 영강교실 당원 학업지원 일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면적인 가정방문 플러스 동태적관리 방식으로 모든 가구의 수요를 꼼꼼히 살피고 관리를 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장보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장선생의 촌주제 일기 등 짧은 영상 계정을 운영을 하고 촌당지부 오석이 신농인 설라는 고향을 알리는 새 왕홍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에는 마을의 풍경과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간부와 주민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일상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26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원봉사자 장함은 당지부 추천과 향당의 심사를 거쳐 촌 2개 위원회 지도부에 합류하여 조직선전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평균 나이 20대 초반인 이 젊은이들은 해민정책의 전파자이자 변경선의 수호자로서 기층 당조직에 싱그러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아라촌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촌당지부는 당건설 연석회의 기재를 도입하여 주변 마을과 조직 연합건설 인재 연합 육성, 자본연합 공유, 산업연합 운영, 활동연합 개최, 치리연합 관리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9개 격자로 나눈 1 플러스 2 플러스 1 연결 기재를 시행을 하며 촌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야간학교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육꽃과 중국 매듭을 오리고 붙였습니다. 가위질 소리 사이사이에 성육시처럼 하나로 뭉친 진심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해질녘 문화광장의 환한 불빛이 켜지면 양글팀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영강청년의 집에서 새로 들여온 책장을 넘기며 독서를 즐겼으며 인터넷 생방송실에서는 농산물 홍보가 한창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마을로 이 모든 변화는 당지부가 촌민들을 이끌고 어려운 고개를 하나씩 넘으며 희망찬 내일을 일궈낸 노력의 결실입니다. 동아라촌의 분투와 실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방금 동하나촌에서 변각의 작은 마을이 일궈낸 기적 같은 변화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난한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했고 촌민들은 자부심을 되찾았으며 젊은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시 북산가도 단층사회구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은 새롭게 설립된 젊은 사회구역으로서 주민 중 청년층 비율이 55%에 달합니다. 그 중심에는 90년대생 강함석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네를 친근하게 소강석이라 부릅니다. 그네가 이끄는 젊은 대우가 기층 지리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길시 북산가도 단층사회구역은 새롭게 설립된 젊은 사회구역입니다. 90년대생 강함은 단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로서 주민들은 그네를 친근하게 소강석이라 부릅니다. 그네는 사회구역 사비일꾼들과 함께 당건설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삼아 기층 치리의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역의 정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처음으로 사회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강함은 사회구역 업무를 단순한 창고 봉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의 몸을 담그면서 비로소 사회구역의 진지한 업무는 갈등 조정, 생활이 어려운 대중 지원, 활동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함은 젊은이들은 일과 육아로 바쁘기 때문에 사회구역 행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참여가 없으면 기층 치리가 활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강함은 가장 먼저 격자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방문하여 수요를 파악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사회구역 업무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당 조직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강함은 당총지 지도부를 이끌고 관할구역의 청년가정을 방문하여 기능 향상, 부모 자녀 봉사, 문화체험 등 세 가지 유형의 수요를 정리하고 사회구역 최초의 민생 수요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1년의 조사를 통하여 젊은 주민들이 드론, AI 수업, 무형 문화유산 전승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회구역 당총지는 즉시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 야간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드론 수업, 전자피아노 강습, 짧은 동영상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수업이 마련이 됐고 전문 강사도 초빙했습니다. 주민들은 평일에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1시간씩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었습니다. 강함은 또한 연변 가문들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를 초청을 하여 조선족 좌식 북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수업에 참가한 2000년대생 수강생은 전통문화가 박물관 속 표본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살아있는 전승인 것 같습니다 하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청춘 야간학교는 주민들이 큰 호응을 얻었고 노인들도 찾아봤습니다. 저희에게도 활동을 마련해 줄 수 없나요? 라는 기대에 강함은 즉시 문태극팀, 댄스팀, 백화예술단을 결성을 했고 노인들의 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409에게 봉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9역 당청진은 수공예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강함은 한 수강생은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수공예 작품을 판매해 월 4천원에서 6천원의 수입을 올리며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이 됐다고 기쁘게 전했습니다. 사회구역 3층에 마련이 된 전시 공간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무형문화유산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활동 공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강함은 요효 공간을 발굴하여 진지로 봉사 교환 방식을 모색하며 사회적 역량을 끌어모았습니다. 단청 409역 주민위원회 1층 입구에 자리한 이웃커피는 연결식 커피협회의 청년창업 실습 거점입니다. 강함은 이곳에서 실습하는 바리스타들은 인테리어 비용과 재료 비용 부담 없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료 후에 스스로 카페를 열거나 계속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층에는 국가 2급 심리상담사인 우효화 선생이 매주 수요일마다 근무하는 심리상담실도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구역에 한 사춘기 소년이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요청으로 우 선생이 여러 차례 상담한 끝에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강함은 이 일을 통하여 부모가 먼저 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사회구역은 학부모 학교를 새롭게 열어 분기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전자제품 의존 문제와 사춘기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함은 장춘 중임원 전문의와 연결하여 매주 2회 무료 진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네는 예전에는 이 전문의를 찾아 직접 장춘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사회구역에서 진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올해 이 의료봉사는 청원청어 전통문화 보급 프로젝트로 승격됐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24절기 건강상식을 전달하고 무료로 향랑이나 건강차를 나누어주며 전통문화의 빛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구역 7회에 참여함으로써 봉사는 단일 공급 모식에서 사회적 역량이 함께하는 공동치리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주민들이 단순한 봉사 대상이 아니라 사회구역 7회의 소중한 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의 오로대오는 중요하고 값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거노인과 결의를 맺고 매일 안부 확인과 같은 격자원들이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만성공관 주민인 한족 리로인과 조순족 박노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네들이 타지에 거주하여 혼자 지내는 리로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격자원들의 여러 차례 방문도 거절했습니다. 독거노인의 일상적 어려움을 제때 파악하기 힘들다는 걱정이 들던 차에 같은 동네의 활발한 박노인에게 감정 교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 박노인은 리로인을 자주 방문하며 함께 장기도 두었습니다. 박노인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리로인은 마음을 열게 됐고 이제 리로인은 적극적으로 사회구역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다가가서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강함은 사회구역에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벌어지는 작은

작은 일들이지만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석의 솔선으로 청년층 주민들도 사회구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에 청춘 역참이 설립된 후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20여 명의 청년 자원봉사자 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매년 3월이면 레봉 따름 욕이 달을 맞아 버스 운전수와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뜻한 차를 전달하고 버스 정류장 청소에도 참여했습니다. 강함은 젊은이들의 활기가 사회구역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에 대한 탐색에서 청년 야간학교, 청원, 청어 등 일련의 브랜드를 구축하기까지 강함은 불과 2년 사이에 사회구역 삼립꾼으로 이끌고 단청 사회구역에 희망이 가득한 청춘의 숲을 갖고 왔습니다. 90년대생 서기 강함과 그네가 이끄는 젊은 대우가 변강도시 골목에서 써내려가는 청춘의 답은 주민들의 미소 속에서 당과 군중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강함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녀가 2년 만에 일궈낸 청춘의 숲처럼 젊은 활기가 기층실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5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 학교와 그곳에서 28년 동안 변방 민족 교육의 꿈을 키워온 한 여성 교육자의 이야기로 자리를 옮깁니다. 연결시 북산 소학교 교육그룹 방희석이 강의화합니다. 100년의 역사 후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큰 나무를 갖고 온 그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 1901년 항무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학교는 연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125년의 세월 동안에 이곳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중국 공산당 연결시 최초의 당지부도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이 100년 명문 학교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강의화 북산소학교 교육그룹 방희석입니다. 북산소학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학교 출신의 유명한 인물들만 보더라도 중국 공산당 연결시 첫 당지부 서기인 류근자, 초기 중국 영유련이 서기며 첫임 연결시 당위 서기인 송진정 같은 초기 혁명가들, 그리고 항일 영웅 이연로, 이연평 형제까지 이 모두가 북산소학교에서 자란 인물들입니다. 강의화 서기는 두턴 홍색 유산을 안고 말합니다. 북산소학교는 연결시 교육사회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당사회의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분들이 결코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북산의 선배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시작한 것이 바로 당사 백관강 활동이었습니다. 2021년 3월 북산소학교 94개 학급과 6개 학년조의 교원, 학생들이 100편의 당사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붉은 배 한 척이 나무의 파도를 가르고 18명의 피 끓는 청년들이 붉은 이상 꿈이었다. 이 요명한 식구처럼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굳센 목소리가 캠퍼스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의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명 영웅인물 선포, 천인 만수, 학부모 강의당 등 일련의 학교 자체의 과정을 개발했고 180평방미터 규모의 어린 시절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르다 주제 교양 실천 기지까지 건립했습니다. 2021년 드디어 북산소학교는 전국 홍군소학교 건설이 사회로부터 정식으로 중국 공농홍군 길림 연길 북산 홍군소학교로 명명됐습니다. 100년 노교가 새로운 붉은 깃발을 휘날리게 된 것입니다. 강의화석이는 문화적 동질감이 바로 민족 단결의 가장 깊은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놓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비우전 캠퍼스 진입 학급마다 박물관입니다. 북산소학교에서는 각 학급마다 한 가지 모형 문화유산을 맡습니다. 경극, 상모춤, 서예, 도예, 다예까지 각 학급은 정적 정신과 체험 방식으로 60여 가지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전시합니다. 아이들은 문화수사자가 되어 동급생들에게 여러 민족의 문화 부배를 소개합니다. 하나급에서 이런 수업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극입니다. 천년 화하의 선율을 담고 있지요. 또 다른 학급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 상모춤입니다. 민족 융합의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민족의 문화가 한 교실 안에서 만나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키워갑니다. 강의화는 특별한 날 자체 특유 과정도 개발했습니다. 1년 중 모든 명절과 기념일을 교육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설날에는 복자 쓰기, 단오절에는 찹쌀떡 만들기, 추석에는 월병 만들기, 각 민족 학생들이 함께 중국 전통 명절을 체험을 하며 중화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강의화 서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캠퍼스에 심어넣는 데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요시 소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성요시처럼 여러 민족이 서로 밀착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업은 어문, 도덕, 미술, 음악 등 각 과목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 있어 교육의 형식이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합니다. 2024년 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산소학교는 길림성

청소년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기초건설 공정 시범학교로 됐고 2600평방미터 규모의 주한민족 공동체 체험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디지털 VR 기술을 기반으로 중화의상, 중화음악, 중화무용, 중국서예, 중화한의학 등 13개 체험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의상을 입어보고 전통악기를 연주해보며 몸과 마음으로 중화문화를 체험합니다. 또한 강유하는 연변박물관, 대흥 홍색 소도시, 로병의 집 등 지역 자원을 통합하여 홍색 연구 여행 노선을 정성껏 설계했습니다. 아이들은 역사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며 손에 닿는 역사를 배우고 강민족 동포들이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2024년 6월 연결시는 그룹화 학교 운영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북산수학교는 4개 교육 그룹 중 하나의 총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강미화석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 플러스 X 구성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룹 내 각 회원 학교, 각 관리 상호 소통, 교원 순환 근무, 연구 훈련 연계, 프로젝트 공동 연구를 실현하겠습니다. 각 학교가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어우르는 경지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지도 아래 북산수학교는 전국성 주급 교육 연구 활동 32여 건을 주최했고 2023년에는 연결시에서 가장 먼저 학교 간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도시와 향촌 교육 자원의 격차를 좁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쌍감소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강유화석이는 용감하게 새로운 교육 과정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학교에는 서예, 회화, 중한의학, 주산, 타예, 도예 등 중화 우수전통문화 체험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의 명절, 시간 발견 등 학교 자체 과정도 개설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전통차를 우리고 도자기를 빚고 한의학의 신비를 탐구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도 덕분에 북산수학교는 전국 중수학교 중화 우수전통문화계승학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강유화석이는 연변교육사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주 두 회에서 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빛과 같아 미약하지만 멀리 비춥니다. 우리는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꾸준히 펼쳐야 합니다. 그네가 제안한 것은 첫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제고 업무의 새로운 돌파구, 둘째, 그룹화 학교 운영 지속 추진, 셋째,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넷째, 학생 심리 건강 교육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향한 것입니다. 바로 더 좋은 교육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교훈에서 백년 명교의 지도자로, 삼척강단에서 그룹화 학교 운영으로, 과정 혁신에서 문화 감화에 이르기까지 강유화석이는 28년이라는 세월을 오롯이 변방 교육의 토양위에 바쳤습니다. 그네는 교육을 붓으로 문화를 묵상으로 삼아 교정 안에서 중화 우수전통문화 개성과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오늘날 북산수학교의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은 성요시처럼 단단히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유화석이는 여전히 변방의 어린 꽃들을 수호하는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그룹 강유화석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훈천시 동아라촌의 변화, 연결시 단창사회구역 강암석의 청춘이야기, 그리고 북산수학교 강유화석이의 백년교육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현장. 한 곳은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고개를 넘어 희망을 일군 농촌의 이야기였고, 한 곳은 도시의 작은 사회구역에서 청춘의 숲을 가꾼 기층 지리의 이야기였으며,
또 한 곳은 100년 역사의 교정석에서 주아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큰 나무를 키운 교육이 이야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이 세 가지 이야기,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단 것을 발판으로 삼아, 민족 단결을 힘으로 삼아,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민족 단결을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의 일상이라는 진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유시처럼 빈틈없이 밀착되어 누구도 누구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 연변의 모습, 바로 이것이 민족 단결 선전월에 우리가 함께 확인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민의 홍색 역사 속 항일 두사의 구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거나 더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이병원 림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료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는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 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은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쌍눈과 쌍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 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고 또 위장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과 호흡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보기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 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어른한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 난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요,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장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죠.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카페인에 의지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면요, 수면 부족 혹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이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제품마다 첨가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하루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kcal를 먹는 사람은요, 첨가당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느끼고 보통 뭐 빵,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을 많이 찾게 되죠. 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선택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미리 영양균형을 잘 계획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무조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을 깨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막 잠에서 깬 순간에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알람 시계를 쓰고 또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지요. 기상한 뒤에 최소 15분 정도는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번째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책상 의자에 앉는 습관이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흔한 모습인데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우유서바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뭐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의 복합 탄수화물, 구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건강 원칙, 네 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섭취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밥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고 두 번에 나눠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박, 참외 등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먹는 시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도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당대사 속도가 느려져 아침 얼굴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먹어 위장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라놓은 수박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의룡황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번 먹는 양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아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염려는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사 시세영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영 동지 본명은 시조승.

1894년 산동성 내주 부교 주현. 지금의 산동성 교주시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로 이주해 생활했고 1929년 화룡현 이도구 공안 분국 제1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길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서영 동지를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국민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윤영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 반일 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뒤이어 동북 항일 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서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 항일 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서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요격 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국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서영 동지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포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서영 동지를 비롯한 선열들의 순권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전액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항일 열사 시세영 동지의 사적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작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죠. 주부님들, 오늘 방송 내용들을 가정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책과 동행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도 결국은 일상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이 생각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랑다의 소원이라는 책입니다. 소년 랑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와 엄마가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소원도 고향의 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촌진흥전략의 실시 및 추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게 됩니다. 드디어 랑다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동문학작가 단리픈이 창작한 이 작품은 향토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 상태와 감정, 운명에 주목하며 어린 시절 서사를 통해 시골 마을의 큰 변화를 현실주의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다음은 코끼리가 북회기선을 넘다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을 소재로 한 장편 아동소설로 운남 한이족 소녀 하지가 무리를 떠나 북상한 아시아 코끼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1살 되는 하지는 숲과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 늘 밖에서 돌며 집을 비우는 아버지랑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북상한 사건을 계기로 부녀 사이의 감정은 소리 없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는 점차 대사연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 깃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됩니다. 아동락 작가 로연남이 쓴 이 소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이족 문화, 가족 간의 정을 통한 성장, 생태 보호라는 주제를 융합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적인 풍경을 그려냄으로써 따뜻한 정과 힘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빛을 따라 나아가다라는 책입니다. 1937년 남경이 함락되기 직전 남경 시립맹라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특수교육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시각장애인 아이 맹류와 언어장애인 아이 염윤생은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따라 산과 강을 누비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총경에 도착한 후에도 전쟁으로 인해 평온한 학업을 이어가는 것마저 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을 재건하고 경보가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학업을 이어가며 생사리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동문학 작가 막효홍이 쓴 이 작품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의 색다른 성장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 원매가 창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간체 산문집입니다. 이 작품은 저자가 3년 동안 현급 학교 심리상담실인 속삭임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미성년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쌓아온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현대 소년들이 대인관계, 자기 정체성, 세대간격, 삶의 의미 등 면에서 겪는 성장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는 감정의 안착, 자기 견지, 가치의 재구성, 정신적 구원이라는 치유의 경로를 구축하고 쓸모없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다. 같은 주파수의 우정이 가장 신난다. 당신이 본 적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등 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1통의 편지를 한 대 모은 이 책은 어떻게 성장하고 화해하며 생명을 열애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마음의 책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청화이수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명의 끈기와 가족 간의 사랑을 녹여낸 성장소설로 작가 방관청의 신작입니다. 주인공 청화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하고 어머니는 온화하며 교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운명의 급격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뜻밖의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으며 갓 태어난 여동생 청녀도 앓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의 무거운 짐이 청화의 왜소한 어깨를 짓누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청화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마음에 아로새기고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삶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강인함은 아직 채 성숙되지 않은 청화를 곱게 서고 굳세게 성장케 합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단편 소설집 밭같은 여름입니다. 밭같은 눈부신 여름이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시린 겨울에 머물렀습니다. 상실과 이별의 순간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 소설집에는 7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소설의 문을 여는 작품 립동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다가도 그 고통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몇 번의 봄이 지나도 그들의 계절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찬성과 에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찬성이가 버려진 개 에반을 거두며 시작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과 달리 어린 찬성에게 생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은 버겁기만 합니다. 하루 이틀 결정을 미루며 죽어가는 에반의 고통을 연장하는 찬성의 모습은 가슴을 조여오는 사랑의 책임과 그 무게를 저릿하게 묻습니다. 건너편은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연민을 그립니다. 시렬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의 어둠을 함께 헤쳐왔지만 홀로 긴 터널을 빠져난 도화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지 오래입니다. 상대 처지 때문에 이별의 말을 차일피를 미루는 모습은 사랑보다 깊고 울컥한 슬픔을 남깁니다. 가리는 손은 필리핀인 아빠의 다문화 가정 아이를 비춥니다. 엄마와 단둘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아이의 이야기는 서늘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가 반드시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가려진 손 뒤로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아이의 모습은 이해받지 못해 지쳐버린 내면의 어둠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역시 상실을 다룹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놓아버린 주인공은 사촌 언니의 권유로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물에 빠진 제자의 손을 잡으려다 세상을 떠난 남편,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해 뛰어들었던 그의 마지막을 마침내 이해하며 떠난 자리에 남겨야 할 것은 슬픔이 아닌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한 문장이 마음을 세차게 울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지쳐있었어. 리에는 품이 되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돼있거든.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다 온전한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을 던진다. 이해는 품이 되는 일이다. 소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귀찮음을 감수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 리의 품의 절실함을 뭉클하게 건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바깥은 여름 작품 속 인물들이 나누어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던 누군가를 잃거나 어떤 시간을 영영 빼앗기는 등 상실을 맞닥뜨린 인물의 이야기, 친숙한 상대에게서 뜻밖의 표정을 잃게 됐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들려서는 이야기 등이 김혜란 작가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위로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절실하게 체감하며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제자리에 멈춰버린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계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삶의 시차를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들. 저자는 이 소설집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누군가의 얼어붙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살며시 다정한 손을 내밉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0: 시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기수요일 이 시간이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을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초온 청심환은 무엇을 치료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심장병 전문 치료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증상 가운데서 심폐리 심한 증상은 중요한 심장병 환자들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심장과 폐열이 심하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는 벌써 가슴이 부딪히다고 침침하면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 초점으로 가는 증상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침을 잘 짓습니다. 기침을 잘 짓는다는 걸 여러분들 심장병 환자가 집에 있다면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가래를 많이 뱉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진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이 이번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자기 절로도 공지할 수 없습니다. 집은 많이 뭐 다른 사람 하나 쓸 때 두 개 세 개 남들이 어지간하게 되면 한 번 치소질을 할 때는 난 두 번 세 번 해도 집에 애들과 접촉할 때에 되면 엄마 치소질 좀 해 이렇게 자꾸 말을 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입에 냄새가 어서는 아무데 가서 하치해도 뭐 집에 식구 아니고 다른 사람들인데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대화해도 냄새가 나는 그런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야드께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정책은 세 가게 한 각, 아홉 가게 세 각, 여섯, 그러니까 열 야드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게에 담으면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가게 세 각은 넉 달 동안 한계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의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한 3주 정도 그래서 복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알려서 어제 심장병 치료 끝 이런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넉 달이 한계 치료

0: 들어가서 그렇다 했고, 그리고 지금 그 18가게 6가게를 받게 되면 8달 보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구적인 특성을 봐서 꽤나 비례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갖고 가시거나 여기서 부채 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났는데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저원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멍하고 그리고 감기만 오면 콧물이 눈물이 그저 헐떡거리고 가래 그저 까딱거려서 예, 아파다 도저히 자꾸만 올라오고 무뎌질 데 없습니다.
0: 아하, 예.
2: 기침 있고 콧물이 범벅이 되고 예, 그리고 반듯하게 눕지 못하고 모자리를 눕지도 못하고 그때서 말해도 놀라고 소지 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바에 거우 처한다 해서 말을 못하지. 아예 하나면 하나도 아예 다 못 쓴다는데 나는 세 개, 네 개 써도.
0: 아, 치근을요?
2: 냄새.
0: 아, 예. 예.
2: 그리고 이빨이 아픈, 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지 걸로 아픈데.
0: 아, 예.
2: 그래, 한 달 쓴 게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0: 전정신만 쓰기 시작하니까 상순환 증상의 예. 개선을 가져왔다. 그렇죠. 예.
2: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우선 먼저 입이 그저 고초해서 그저 정말 더럽 냄새라고 그렇게 나던 게 이렇고 이빨이 몸이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게 맑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정신하고 예 맥이 옵니다.
0: 아, 그렇죠.
2: 몸이 그렇게 예. 조그만 거이던 게 아까워지고 예 그리고 식사를 잘해놓고 밥이 들어가라 합니다.
0: 아.
2: 그리고 어쩜 제 예 생명이 다 얻은 것 같이 청춘을 돌아리 세운 것 같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또 아우가 배달받아서 또 그런 저 쓰자 그랬다. 자체적으로 예. 써야 되지. 이걸 방송하면 될 것 같지.
0: 아, 예, 예. 이 제품은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수를 조절하지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도훈 선생님.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뭔가 신자에 자꾸 후두두 떨기고 신저통도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저 심리도 대단히 빠릅니다.
0: 예.
3: 11분이.
0: 예.
3: 아, 그래, 지금, 그, 후두두 떨기면서 막, 그, 후두두람에 걸어도, 후두두람에 걸어도.
0: 어, 부정맥이 심각하다는 걸 말하죠. 예.
3: 예. 그래서, 그, 저, 뭔가, 뭐, 그, 저, 뭔가, 뭐, 병원의 약도 뭐, 세게 먹어봤는데, 제 쓸데없을 때다. 그래.
0: 예.
3: 그 강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좋은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저, 의도는, 녹다로. 한계료동이 시사됐단 말입니다.
0: 예.
3: 거의 먹습니다.
0: 예.
3: 예, 굉장히, 아이고, 저, 부작용도 없지, 효과가, 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0: 아, 그렇죠.
3: 며칠, 아이 됐는데도 벌써부터 신자에 그, 쓰기 시작해서, 그, 저, 맨날, 신자 빨리 뛰던거나, 차차차차 알겠대다.
0: 아, 예.
3: 예,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저, 맨날,
0: 심혈이 정상 돌아왔다 그렇죠. 예예. 예.
3: 신저통도 우선은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3: 이거 대다 좋습니다. 이 정신만은 이거 저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0: 그렇죠.
3: 또, 예. 예. 고요 중수대다에.
0: 예 그렇습니다. OTC 국약입니다. 몸약에 예. 속하면서 예.
3: 그래서 심먹고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계료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0: 예예. 예.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저기 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아,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4: 근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좋은 정신만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어전 저 석 달 반 썼습니다.
0: 예.
4: 여러 가지 데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저기,

0: 저녁이기도 합니다. 숨이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나 그러던 게 그것도 낫고, 심혈이 빠르던 것도 심혈도 정상이 되고,
1: 예.
0: 내가 이걸 쓴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 충격을 오르내리지, 숨 차서 몇 번씩 쉬었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래, 내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신흥놓고 네.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어, 네. 배달 전화번호 33-5번, 혹은 직접 신약다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0: 예. 예,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뭡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하나, 내 물어보시죠.
1: 예.
3: 어, 제가 나는 평상시에 이 가슴이, 쪽 가슴이가 어제, 부럽다 해서 먹겠니, 겨운다 해서 먹겠니, 이런, 자꾸 예.
1: 불안하죠?
3: 예. 예, 불안한 그런 예.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1: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심장과 관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예.
3: 아, 그 겨웠다, 그 다음에 또, 이렇다, 그분 또 뭐, 이렇게.
1: 아, 그렇습니다. 이렇으면서는 이게 또 다 나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심장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하루 24시간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1년 365일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이따금, 어. 이따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아, 그 약에서 뭐 기분이 상한 일이 있으면,
1: 예.
3: 더 합니다.
1: 그럼 더 하죠. 예.
3: 어, 그러니까 진짜 빨리 나이 뒤진 게 그렇다.
1: 아닙니다. 꼭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초원청심하는, 다음 얼마라도 먼저 시작해보시오. 생각이 한각 주니까, 이쯤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한 달 반 자고 복용하면, 그런 증상이 아. 어디를 갔는지 도망갔는지 모를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3: 예, 예.
1: 직접, 예,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3: 예.
1: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 주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그 몇 가지로 말하게 되면 하나는 부정맥, 신이부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보통 심근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범위 안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근데 심장이 확실하게 매일 그 범위 안에서는 얼마면 기본 정상이라고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가 하면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오, 60세 그 이상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60차 벗어져서 65차 혹은 70, 80차 이상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회차 위험심률입니다. 빨리 떼서 100, 230차 1분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의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우리 때때로 아플 때게 되면 오른쪽 앞가슴도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두 심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호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고 심근경색이라면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왕자형으로서 거기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내 주먹만한 심장 근육과 판막까지 포함해서 몽땅 심장 근육을 정상으로서 일하게끔 그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상동맥에 속합니다. 근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중도로 막혔다 하는가, 어느 정도는 중하게 막혔다 하는가, 중도로 막힌 경우는 그 꽃마이 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 그 조잉지를 거기다 비치는 그 약을 엮고 비춰보게 되면 그게 확실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게 영상에 잘 나타나게 우리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잉지를 엮는데 그러게 되면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지 40 내지 70 막혔을 때는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그거 보게 되면 이사들이 다 압니다. 퍼센트를. 그리고 100분지 70 내지 90 이상도 막힌 것은 중하게 막혔다 합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수적인 치료법을 하되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가 하면 우리 중리 중약을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보수 치료법 가운데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아무튼 시작하는 게 기본이면서 제가 늘 평소에 말씀드리고 있는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복용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병은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90 이자호를 말하는데요. 중하게 막혀서 어느 순간에 병원에 요령이 불려가거나 자기들로 차에 실려서 가거나 이래게 되면 보통 주자를 건염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라는 것은 관상동맥에 금속구물을 엮고 그거 딱 거의 붙은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어느 한 부분을 관리하지 전반 혈액을 다 관리하고 전반 혈관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관상동맥이 100% 막혔다면 오직 그에 대해서는 절대 주자 같은 걸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주자 본신도 그 일정한 체적을 갖고 있는데 100% 막혔으니까 주자가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카이슝하는 심장 따철하는 그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하게 막혔다. 그리고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중도로 막힌 경우에 절대 병원에서는 주자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수적인 요법을 하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제품 자체가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가 이미 우리 시장에 나온 시간이 한 20년 더 잘 되는 이런 시간 동안 부동안 그 브랜드 이름으로서 몽약 활신통 신타 삼보 이렇게 나오며 이번에 초원 청심환을 나왔는데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친척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지 않는 비례가 적습니다. 심장병은 직접 심부전증, 심장이란 심, 그리고 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 콤파치란 신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는 신부전증을 부르기 쉬운 아주 중요한 이런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욕 먹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갑상선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어떤 분들은 격소라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평형을 유지해주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진이든지 저하든지 모두 갑상선은 심장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비하면 심지어 어느 경우에 가서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꿀정지처럼 결국 목이 부어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해서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 많이 분비하는 경우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은 심률이 너무 빨리 뜁니다. 지속적으로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게 돼 있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돼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딱 떨어집니다.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애들은 물론 애들은 거의 없겠지만 해도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게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그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갑상선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저는 보온제품 저온청심환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병이 지금 100분제 92는 고혈압

0: 재면 괜찮지만 해도 금방 재면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이 그 건파제 긴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도 많이 관계 있고, 맨업계통의 물량과도 혈압이 많이 관련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분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예, 제 오랫 동안에, 문이 못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전정심환제에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합시다.
0: 예.
2: 이것을 이전에는 예전에 많은 고통받았습니다. 심도에 나빠서.
0: 예.
2: 장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심도 나쁘고, 위도 나빠집니다.
0: 예.
2: 그리고, 밥 먹지 못해서 참 많은 고통받아서, 인천아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약을 선택했었는데, 많은 비니스에, 많은 방면에서의 예전 뭐든가 효과 봤습니다. 이것으로,
0: 예.
2: 그래, 나 이 약 많이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침 다 썼다 했습니다.
0: 예.
2: 그래, 난 계속, 이 약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쓰겠습니다. 어쩐지 1년 된다.
0: 아, 예. 그래요? 예, 예.
2: 예. 그게 좀 많이 해결됐으니까, 이 약이 아주 효과 좋습니다.
0: 예.
2: 그래, 나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선생님,
2: 예. 그래. 전화 알려줘서 저도 많은 면에 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0: 네, 늘 건강하세요. 예.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제가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품을 또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혈액 가운데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산소가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찬 원인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출원할 때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막이 보도도 떨린다는 걸 말하고 열렸다 닫겠다가 문제였다는 걸 말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상 팡찬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5~6배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혀끝이 너무 혀끝만 짭박하거나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거나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이 오고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며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아프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환자들은 금방 뭐 치아를 교체할 예산하지 말고 심장병 치료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놀랍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띠득한듯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1: 네.
0: 무엇 때문인가?
1: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여보세요? 네.
0: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3: 예. 네. 그,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정신만 쏴달라고 했고, 저리 심장이 아파서, 지금 배달해 주겠습니까?
0: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33-9번 연락하셔.
3: 네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연결합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눈앞이 깜빡깜빡해 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당신의 심장에는 혈액량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뭘 기르바에 쓰는 게 좋은가? 여기 초원청심환의 증상을 쓰시면서 오전 아침하고 점심 그 중간에 청담배의 두타이라는 거 이거 쓰세요. 이게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데 신약대학 방향에 가면 우대증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손을 떠는 분들은 백자양시황 같은 거 함께 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한동 정도 슬슬 말문이 트이었다. 그가 강사에서 출발해 대여섯 개성을 지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자 왕대사는 악의환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더니 진영과 대파산을 넘어 천섬 소베트 근거지를 세우고 서쪽으로 가릉강을 건넌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호위병이 밥을 날라왔다. 왕대산녀는 모우 몇 마리를 잡아서 미리 삶아놓았다고 하였다. 조식은 서장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옥수수가루로 끓인 죽이었다. 한동 정례는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인지 몰랐다. 식사 후 한동 정례는 라마 교사원을 나와 탄주입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걸어가는 두 철주와 리소우를 만났다. 두 철주는 털 양말을, 리소우는 털 둥거리를 들고 있었다.
1: 동지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0: 황소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두 철주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1: 사방민군 동지들이 준 겁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진작 준비를 해둔 거라면서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0: 리소도 등거리를 내밀면서 말했다.
1: 정치위원 동지, 이걸 보십시오. 사방민군 동지들이 선수 양털로 실을 뽑아서 짠 것인데 얼마나 두텁습니까? 예? 포근해요?
0: 황소가 받아보니 정말 두툼하고 묵직하였다.
1: 이것만 있으면 또 설산을 넘는데도 걱정이 없겠어요? 예?
0: 리소는 입이 귀에 가걸려 활짝 웃었다. 협금산을 넘을 때 1군단 군단장 림표가 대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군단 정치비원 서병진이 부대를 이끌고 무공에서 30군 정치비원 리선념과 합류하였다. 무공은 아주 특이한 산간도시였다. 도시는 기다란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골짜기 가운데 평포지만 산이 삐죽이 솟아있고 그 위에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소금천은 무공의 깊은 골짜기를 예돌아 흘렀다. 시가지는 꽤 길었는데 전국에서 몰려

0: 요든 장사치들이 앞편을 사고 팔아서 꽤나 번창하였다. 황피하고 쓸쓸한 사천 서부답지 않게 떠들썩하고 생기 넘치는 고장이었다. 도시에는 자그마한 꽃밭이 달린 천주교회당이 있었다. 서병진은 거기에서 리선녀을 만났다. 리선녀은 24살 난 점잖은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이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리선녀은 서총지휘께서 일방명군의 희생이 되고 다치거나 뒤처진 사람이 많아 취사병이 부족할 테이니 취사병을 뽑고 양식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서병진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서병진이 숙소로 돌아와 보니 마부가 비동비동 살찐 노새를 끌고 기분이 좋아서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서병진이 물었다. 그건 누구 노새요? 제가 누구 노새를 모르겠습니까? 마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대꾸했다. 정치원 동지의 노새입니다. 내 노새라고? 나한테 언제 이런 노새가 있었어? 어? 리선념 정치위원 동지가 보낸 것입니다. 원래 강서를 떠날 때 서병진에게도 커다란 갈색 노새가 있었는데 매우 아끼었었다. 그런데 포홍으로 가는 길에 령관에서 쇠밧줄 다리를 건너다가 노새 한쪽 발이 그만 쇠밧줄에 끼었다. 대군이 한시 바삐 다리를 건네야 할 판인데 도무지 노새 발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다리를 자른 뒤에 노새를 강물에 던지고 말았다. 빈 말 한 장과 짐을 갖고 서병진을 찾아온 마부는 서럽게 울었다. 그 뒤로 마부가 이렇게 활짝 웃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서병진이 노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잘 됐군. 앞으로 잘 길러줘.
1: 그럼요. 이 녀석은 겨우 7살인걸요.
0: 그날 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무공에 도착하였다. 리선념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아담한 사본 안에 넘쳐 흘렀다. 이어 교회당 안에서 두 방명군 간부들은 지목회를 열고 두 주례꾼의 합류를 열렬히 경축하였다. 회에서 모태똥은 마르고 까만 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하였고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기질 않았다. 모태똥, 주울레 등은 량하구에서 장국도와 대면한다. 두 갈래 강이 합류하여 거대한 흐름이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은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가장 급한 일은 단방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중앙기관과 일방면군 주력부대는 무공에서 며칠 쉰 다음 소금전 골짜기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6월 24일 량하구에 이르게 됐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을 비롯한 중앙지도자들은 무현히 머물고 있는 장국도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량하구는 두 갈래 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한 갈래는 북쪽의 큰 설산 몽필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몽필하라고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동쪽의 큰 설산 홍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홍교하라고 했다. 두 강이 이곳에서 만나 기름진 삼각주를 이루는데 량하구지는 바로 이 삼각주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다. 집도 수십 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자그마한 거리에 이런저런 가게가 서너 개 있을 뿐이었다. 거리 한가운데 있는 관제묘가 그나마 제일 눈에 띄었다.
1: 큼직한 가림벽 뒤

0: 대전이 있고 량쪽으로 종로각과 북로각이 마주하고 있었다. 뒤쪽 산비탈에는 작은 관음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조울래와 조덕은 일찌감치 왼쪽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었고 못해도는 큰 사당에 들었다. 큰 사당에서 중앙청주국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장국도는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오래된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상해에서 열린 제1차 대표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좌우를 우가며 자꾸 기우뚱거려서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는 뒷말을 들었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처럼 오랜 당원들은 장국도의 사람 됨됨이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에 8달 동안 싸우고 행군을 하면서 일방면군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장국도가 인솔하는 사방면군과 하루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하였다. 6월 25일 오후 장국도가 금방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밖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은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박고, 장문천 등 지도자들은 마을에서 2, 3리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다. 주왕 직속 대대 간부들과 전사들은 벌써 불밭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작은 천막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오후 5시쯤 되자 빗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전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온다! 온다! 와! 온다! 공충은 흰빛 준마를 탄 사람이 20명쯤 되는 기병들을 거느린 채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다. 일방면군 지도자들도 하나둘 천막을 나와 장국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장국도가 먼저 말에서 뛰어내리었다. 그는 혈색이 푹 좋아 보이었고 큰 키에 몸집이 우람지었다. 회색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붉은 별이 달린 큰 팔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껴안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 더 친하고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장국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장국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부자를 둘러싼 가난뱅이들 같았다. 장국도의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다. 옷차림도 깔끔했는데 군복에는 호주머니까지 비스듬히 두 개 달려 있었다. 스무발 백이 사창을 맨 그의 호위병들도 저마다 건장한 체구의 옷차림이 단정했다. 심지어 권총을 두 개나 찬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군복 차림이었다. 늘 차림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태똥은 양쪽 무릎에 커다란 천을 댄 기온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각반을 치기는 했지만은 전사들처럼 각반에 젓가락 한 쌍을 꽂고 허리띠에는 커다란 컵을 매달고 있었다. 대학 교수처럼 품있게 생긴 장문전도 축 늘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박고가 쓴 동그란 근시 안경은 다리가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조울래는 수염이 길어 더부룩하였고 주덕은 말라서 짐꾼이나 취사부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환영식은 서병진의 사비하에 비 속에서 이루어지었다. 모태똥이 조란 단 위에 올라 환영 연설을 하자 장국도가 답사를 하였다. 지휘원들 수백 명은 옷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잇따라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장국도는 일방면군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모태똥은 낡은 전을 대고 무릎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휘원과 전사들은 낡고 해진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 사람들을 어찌 군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은 거지? 장국도가 어지간히 놀러갈 때 비서 황초도 모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의미있게 웃고는 눈길을 거두었다. 환영식이 끝나자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장국도와 나란히 마을로 들어갔다. 저녁 만찬은 큰 사당에서 열리었다. 일방명군은 늘 하던 대로 세수대야의 음식을 차리었다. 장국도가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 네 대야가 올라왔다. 물론 독한 술도 빠지지 않았다. 모태똥은 들떠서 허리띠에서 컵을 풀어 술을 가득 부었다. 그는 고추 요리를 보자 더욱 흡족해하였다.
1: 어서 듭시다.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0: 그가 젓가락으로 고추를 집어들며 말하자 박고가 즉시 반박을 했다.
1: 모동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강소절강 사람들 중에도 혁명가가 적지 않지만은 누구나 고추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울레 동지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그는 당신만큼이나 고추를 좋아하지만은 그자가 무슨 혁명가란 말입니까? 네?
0: 그 말에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모태똥도 고개를 젖히며 함께 웃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국도만 말없이 자리를 지키었다. 1931년 주황대표 자격으로 아계환 소비트 구역에 들어가 당정군 군안을 혼자 틀어진 뒤로는 가는 곳마다 훌륭한 요리사가 따라다니었다. 오늘처럼 대야의 음식을 떠놓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불쾌한 것은 밥상에서 오가는 이야기였다. 아계환 소베토 구역에 들어간 뒤부터, 특히 전선 소베토 구역을 세운 뒤부터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업적을 세웠던가. 하지만 여기 모인 혁명가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무혈을 떠나 사흘 동안 달려오면서 장국도는 할 말을 충분히 생각해 두었다. 누군가 자신이 세운 업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묻는다 해도 거침없이 흐르는 장강처럼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장국도는 고추 따위를 이야기거리로 삼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에 끼일 수도 없었다. 그가 사방면군을 인솔한 뒤부터 종집이 서양전마저도 장국도와 감히 우스개 소리를 섞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나누는 이야기 외에는 사람과 모여 앉아 우스개를 피우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도 레이를 갖추느라고 애써 웃기만 했을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술을 좋아하는 모태똥이나 박고는 모두 거나하게 취했다. 만찬이 끝나자 주울레가 몸소 장국도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을에 집이 적어서 북쪽 거리에는 한 가게를 숙소로 쓰라고 장국도에게 내주었다.
1: 국도 동지,
0: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내일 오전에 또 회를 해야 하니 일찍 쉬도록 하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0: 장국도가 자리를 구원하며 말했다.
1: 오랜만인데 여기 좀 앉으십시오.
0: 조울레는 침대 맞은편에 있는 걸상에 앉았다.
1: 내가 많이 변했지요?
0: 장국도가 웃으며 물었다. 조울레가 잔잔히 훑어보니 갸름한 얼굴에 살이 붙어 무척 건강해 보이었다. 다만 오른 귀 돌대로 무언가에 눌린 듯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다.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보다 살이 올라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군무에 정신없기는

0: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귀에는 왜 동그란 자국이 나 있는 겁니까? 눈이 참 밝구만요. 이건 전화를 받느라고 눌린 자리랍니다.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7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0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그 배추김치, 찰떡과 냉면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조선족은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말리는 방법, 즉 건조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을 쓰다가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발효 과정이 발전을 거치는 그때로부터 김치라는 것이 있게 되어 그것을 저라는 한자로 표기하였으며, 김치류를 총칭하여 고유의 말로는 지 또는 한자로 침체라고 하였습니다. 침체라는 뜻은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는 의미인데, 김치라는 말이 어원은 침체라는 말이 오랜 세월을 거친 동안 침체, 담체, 김체, 김치로 변화하면서 나중에는 김치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채소를 소금물에 담그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가면서 산업이 발달과 인쇄술이 발달로 농서의 폭넓은 보급이 힘입어 채소 재배 기술이 향상되고 국외로부터 여러 가지 채소가 유입되면서 채소와 과수 같은 원예 작물과 약초가 널리 보급되고 이것이 김치 주재료, 부재료로 이용되면서 김치 재료가 다양해졌답니다.
0: 네, 그렇다면 김치의 형태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요?
1: 네, 옛 문헌 기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배추김치의 형태가 시작된 것은 외래 채소들, 특히 결국 배추가 도입되면서 재배되어 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금에 절여 가을에, 겨울에 대비해 야채 저장 방법 같은 김치는 고추가 대량적으로 유입되면서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고 고추를 조미료로 사용하면서부터 김치 당금이 다양해지고 김치가 빨간색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최초의 김치가 만들어지게 된 데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1: 네, 세상의 모든 일이란 다 실천 속에서 발명된 것인데, 배추 김치 유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어느 한 시골 마을에

0: 대추농사와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남편을 갑수라고 부르고 마음씨 고운 아내는 옥녀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황무지를 일구고 날마다 볕을 입고 나가 달을 지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하늘이 좋아 때문인지 몇년 채 해마다 농사가 되지 않아 입에다가 겨우 풀칠이나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래에도 꽃이 핀다고 갑수와 옥녀가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고추농사, 배추농사 유난하게 잘 되었습니다. 가을에 되어 탐스럽게 익은 빨간 고추를 수십 가마니나가 되게 따다가 말리고 누라고 드라게 펴놓으니 온통 붉은색이 되어 있는데 정말 희한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아서 지붕에다 올려놓았는데 집까지 빨갛게 물들여서 한결 장관이었습니다.
1: 네, 고추를 말리우는 풍요한 가을 풍경은 그야말로 아름답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리고 갑수가 담배를 말아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옥녀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어도 근심이요, 많아도 걱정이라 저 많은 고추를 어떻게 하겠소? 그 말에 우리 내일부터 장에 가지고 가서 얼마간 팔자요. 옥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로 팔 수 있겠소? 갑수가 근심이 섞인 것으로 하는 말에 옥녀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시험해 보자요 하고 오돌차게 대답하기에 갑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갑수와 옥녀는 고추를 가지고 고개 넘어 장으로 갔습니다. 갑수가 옥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고추를 사라고 외쳤지만 고추를 와보고 희한하다고 칭찬한 사람은 많아도 사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추가 외국으로부터 인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품종이다 보니 그 맛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고 그저 맵기만 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 사람들이 고추를 처음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네. 그날 해질녘까지 기다려도 고추를 얼마 팔지 못한 갑순이 내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잡채어 내어가는 오가는 말도 별로 없이 갑순은 애꿎은 담배만 피우고 옥녀는 수걱수걱 밥을 지었습니다. 이윽고 저녁상이 갖춰지자 갑수가 저녁상에 마주앉아 고추에 토장을 묻혀 먹으면서 입을 쩍쩍 다시던 것이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갑자기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처럼 입맛을 돋구는 고추를 아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아무 때든지 잘 팔릴 날이 있을 거요. 그런 만큼 너무 상심할 것도 없어. 그 말에 그런데 당금 저 많은 고추를 어떻게 처리하겠나요? 옥내가 근심에 쌓여서 갑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채소를 소금에 잘 절이는 재간인데 소금물에 절이게나. 그 말에 옥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더 많은 고추를 다야 절일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옥녀의 말이 맞는 거죠?
0: 네, 갑수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굴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 말려서 가루를 내두기요. 그 말에 옥녀가 그래서 뭘 하요 라고 하는 말에 갑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풋고추를 장에 찍어 먹어도 이렇게 막 좋고 막 입맛을 돋구는데 이제 겨울에 감자장을 끓여놓고 고춧가루를 놓아 먹으면 두어리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거요. 그리고 왕년에 우리 그 소배추를 조금에 절했는데 이제 배추가 다 되면 맨 배추만 소금에 담그지 말고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담궈보기요. 아무튼 다 절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함께 절이면 꼭 김치 맛이 달라질 거요. 그 말에 글쎄요, 옥녀는 해보지 못하고 또 그런 김치를 먹어보지 못한지라 반신반의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0: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추철이 되어 배추를 캐게 되었습니다. 옥녀는 배추를 걷어들이자 통이 큰 것을 골라 갑수의 말대로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며칠에 꺼내서 고춧가루를 버리려 했습니다. 근데 마른 고춧가루가 배추에 잘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궁리하다가 풀기가 있는 마늘을 지어서 고춧가루를 버무리면 잘 묻어날 것 같아서 마늘껍질을 바르고 절구에 넣은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을 조금 넣어 지어서 절인 배추에 발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묻어나는데 김치 또한 보기에도 좋고 군침이 슬슬 돌았습니다. 배추김치를 한 입 먹어보았는데 천하 별 맛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갑수가 한 입 먹어보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1: 네, 김치에 마늘을 넣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생겨난 거군요.
0: 네, 이튿날 그들은 배추김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맛보였는데 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링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집집마다 서로 배추김치를 담그겠다고 갑순의 집으로 고춧가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해 갑순애가 고춧가루를 얼마간 남겨놓고 몽땅 팔아버린 것은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순애가 겨울에 먹으라고 둔 배추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커지고 그 괴던 것이 군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집에 보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밖에 두면 꽁꽁 얼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령대한 오네가 머리가 빨리 돌았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저런 대로 지내고 새해부터는 김치를 땅 밑에 보관하세요. 감자나 무 같은 것을 땅에 파묻은 그대로 겨울을 날 수 있고 봄까지 먹을 수 있는데 소금물까지 들어간 김치라고 변하겠나요? 그 말에 옳소. 그런데 어떻게 땅에 파묻겠소? 하고 묻는 말에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 우물 판 다음 항아리에 넣어두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총명한 우리 마누라가 제일 그만 갑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 네, 옥녀가 또 좋은 방법을 생각했군요.
0: 예,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해가 가면서 어느덧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그해 갑수와 옥녀는 배추와 고추 농사를 더욱 본격적으로 짓고 가을이 되어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근다고 우물 파고 넣은 뒤 시원하고 새콤한 그 맛이 꺼낼 때마다 감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배추김치가 점차 링근 마을로부터 온 나라에 소문을 놓게 되었고 또 담그는 방법이 점차 발전하면서 양념에 마늘, 생강, 배, 사과, 새우젓 등 다양한 조미료들을 넣는 방법이 생겼고 오늘까지 조선족이 전통음식으로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면서 온 세상에 널리 소문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선생님. 소개를 통해 배추김치의 유래를 구수하게 잘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내용은 찰떡이라고 했죠. 찰떡이 발명된 유래는 어떠한지요?
1: 네, 찰떡이란 찹쌀을 가지고 만든 떡을 통틀어 하는 말인데 일명 인절미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불리우는 찰떡의 유래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시골에 임시성을 가진 마음씨 고운 한 농군이 아들 삼형제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연속 3년째 기후가 변덕이 많으면서 농사가 되지 않아 근근히 겨우 입에다가 풀칠이나 할 정도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커서 장가까지 가다 보니 자연 식구가 붙게 되고 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때마다 멀건 산나물에 쌀알이 조금 들어간 부대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목을 차지하고 앉은 며느리들도 농사가 안 되어 쌀이 없는 상황이라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임신은 또 셋째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셋째 며느리는 인물도 철새이지만 어느 모로 보나 꽤나 령내해 보였는데 솜씨 또한 예감한 재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가마목을 차지하고 앉은 다음부터는 비록 산나물로 끼니를 애우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 맛이 때마다 다르고 아주 또 구수했습니다.
0: 네,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1: 예, 그러던 어느 날 임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근 밭을 번지고 씨를 뿌려야겠는데 뭘 먹는 것이 없다 보니 어디에서 맥이 나겠느냐. 그 말이 그렇습니다. 배가 든든하면 그만큼 힘이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이 참견하였습니다. 이제 집에 조금 남아있는 량식으로 어떻게 하나 버리고 고개까지 넘겨야겠는데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하는 말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던 셋째 며느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마목에 앉아있는 아내자들이 잘 쳐서 해야겠는데 며칠이 지나 집 식구들이 밭가리를 나서려고 차비하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마목에 앉은 셋째 며느리가 기장솔로 밥을 짓게 되는데 밥이 다 된데도 셋째 며느리는 밥을 분용을 못했습니다.
0: 네, 왜서 밥을 푸지 못했죠?
1: 그것은 가만히 밥이 죽밥이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 떡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실수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런 대로 식구들에게 그 떡이 된 밥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덩어리가 된 죽밥이라도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아래목에 앉아서 담배를 피던 시아버지가 임씨가 담배불을 꼬서 끄면서 어서 먹고 일밭으로 나가자구나 라고 말하면서 수저를 먼저 들자 모두 따라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모두 그런 대로 아침을 먹고 산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날에 비하여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모두 배고파하는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인가 셋째 며느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찰밥 덩이를 먹은 원인이 아닐까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이식적으로 기장밥을 뭉개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0: 네, 셋째 며느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밥을 지었네요.
1: 예, 하지만 그 묻어난 식구들은 이틀째 죽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밭으로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누구 하나 배가 고프단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셋째 며느리는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그 떡이 된 찰밥 덩이를 먹은 그것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밭에서 집으로 돌아와 셋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금년에 우리 집에서 찰 곡식을 많이 심자요. 그 말이 잘 붙이는 소출이 적은데 왜서? 임씨가 셋째 며느리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기장밥 덩어리를 잡수고 일하려 나가도 배가 고프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셋째 며느리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요즘 확실히 그 원인인지 임씨는 일하러 나가도 배 고픈 감을 느끼지 못했던지라 셋째 며느리 말에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라고 하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0: 네, 시아버지가 셋째 며느리의 말에 찬동한 거죠.
1: 네, 그해 임씨는 기장쌀, 차수수, 찰옥수수 등을 많이 심은 데 생각 밖으로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셋째 며느리는 기장쌀을 씌워서 한 가마를 찌고 그것을 번에 절구에 넣은 다음 남편들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왜 남편이 영문을 몰라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잊으셨나요? 지난밤에 밭갈이를 할 때 기장밥을

0: 뭉게 만든 떡을 먹고 일하러 나가도 배가 고프지 않았던 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는 쌀이 없어 그것이 맛있어서 많이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풍년이 들었는데 잘 먹어보셨구나. 옆에 있던 임씨가 빙그레 웃으며 셋째 며느리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1: 네, 집 식구들이 햇살로 만든 떡을 먹게 됐군요.
0: 네, 잠시 후 저녁생이 같이 오셨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저구에 쪄서 만든 기장 쌀떡을 칼로 점해서 밥상에 올려놓고 또 어느새 만들었는지 콩가루를 사발에 담아 올려놓았습니다. 떡이 목에 붙지 않게 고스란히 콩고물에 묻혀 잡수세요. 셋째 며느리 말이 아니 이것이 별맛이로구나. 떡 한 덩어리를 맛보던 임씨가 음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지 살보치로 만든 떡이라 이것을 찰떡이라 하면 되겠다. 그날부터 임신의 온 집 식구들이 맛있는 찰떡을 배부르게 먹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로부터 찰떡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찰떡을 왜서 또 인절미라고 하는 걸까요?
0: 네, 그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있은 일인데 어느 날 임금이 공산성으로 시찰을 오게 되는데 나라 임금이 이 고장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임씨는 아침 일찍 셋째 며느리 들어 찰떡을 하라고 하고는 그것을 담은 음식 보따리를 갖고 그 산성을 찾아와서 성문을 지키는 병졸에게 말하기를 백성으로서 임금에게 드릴 음식을 해왔는데 왕님에게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병졸이 그 음식을 왕에게 갖고 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바쳤습니다. 왕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 먹어보았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쫄깃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음식의 맛에 놀라며 떡이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졸은 대답 못하고 그 사람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만들어온 떡인 줄로 알고 있다고만 알았습니다.
1: 네. 문지기 병졸이 임씨와 떡 이름을 묻지 않았군요.
0: 네. 그 말들은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참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임서방이 가져온 떡이라 절세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떡의 이름을 임절미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그날부터 그 찰떡을 임씨가 만든 절대적인 맛이 있다고 하여 임절미라고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미 어음적으로 쉽게 불리우는 인으로 변하여 인절미로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인절미라는 이름이 생겨났군요.
0: 네, 그거로부터 찰떡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는데 점차 후세 사람도 지역에 따라서 그 찰떡을 만드는 방법을 기발하게 바꿔 방아에 찍고 절구에 찍고 돌판에 놓고 나무로 떡매를 만들어 치고 또 점은 떡구이를 만들어치게 되는데 자립살이 나오면서부터 흰 찰떡 즉 인절미를 위주로 만드는데 생일, 결혼, 환갑 등 경사로운 일과 즐거운 명절놀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또 끈적거리고 잘 들어보는 성질처럼 부부관계에도 그렇게 대지를 넘어난 의미가 담긴 음식으로 되어서 잔치날 큰상에 놓고 그리고 또 학업을 닦는 자식이 충실해지라는 의미로 학부모가 소원을 정성을 담아 훈장과 학동을 위한 잔치를 열고 상에 올리는 조선적 전통 음식으로 또 필수 음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으로 냉면의 유래죠. 냉면이라는 명칭은 비록 한자 음이지만 음식 자체는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면에는 어떤 유래가 들어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우선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밀, 메밀, 능마, 감자가루 등으로 길면서도 가늘게 만든 음식의 한 가지를 국수 혹은 면, 면자라고 하며 그것을 냉국이나 김치국을 혹은 수용하는 육수에 말아 먹는 것을 냉면이라고 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먼 옛날 두만강변의 한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가 돌쇠라고 부르는 외아들을 신변에 두고 살았습니다. 어리 묻어나면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들은 어머니를 살뜰하게 돌보는 한편 부자집에 가서 목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부자집 밭을 일부러 나갔는데 커다란 나무뿌리가 있는지라 그것을 파재끼려고 갱이질을 하는데 무엇인가 땅따는 것이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갱이를 놓고 손으로 흙을 헤쳐보니 정교하게 만든 도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돌쇠는 그것을 조심스레 운동에서 꺼낸 다음 흙을 털고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0: 네, 함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걸까요?
1: 네, 돌쇠가 조심스레 함을 열어보면 난생 처음 보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그는 우선 먼저 한평생을 고생 속에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이 보물이면 어머니와 둘이서 등실한 귀화집을 짓고 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해드리면서 한평생 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어머니가 기뻐하시기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생각하면서 도람을 들려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언젠가 한번 장거리에 나갔다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 한 입을 주워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귓전에 울린 것이었습니다. 네. 돌쇠야,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남이 물건에 눈독을 들여서 훔치지 말고 좋은 물건 임자에게 돌려주고 우리 힘으로 벌어먹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돌쇠는 들었던 도람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0: 어머니의 말씀이 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1: 예, 돌쇠는 아무리 생각해도 봐도 이 도람은 부자집 밭에서 주었으니 부자네 집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돌함을 들고 부자네 집을 가지고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돌쇠가 가지고 온 돌함이 보물을 들여다보던 부자는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0분 근심이 뒤따랐습니다. 한 것은 만약 돌쇠 입에서 말이 새어나가면 자연 뒷공론이 있게 되고 또 일단 그 보물을 나무 밑에서 파묻은 원 임자가 나타나면 시끄러운 것이 번연했습니다. 돌쇠야, 이 일을 누구한테나 말하지 말고 이제 일하러 가려무나. 이렇게 말해서 돌쇠를

0: 보내고는 독세 이입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궁리하느라니 오직 주계가만이 대마사 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 네, 부자가 독한 마음을 먹는군요.
0: 네, 그런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기 집에서 죽이다니 관가에서 찾아올 것이고 또 힘으로 하다니 근본 독세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낑낑거림에 머리를 앓고 있는데 충실한 신복으로 있는 마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어서 독세를 줘야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름은 생쥐눈같이 조그마한 눈을 대롭 그리면서 그것이 부자의 기천이 되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그 녀석이 생일인데 3일 동안 집에서 휴식하라고 하면서 파도를 섞어 만든 능마 면자를 생일을 축하하는 장수면이라고 하면 주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그러면 그 자식이 그것을 먹고 속타를 만나 천천히 자기 집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에 파두라는 것이 무슨 약인가 부자가 물었습니다. 파두란 일종 독이 있는 약 초약인데 구척 장수라도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면서 어쩌지 못하나이다. 마름이 얼굴에 마른 웃음을 바르고 대답했습니다. 오, 그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그 자식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에 마름이 내일 제가 직접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먹는 것을 보고 오겠나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렇게 하여나 부자는 머리를 끄덕여 동의하면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부자와 마름이 고약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0: 예, 그런데 바람이 새지 않는 벽이 없다고 그날 아침 부자 마누라의 병 치료를 받던 노중이가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머리를 도리질할 정도로 아무 짓이나 하는 자들이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중이는 모른 척하고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마름이 흘리벌떡 약방으로 달려오던 것이 파도를 사가지고 가재 걸음을 치면서 가는 마름이 뒷모습을 지켜보던 마음씨 착한 노중이는 독세네 집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독세의 사람 내미를 잘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생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양심으로 박하, 감초 두 가지 약초를 달여가지고 독세네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1: 그 두 가지 약초가 무슨 작용을 하는 거죠?
0: 예, 독세네 집에 도착한 노중이는 독세의 어머니와 자초지종을 말하고 나서 박하와 감초를 물에 넣어 끓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갔던 독세가 와서 부자가 가져온 능마면을 먹을 때 이 약물을 담그어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러면 액을 면할 수 있을 거다. 노중이는 그 다음 또 여차여차하라고 신신당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장수면이라면서 능마면자를 독세네 집으로 들고 온 마름은 얼굴에다가 간사한 웃음을 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생일이니 3일간 휴식을 준다. 그러니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잘 지내거라. 그리고 주인님이 장수면을 보내던데 삶아서 먹도록 해라. 그 말에 네 감사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독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능마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름이 또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생일날이만큼 주인님이 나한테 부탁하기를 이 장수면을 그려서 네가 먹는 것을 보고 오라고 부탁하더구나. 언젠부터 그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독세 어머니는 노중이 부탁이 있는지라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아궁에 불을 지펴 그것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능마면을 다 끓자 어머니는 이식적으로 면자 한 사발을 떠서 마름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1: 네, 부잣집 마름이 먹을까요?
0: 네, 마름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금방 밥을 먹고 와서 먹을 데가 없니 자네들이나 많이 먹게나. 그 말에 그럼 우리끼리 먹겠나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삶아놓은 면자를 찬물에 넣고 오랫동안 헹구고 다시 사발에 담은 다음 마늘과 식초를 넣고 또 로중이가 박하와 감초를 넣고 달여준 물을 사발에 놓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독세야, 오늘이 너희 생일인데 어서 많이 먹어라. 독세와 그의 어머니가 먹는 것을 보고 난 마름은 일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름은 창자를 훑어내는 칼이라고 불리우는 파두는 냉수에 헹구면 헹굴수록 그 독성이 빠지고 또 박하와 감초를 다른 물에 그 담그고 마늘과 식초까지 들어가다 보니 파도독이 몽땅 없어진다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박하와 감초가 해독작용을 했군요.
0: 네, 그날 밤 독세와 그의 어머니는 아무런 탈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또 면자를 끓여 먹었는데 먹을수록 구수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맛보게 했는데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고약한 부자 마름은 닭 쫓은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신세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찬물에다 헹구어 차갑게 하는 면을 점차 이름 그대로 냉면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욕심쟁이 부자와 신부가 고약한 마름을 욕하는 말과 더불어 로중이 미덕을 칭찬하면서 온날에 소문을 높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장수 음식으로 기원한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0: 네, 냉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났군요.
1: 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밀, 메밀, 능마, 감자가루에 콩, 옥수수, 소스 등 여러 가지 곡물로 국수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중에서 매끌매끌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메밀로 만든 면을 냉면으로 만들어 제일 즐겨 먹는데 또 음식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좋은 지하수를 뽑거나 질 좋은 샘물을 가져다가 소뼈, 닭뼈 등을 우려낸 물 그리고 맛을 돋구는 여러 가지 조미료로 시원한 육수물까지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음식으로 되어서 세상에 널리 소문놓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0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의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려넣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애써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열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스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그리고 멍석통이란 것은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속이란 것은 빨리, 통이란 건 통한다 말이겠습니다. 몽약에 속하는 빨리 통하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을 밝게 해주는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만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 이걸로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우대 활동의 내용 가운데서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인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한 알만 딱 드시면 완약입니다. 왕상치환처럼 그렇게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 제가 말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여기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곰팥질 위주로 해서 곰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곰팥질 위주로 해서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수한 맥이 나고 빨리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20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장수로방 한번 선택해 보시오. 장수의 비결 해답이 바로 이 제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10각을 싸면 8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역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 하지만 해도 한 번 처음에 드시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 번에 20알 내지 30알씩 드시면서 이렇게 되면 30알씩 드시면 열을 20알씩 드시게 되면 보름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저녁에 식후에 드시는 걸 제청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0: 어지간한 막혔던 것은 뚫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한번 시도해보시오. 그러면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일의 혈관이 팡팡 뚫리게 돼서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잘 보이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이 가운데서는 골격통이 해결받게 되었고 심장과 뇌혈관과 골격통 해결에 있어서는 몸속통이 빨리 해결됩니다. 우리 골격통의 통증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통증으로 전달되는데 몸속통은 경락이 막혀서 심장과 뇌혈관의 뇌졸중, 심근, 여기를 가는 걸 풀어주고 그리고 또 경락이 막혀서 무릎관절, 경추, 요추 여기에 문제 생긴 걸 풀어주는 이런 몸속통 이 제품 자체가 10각을 싸면 8각을 주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물 겁니다.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는데요. 명서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은 우수한 제품이 이번에 우대정책으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집에서 장수로방 씁니다.
0: 아, 그래요.
2: 집에 남편이 예. 예, 완전 내세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예,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밤잠 잘못 쉰다 말인다.
0: 예.
2: 예,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예. 그리고 소변도 작고 좌우간이 추위도 또 세게 타고 거기다가 예.
0: 예.
2: 그래서 여기저기 완전 불편해가지고 서리면 제시가 그렇겠죠 뭐.
0: 예.
2: 근데 약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약소도 이제 크게 그저 그때 조금 낮은 같으로 하다도 또 자꾸 반복이 오고 해가지고 서리는 이 장수로방 선택해서 써봤는데 이걸로 이 위에서 말하던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밤잠 잘 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소변 차수도 좀 드물어주고 예, 자관 식사도 영 잘합니다. 자꾸 맥이 없다고 누워있던데 예.
0: 그렇죠.
2: 지나가 활동도 하고, 예. 그래, 너무 좋으니까, 예. 계속 먹으려고 처음에는, 예. 얼마 안 쌌댔어요.
0: 예.
2: 이렇게 약을 이것저것 많이 쓰다가 그게 효과를 못 보니까, 아예 알리니까 많이 안 쌌댔는데, 이거 써서, 예, 혈액이 좀 알긴단다기라고, 아직까지는 크게 방법이 없고, 예. 그래서 좀 더 쓰려고. 배달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0: 예,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시기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식사하기 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면 되는 건데, 한 시간이라고 뭐 딱 그 시계를 놓고 한 시간 차를 딱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 좌우해서 드시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수한 성분이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 남성이나 여성이나 콤파지튼들해야 되는 건데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늘 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장수로방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선택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열렬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예.
3: 예.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저는 예, 잠이 안 오고 예, 그다음에 이 위가 세게 아픈다.
0: 예.
3: 예, 그리고 이 그러면 감에 땀에 소변 출입 자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 이거 복용하고 그다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랬는데 이거 복용했는데 확실히 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약이
0: 이 제품 자체는 더 두 말 할 것 없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빨리 쳐줍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이 맹감에 소변 밤중에 소변 세게 보던 게 그것도 이렇고 많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 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이 소화되는 건 완전히 좋아지고.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이번에 한 많이 사자고 그랬다 나도.
0: 그렇게 하셔.
3: 장수로방.
0: 예, 장수로방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 예,
0: 우대할 때.
3: 그리고 예, 한 가지 예. 물어볼 거는 그 몸속통이 저 맹감은 중풍에 용 좋답니다.
0: 중풍에는 특수합니다. 이 제품들. 에이.

0: 하시게 되면
1: 지금 예. 우리 오빠 우리 저 맹감은 친척 오빠가 예, 지금 양로원에 있는데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이 몽서통 어떻게 중풍이 언제 이렇게 이거 저 봉행해 좋겠는가 자문한다고 그랬나.
0: 몽서통은 중풍 언제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여기 29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기본으로서 허세, 통증이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모든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제가 그 1페이지부터 60페이지 그 댄스 각본이 있습니다. 그거 봤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사흘 만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게 침대에서 내려오고 화장실 수리 못하던 게 일주일 만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게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해도 이게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빨리 효과를 보고 신경계통을 회복해주는 데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히 주위신경계통을 활성화해주는 데 특수한 효과를 본다는 그런 그 효과성도 이게 충분하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빠분이 이걸 드시게 되면 양로원에서 해방돼서 자기 집에 와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접근하게끔 그렇게 회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그분은 이거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그럼 이거 우리 오빠가 마련해 이번에 저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이번에 네. 특수합니다. 예, 예.
1: 예.
0: 예.
1: 예. 좋은 양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저는 몽서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하게 나빠서 2달을 넣었습니다.
0: 아, 예.
3: 그래, 그리고 또 중풍이 왔습니다.
0: 아, 예.
3: 그래, 지금 이 몽서통이 일주일 썼는데, 지금 효과 0도 없습니다.
0: 그렇죠.
3: 심장 넣었는데, 이전에 계속 숨 차던 게 지금 숨도 차지 않고, 또, 걸린데 좀 되거나 그렇습니다. 30명이 짓고.
0: 예.
3: 집행이 짓지 않고도 일주일 쓴 게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3: 아, 선생님, 예. 선생님 도움이라고 소개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럼요.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주작거지였다 하니까, 뭐, 심장과 뇌혈과 심근 노공에는 이 제품이 특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 성, 그 조합 자체가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그 장수로방 몇 시간 세약입니까?
0: 장수로방, 예, 세약입니다.
4: 예, 그거 물어보겠어요. 예. 예. 예, 그거 뭐니까 장수로방이 이렇게 좀 목이 자꾸 이렇게 가래붙고 그다음에 허기열이 조금 울 올라와서 목이 가래붙는 게 어떻습니까?
0: 아, 호흡계통 관리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좋습니다. 호흡계통 관리에는 이 제품 자체가 호흡계통뿐만 윤폐 역할하는 맥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을 도와줘야 호흡계통도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그리고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 이런 걸 그리고 허시의 통증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이 제품 자체가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인데 이, 일단 사회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에 대해서 열렬한 호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서
4: 알약입니까? 알약입니까?
0: 완약입니다. 장수로방은 완약인데 그 우왕상 싱환처럼 그런 완약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침에
4: 한, 예? 한각이 얼마입니까?
0: 한각의 장수로방이 한각의 198원인데 한각은 엿새 동안 엿새를 아침에 일어나서 엿새 동안 복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정차에 나가니까 한각에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각 싸면 15각을 줍니다. 이 장수로방 자체를 견제해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성 남성 포함해서 콤팥이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이 제품을 증가할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싸도
0: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아저씨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거에 머신산에 한 번 논다면이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밥도 맛이 없고 예. 그래서 이 장수로방 썼는데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첫째, 이 위도 아이 좋고 간도 아이 좋습니다.
0: 위에서 온 제품, 간에서 온 제품, 여기에 28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위, 간에 곰팥에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5: 아, 예. 정말 장수로방이란 말을 잘 들었습니다.
0: 장수로처방입니다. 예, 예,
5: 예. 예. 이 런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간염약도 달고 있고 위약도 달고 있고 또 예, 그 뭐니까 항상 지부초하고 또 이거리랑 채를 달고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0: 예, 예.
5: 그랬는데 이 신기하게 장수로방 쓴 다음에 우선은 그 담낭약 아예 없었습니다. 두 가지로
0: 간 담낭에 이상이 있다는 걸 예. 말하는데 간에 이상이 예. 담낭 이상을 또 부르게 되었는데
5: 예.
0: 이제
5: 그런 게 식사도 예. 잘하고 어선에 개우 저기 한 이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이 위도 치료하지 간도 치료하지 담낭약 아예 없을까 살 것 같단다 하나만 잡을까
0: 그렇잖아요. 예. 예.
5: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잡은 다음에 그 병원에 가 검사했겠습니다.
0: 예.
5: 검사했는지 담낭도 정사이고 이 그런 간도 정사이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그거는 믿어도 정말, 됩니다. 확실합니다. 예예. 예, 예.
5: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일성염이 심해놔서 예, 하룻밤에 소변 한노도 뻔뻔합니다. 그다음에 잠이 아이 와서 예, 너무 뒤척이던데 우선에 하룻밤에 소변 두 번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콩카스 잘 도와줘 있잖아요. 이 다리 맥이나고 다리 헷갑단다.
0: 그렇죠.
5: 그래서 오고 가는 감기를 계속 달고 있었는데 이 약이 또 원기도 도와주고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5: 그래서 네, 이번에 우리 할때 좋을 때좀 이거 장기적으로 오래 쓰자고 장수로방에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장수로방이 지금 우리 지구에 나온 다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열렬한 호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여기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녹각겨도 들어갔고 바지텐도 들어갔고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개이 그 콤파츠라는 그게 들어갔는데 개한테서 콤파츠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예. 예.
0: 여기 구변이라 하는데 개이 그게 들어가나니까 여성들은 요실금이 있거나 단백뇨가 나가거나 남성들은 유정이 생기거나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또 남성들 가운데서 양리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약이 정말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써본 중에 최고입니다.
0: 확실한 효과를 봅니다.
5: 소설을 예. 쓰길 해서 예. 예. 배달받았는 게
0: 예. 예. 예.
5: 감사합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몽고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6: 내용 좋습니다. 나 한 일주일 썼는데 이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예.
0: 예.
6: 그래, 내 한 2년 전에 놓고 왔다 가라 정신이라는 게 올바나던 게 지금 요즘 예용 정신도 차리고 용 좋습니다.
0: 예.
6: 예,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할 거는 예. 우리 친구가 지금 예, 이 완전히 포유 와서 이 절반은 못 쓴단 말입니다.
0: 예. 예.
6: 이 오른쪽은 못 쓴다.
0: 예.
6: 그런데 예,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하냐 이게.
0: 잘 모르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이름은 몽석통 이렇습니다. 몽고의 속이란 것은 빨리 통이란 건 통한다 말입니다.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통하는 제품이 몽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중풍 후유증에서는 기본으로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기본 침대에서 내리지 못하고 자기절로 화장실 가기 힘들고 자기절로 다른 사람 입에다 밥도 해야 되고 이랬던 분들 그리고 직접 중풍 오기 전에 입술이 뻣뻣하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 말씀한다는 게 자꾸 말이 그 잘 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곱씹게 되어 있고 음식을 먹게 되면 잘 제때 소화되지 않고 올림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깨끼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중풍 오기 전에 직전 중풍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풍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이거 개선해주는 특히 중풍 후증 환자들 빨리 일거세우고 자립하게 만드는 데는 몽석통이 제 그 텔레비 각본은 60페이지나 되는 거 제가 뭐 한 달 동안 이거 봤는데 기본으로

0: 그래서 빨리 일었습니다. 빨리 자립합니다. 빨리 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멍석통에 속합니다. 예.
1: 이 멍석통, 이 선생님, 내에 한 일주일 전지 용 효과 빠릅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예.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흘 만에 효과를 본다는 분들 있고, 일주일에 효과 본다는 분들은 기본 비례가 높습니다.
1: 예, 우리 친구는 이런 부연 지 한 3년 된다.
0: 아, 예.
1: 그래서, 그래도 조금 희망 걸고 써보라고 소리.
0: 빨리 이거 쓰라 하세요. 이거 쓰게 되면 네. 기본으로서 그 텔레비 그 각본을 봤는데 아주 그거 보고 저도 가슴이 울렁했습니다. 와, 이거는 풍요한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구나.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예.
1: 예, 이제 뭐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멍석통 이번에 10각을 싸면 8각을 줍니다. 예, 혹은 또 5각 싸면 2각을 주게 돼 있으니까 시도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기회입니다.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시는데요. 멍석통, 멍이라는 것은 멍약이란 말입니다. 속이라는 것은 빨리, 통은 통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게 뭐 뽑을 필요도 없이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심근이 생겼거나 노공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심장 관상동맥이 막혔거나 내 그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기본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멍석통은 내몸 쿨른 약업 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선명한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봉약과 외형 그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봉약은 뭐 한각 안에 300알이 들어있으니까 식후에 복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20알 내지 30알 이렇게 드세요.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그리고 20알씩 드시게 되면 보름 동안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구봉약하고 붙이는 고약이 들어있는데요. 모두 그 붙이는 고약은 야드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드시간 붙이는데 이 구봉약과 이걸 거의 맞서게 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야드시간 붙이고 떼고 그러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붙이는 그 자리는 거기에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이면 당뇨병 그 쉐워에다 그 침혈에다 붙입니다. 전열선이면 전열선 침혈에 붙입니다. 귀관지염은 귀관지염근 침혈에 붙이고, 반신불수에 되면 반신불수구 침혈이 거기 나옵니다. 유선염이 되면 유선염이 있는 거기에다 붙이는 그 그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침혈을 거기다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빨리 통하는 제품 자체가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이 제품을 복용하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기본으로 지금 일구까지 치거샹 가득 그냥 띵샹, 두무샹, 목향, 담양, 치명, 인공사양, 천샹 이게 모두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7개 항에 들어간 제품 이거는 이 처방에만 있습니다. 모두 9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여기 성분이 인공사양 같은 것은 인공우황 같은 거, 그리고 진주 같은 거, 그리고 천샹 여기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금 이미 중풍이 올까봐 매일 걱정하거나 이미 중풍이 와서 쓰러진 적이 있거나 그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나왔거나 이런 분한테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멍석통의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것도 역시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좌우 전에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성분 자체가 기본으로 곰팥을 위주로 하는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 가운데서는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에도 바시텐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이런 성분을 포함해서 특히 네. 여기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게이 그 곰팥이라고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귀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염견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염견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어야 한다. 이게 바로 아계완 소베투크여, 전섬 소베투크여, 사방명군 일을 다 맞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은 기념이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당정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서양전이 앞에서 지휘를 한다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몇 시간씩 전화를 걸 때도 있으니 새로 만든 귀가 아닌 이상 어찌 자국이 안 생기겠습니까? 좋을 내가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럼 일을 도로 남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형편없단 말입니다. 졸려는 말 없이 웃기만 했다. 장국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는 길에 했다는 그 준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 자료는 너무 간단한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졸려는 지원스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준의회의 과정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모태동의 군사지휘에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귀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졸려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말을 맺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구동지는? 박구동지도 대국적이어서 그 뒤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어딘지 떨떠름한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리야 한다. 나중에 회의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던데요? 그랬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로 림표를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장국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졸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일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는 기민한 눈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되물었다. 사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린 10만이 됩니다. 장국도는 목을 꼿꼿이 세우며 물었다. 당신들은? 일방명군은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금 3만이 안 될 겁니다. 졸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국도의 낯빛이 확 변했다. 3만이 안 된다. 장국도가 매서운 눈빛으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오만하게 고개를 건듯 쳐들더니 더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쥐죽은도 조용하였다. 졸려는 괜히 말했구나 싶었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쉽시다. 장국도가 담담하게 말했다. 졸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정치국회의가 관제묘의 대전에서 열리었다. 방 가운데 탁자 몇 개를 놓고 사방돌레 마을에서 빌려온 각양각색의 의자와 긴 걸상을 놓았다. 졸레가 보고를 하느라 주요 위치에 앉고 모태동 주적 장국도 장문천 왕가상 박고 류속이 등발 하계풍 림백거도 모두 앞줄에 앉았다. 류백승 팽덕회 림표 서병진 리부춘 같은 고위급 장군들은 여기저기 편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즐거웠다. 먼저 졸레가 보고를 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수염을 한번 어루만지더니 침착하게 준비한 회의 자료를 펴놓았다. 그는 1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새로운 소베트 구역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작전을 하기 편리해야 하지요. 두 개의 방면군이 모여 힘이 커졌으니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지역은 작지는 않지만은 길이 저거 적한테 둘러싸기 쉽고 반격하기 불리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번, 리현, 무현, 문천 지역은 인구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서 홍군수를 늘리기가 어렵지요. 셋째, 반드시 양식을 자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데다가 소와 양도 모자라고 천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울래는 적의 상황도 분석하여 한다. 이제 장계석이 직계 부대도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적들은 대도하를 봉쇄하고 강 남쪽과 서강 방향에서 홍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홍군은 조원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홍군이 송번, 리현, 무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부대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알맞은 지역은 사천, 섬서, 감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길이 많은 데다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홍군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주력부대는 우선 북쪽으로 나아가 감숙 남부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어 주울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해도 적 130개 탄이 진을 치고 있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서쪽은 넓고 큰 조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은 북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송분을 빼앗기 위해서 호종남 부대와 싸워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기동 전술로 적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장국도는 주울래 보고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가 않았다. 며칠 전 중앙혁명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국도도 전보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주울래가 지휘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것을 군사위원회가 갖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최고 원칙이라고 잘난 말하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국도는 딴 생각을 하느라 주울래가 마지막에 말한 군사기술 문제, 정치 담보 문제, 물자 보급 문제, 군대를 몇 개 종대로 나누는 문제들을 그만 통째로 놓치었다. 장국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울래가 보고를 마친 뒤였다. 사람들이 모두 장국도를 바라보았다. 장국도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는 사방면군이 거둔 성과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에야 행동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장국도는 일사방면군이 함께 남쪽으로 나아가 성도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동쪽으로 진군하면 길이 적어서 안 되고 서쪽은 조원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북으로 전진하면 호종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오면은 쳐야겠지만은 오지 않는데 굳이 치러 나설 까닭은 없다고 했다. 송분을 치려면은 적어도 20개 탄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호종남을 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해보아도 역시 서강을 후방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북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울래는 곁에 앉은 장국도를 힐끗 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리었다. 모태똥은 만담배 한 대를 꺼내어 툭툭 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에 이어놓았다. 장문전의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기색이 돌았다. 회의장에는 삽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독기와 림표가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림표는 기동전으로 싸워 적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야만 근거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고의 발언은 간단하고 시원스러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지를 세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바람직하기에 인민들을 충분히 동원하여 유격전을 벌여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송분을 빼앗고 북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 대통은 담배를 연속 두 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 대통은 장국토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은 할 말은 다 했다. 모 대통이 사방면군 동지들이 아직도 성도를 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장국도의 얼굴이 보일락 말락 붉어지었다. 모 대통이 말을 이었다.
1: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일종의 반격입니다. 만약 반격하지 않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다면 근거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0: 서강으로 물러나려는 장국도를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저 원론을 되짚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송번을 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하였다.
1: 국도 동지가 송분을 치르면 20개 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20개 탄도 적다고 봅니다.
0: 모 대통은 전세 대하여 자세히 말한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초지를 지나기 더욱 어려울 겁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0: 모 대통령의 얘기가 끝나자 팽팽했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어 왕가상 등발, 주덕 서병진, 류속이 하계풍, 류백승이 나서서 졸래의 보고의 힘을 실어주었다. 왕가상은 오늘도 들것에 실려 회의에 참석하였다. 얼굴은 여의고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그래도 무공에서 며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아주 힘이 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지적했다.
2: 만약 적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물러설 생각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둘러 송분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송번 지역에서 호종남의 주력부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싸우는 게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0: 주덕의 발언은 간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졸래가 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송번을 치고 감숙남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원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었다. 장국도는 풀이 죽어 숙소로 돌아왔다. 황초가 얼른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3: 장주석 동지,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0: 장국도는 맥없이 의자에 앉으며 화가 나서 말했다.
3: 엉망이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서.
4: 결정을 내렸습니까?
3: 내렸지. 역시 북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 우리 힘으로 기어이 호종남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지.
4: 남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 이야기한 날 무슨 성의 있겠나. 다들 한편인데 모스크바에서 온 작자마저 모 대통한테 붙었더군.
4: 그럼 공격을 받았습니까?
3: 은근히 찌르기도 하고 내놓고 찌르기도 하더군.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 대통이 좀 나은 것 같아.
4: 이대로 둘 겁니까? 고작 1, 2만 병력을 가지고 8, 9만 명을 좌우지하겠다는 겁니까?
3: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졸래가 말끝마다 집중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누가 누구를 통일하고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건지.
0: 장국도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황초에게 속삭이었다.
2: 시킨 일은 다 했나? 무슨 일 말입니까? 아래서 뭐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3: 예, 이야기를 도로 나눠봤는데 알아낸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2: 준의회의나 회리회의에 대해서 아래서는 잘 모르더군요. 좀 더 애써보게.
3: 예.
0: 이때 밖에서 누군가 장국도를 불렀다.
1: 국도동지, 있습니까?
0: 주울레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국도가 급히 일어나 맞았다. 주울레가 호주문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1: 이건 주왕이 무공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방 찍어냈습니다.
0: 장국도가 등산 서류를 얼른 받아들였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였고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주황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장국도 동지를 주황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한다. 장국도는 흐뭇해 났지만은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내일 출발해야겠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지요.
3: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지요.
0: 장국도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3: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좀 늦을 겁니다.
0: 주울레는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5: 흑수 노화를 잊은 홍군 전사는 없다. 굶주림과 적에게 총소리는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디가나 백성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 마을. 적막함은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한다.
0: 홍군 일방명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당연하게만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라겹이 씨는 그 자리에 새싹이 돋듯 리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성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별의 계절 약속의 계절을 전해드립니다.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을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해지며 락엽은 땅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가을이 주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서정적이고 잔잔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시간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시간을 내서 예,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강철수 주임은 예, 일찍이 장충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예, 조약에는 예,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또 임상 경험을 말죠. 적어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북경시 둥주문의원이라든가 장천중의학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40여 년이 임상 경험을 말죠. 갖춘 분인데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현은증, 두통증에 이러한 병증, 관심병, 심교통에 중풍으로 나타나는 말죠. 반신불수라든가에 이러한 후유증에 면풍에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날 때에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에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간염, 담낭염에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에 여러 가지 류형의 비염, 특히는 과민성 비염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신적액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중약하고 친구료법을 결합해서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경견종합증, 요추관판 돌출증에 그리고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족근통, 중노년 분들에게 자주로 발생하는 허리다리 아픈 병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

0: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도리라고 말이죠. 얘기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강철수 주임이가 뭔가에 되면 골관절 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몇 가지 병증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말이죠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요투 하는데 우리 골관절 교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세가 많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이죠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픈데 저 허리를 말이죠 돌리거나 돌아눕거나 이것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일단에 말이죠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또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1: 네.
0: 허리가 아프면서의 아래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위로 말이죠 환자분들이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줄이 쫙쫙 뻗치면 아파납니다.
1: 네.
0: 심할 때는 말이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픔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수한 또 류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여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외선증이라고 한종말로 말하는데 우리 말이죠 말꼬리 신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을 말이죠 일단에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또 대소변이 나가는 것을 말이죠 모른단 말입니다.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말이죠 뇨실금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양위라든가 조설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제때 우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신경이라든가 모종장기가 말이죠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수뇨관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란미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여기에 말이죠 다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는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생활에 일상생활에 아주 영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아프면서 걸음걸이가 말이죠 제대로 되지 못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러다가 말이죠 일단에 정확한 치료수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위축현상이 생깁니다. 이때는 말이죠 치료가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탄환현상이 생깁니다. 아예 말이죠 일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관절교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노년 분들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관건은 말이죠 우리 중의학에서의 이런 말이 있는데 깐주진의 심옥이라 합니다. 힘줄에 그리고 선주구의 뼈를 말하는데 이 말이죠 중노년 분들이 50세부터 시작해서 이 공능이가 말이죠 많이 말이죠 허약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제가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0: 예, 진단을 받았습니까?
2: 예, 그래서 저 강철수 저 주임 선생께 저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그래, 지금 통증도 아주 약해지고 거의 뭐 완치됐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먹던 약이 떨어져서 오늘 또 방문 예약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2: 네, 수고하세요.
0: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3: 아, 오늘은 또 전문 하겠습니다.
0: 예.
3: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그 간주배일공의 약증교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3: 강철수 선생님.
0: 예, 예, 예.
3: 그래, 오늘 가서 또 연락하자, 그럽니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0: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선생님. 저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박윤덕 교수님 병 보러 가서 약 땡기기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하나는 어제 혈압이 엄청하게 되고 계속 심장이 자꾸 어제 빨리 뛰고
0: 예.
4: 예, 그리고 자꾸 잠도 잘 나요. 그래서 정약 먹은 게 많이 낫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4: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친구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오전만 옵니까?
0: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4: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0: 예.
5: 저, 내가 전번에, 저, 그, 길자중이병원에 가서 그, 중약을 떠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0: 어느 분은 보였댔습니까?
5: 아, 그때 그, 저, 그, 김누인가, 그, 김누인가. 어, 박창호 성찰이 왔습니다.
0: 예, 예, 예. 예, 예. 어떤 정황에서?
5: 나는 주약이 그, 이 소화가 잘라야 되고, 예. 항상 이 위에 많이 알았습니다. 계속 예. 소화가 와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항상 불편하고 해서, 그때 그 전문에 찾아가서 그 중약을 줘봤는데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
0: 예, 예.
5: 이번에 또 한번 좀 더 써보자 그랬는데, 그,
0: 예, 예. 예. 끊어도록 합시다. 연결시겠습니다. 예, 예.
5: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예약해 주셔.
0: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6: 예, 그 수원장을 예약합니다.
0: 예, 무슨 증사 있습니까?
6: 저번에 머리 어지럼증하고 귀 안에서 소리.
0: 예, 예.
6: 예,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원장인데 한번 약을 쓴 게, 귀 안에 소리 나는 걸 아마에 나가지고.
0: 예.
6: 잠도 괜찮게 잡니다. 그래서 한번 약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6: 네,
0: 오세요.
6: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7: 예, 난 저기 강철수 선생님의 병원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7: 예, 골갈로 허리 모질 아프고
0: 예.
7: 이렇게 돌아도 못 놓겠습니다.
0: 예, 예.
7: 그래서 이 강철수 선생의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7: 저기 예, 돌아 눕기도 쉽고 그다음에 걸어다니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7: 무릎 관절이 많이 저기 아팠는데 지금 강철수 선생 배우고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7: 예.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자고서 이거는 예약하자고 그래요.
0: 예, 예.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0: 예.
8: 예, 저는 그 박창호 준 선생님한테 병원에서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8: 예, 계속 이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고 소화에 되는 게 전야일에 와서 써가지고 많이 나섰습니다.
0: 예, 예.
8: 요즘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추우면서 또 기침나고 가래가 많이 성갑니다.
0: 예, 예.
8: 또 다시 가 보이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8: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9: 예.

0: 말씀하세요.
1: 예약합시다. 예약합시다.
0: 어느 번호 예약하게?
1: 나는 저기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 요즘 지금 옛날이 차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잠도 잘 안 오지.
0: 예.
1: 소화도 안 되지. 이래서 오늘이 예약하고 가보겠습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1: 네,
0: 오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말해도 돼요?
0: 예, 됩니다.
3: 아, 나는 길태병원의 강철수 선생님의 환자예요.
0: 예.
3: 요즘 뭐, 약 먹고 주임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또 며칠 한 번씩 또 그래다도 또 이제 좀 아프고 해서는 좀 오늘이
0: 무슨 저,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아, 위가 어제 저번에 삼양 깼다 먹고 침 맞았는데 자꾸 빼부르라고.
0: 예, 예.
3: 그리고 다리도 허리랑 많이 좋아졌던 게 또 모습 좋아졌다고 운동해본다 그러니까 또 힘들었는지.
0: 예.
3: 아파가도 그래요.
0: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어, 저는 이 무릎이 아프고, 이 어깨도 아프고 해서, 이 찬바람 떨어지니까, 나 다리랑 무릎이 더 아파서, 그, 최영희 선생 있잖아요.
0: 예, 예.
4: 예, 그 선생, 이 가서, 이 진도 맞고, 그랬지만,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0: 예, 예.
4: 예, 예. 그래서, 모두 이 아픈 분들이 가서 많이 치료해라고, 문의합니다.
0: 예,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돈이요.
4: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아, 저님, 예. 아, 길태병원이죠, 예?
0: 예, 예, 예.
6: 네, 그럼, 그냥 길태병원 환자인데.
0: 어느 분을 보입니까?
6: 그 강주민들이 갑니다.
0: 아, 예, 강철수 선생. 예, 예.
6: 예, 예. 그 가는 게 저희는 경주병이라서 그 같이 치료받는데 그 약도 떼고 침도 맞습니다.
0: 예, 예.
6: 그냥 거기 가서 가는 게 중요한 어제함에 약도 약이지만 그 침이 묘하더라는데 그 침 받는다는.
0: 예, 예.
6: 아주 시원하고 말이야.
0: 그렇죠, 예.
6: 그래서 내 어쨌든 그래서 나 그 침을 툭 쪼그라게 하고 그다음 약도 약 좋아합니다.
0: 예, 예.
6: 내가 또 가다 오게 됩니다. 거기로.
0: 예,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6: 그냥 오늘 가면 되죠. 예,
0: 예 그랬어요. 예, 예.
6: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퇴행성 관절염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을 놓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기 때문에 이 연령 단계에 말이죠. 예,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예, 관절의 부위가 말이죠. 아파나고 예, 뻣뻣해지고 예, 심지어는 말이죠. 예, 활동 저해를 받는데 예,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예,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예, 버스를 탈 때 오르내리거나 이럴 때 말이죠. 통증이 심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문진에 오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프긴 아픈데 말이죠. 어떨 때는 걷기 불편하고 그리고 말이죠. 걸을 때게 되면 말이죠. 무릎에서 말이죠. 구두둑 구두둑 말이죠. 소리가 난다 합니다. 심할 때는 그 관절마디 부위가 말이죠. 종창 현상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7: 예. 저는 요즘에는 무릎이 아파서.
0: 예.
7: 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거기 내 그, 대중에 그 강철수 좀 만들어서 치료받은 게.
0: 예.
7: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7: 조금 더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시간에 편리한가?
0: 아, 그냥 시간을 내서 오시면 됩니다. 연계되었습니다.
7: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7: 네,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리고, 예, 이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 유전인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0: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예, 이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말이죠. 더 많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예, 간혹 가다 말이죠. 예, 출근할 땐 버스를 타는 습관이 있는데 그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예, 뚱뚱한 분들이 예,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 체중이 말이죠, 예, 증가됨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관절마디가 말이죠, 예, 엄중한 부담을 말이죠, 받으면서, 예, 년龄 단계보다 일찍이 말이죠, 예, 퇴행성 개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예.
2: 네.
0: 아, 그리고, 예,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0: 아니 무슨 퇴행성 관절염이 또 성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다 하는 말입니다.
2: 네.
0: 그러면 물어보겠죠. 어째서 그런가? 예? 여기에 말이죠. 여성분들이 말이죠.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관절 연골이라는 것이 이 말이죠. 여성분들이 자성 호르몬 수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의증치에
2: 네.
0: 월경이 끝이 났단 말이죠. 이 뒤끝에 말이죠. 이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감소되면서 관절이 연골이 일찍이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2: 네.
0: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스승증에
2: 무슨 뜻이죠?
0: 골질 소성에
2: 네.
0: 그러니까 그 골질이가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수평에 비해서 많이 말이죠. 내려간다 말입니다.
2: 네.
0: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압력에 대해서 말이죠. 견디는 이런 능력이가 내려갑니다.
2: 네.
0: 이러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이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면서 퇴신신관제의 관절염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2: 네.
0: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주위에 많은데 관건 문제는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2: 네.
0: 하나는 말이죠. 공능장애가 온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무릎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아프고 하나는 무릎을 말이죠. 폈다 구부렸다 하기 바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바쁘고 말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길을 걷기가 말이죠.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경련 현상이 자주로 생깁니다.
2: 네.
0: 늘상 말이죠. 근육의 피로감을 느끼고 경련은 일으키고 이럴 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2: 네.
0: 그리고 말이죠. 환자분들 말을 맞다나 꾸두둑 꾸두둑 소리가 난다는데 마찰음이 생깁니다. 예. 이 말이죠. 문제를 우리가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여성분들 속에서, 예? 지금 할맹이 할맹인데 할머니들 속에서, 예, 많이 우리 말이죠. 보완할 수 있는데, 기형으로 또 말이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이 비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이런 질병이 오게 되면 사실 말이죠. 진단하기는 쉽지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하나는 말이죠. 체중을 말이죠. 절대적으로 말이죠. 정상화해야 됩니다. 너무 말이죠. 폭식을 하지 말고 말이죠. 우리 것은 말이죠. 꼭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8: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그닛 육합동풍 당대발의 정효공주묘 벽화폭식복원성과전이 연변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변강대지에서 오랜 세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살며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해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보도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육합동풍 문맥 장백에서는 계속해 발해와 중원이 문맥을 같이하고 서로 교류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육합동풍 주제 전시청에 들어서면 천년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룩진 표화와 한 폭 한 폭의 사진, 대조 도표들은 발해국과 당나라가 문맥을 같이하고 리악이 통했던 역사적 사실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300여 년 전 옛 연변대제는 해동성국으로 불린 발해국이 흥기했습니다. 발해국은 송말 말갈족을 주체로 기원 698년에 동무산 일대에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15대 왕을 거쳤으며 229년간 존속했습니다. 옛 연변 지역은 발해국 전기와 중기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발해국은 장기간 당나라의 책봉을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하고 왕래했으며 정치, 례제,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중원 지역을 전면적으로 본받아 헌상 중국의 문명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정치 제도에서 발해국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 중추 정치 체제 구조를 계승을 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경부주 현제를 실시했으며 오경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5부 62조 132여 개 현을 두었습니다. 발해국의 오경 가운데 연변 지역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활용 서고성의 중경 현덕부와 훈춘 8년성의 동경 용원부입니다. 발해 정권은 유학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중원 지역을 본받아 비교적 완비한 유학 교육 체계를 건립했습니다. 이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공주묘에서 출토된 정효공주묘지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백교양부 주임 리해글입니다. 이 묘비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해서체로 비석이 음각되는데 모두 728자로 되어 있으며 한자입니다. 당시 발해국에서 한자를 통용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레제 면에서 발해국은 당나라 레제를 본보기로

0: 야채 레제 질서를 세웠습니다. 전시청에 진열이 된 당나라와 발의 품계별 복색 대조표를 보면 복색면에서 량자의 품계별 복색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해결입니다. 당나라에서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서 복장 색상이 모두 달랐습니다. 발해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도 발해국의 뇌제가 당나라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복식만 봐도 문화와 정치 교류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해국 문화를 깊이 요약하게 됐습니다. 철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연변 지역은 여러 민족의 문화 융합이 가져온 적극적인 영향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해국이 정치 문화 레제 면에서 전면적으로 당나라를 본받은 것은 바로 당나라 신 온정균이 읊은 강력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문화는 본래 한 집안이라는 식구의 생동한 구현입니다. 백산 흑수 사이의 천년 역사나 동북변강 문명이 예로부터 중화문명에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이 이미 역사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제도 기제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 기제, 보장 조치와 감독 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영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 부문의 통괄 협조, 민족 사업 부문의 직책 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 참여를 견지 완승하는 민족 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 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 조직, 기업사업 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인재, 재정, 사회치리기제, 위험 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응용관리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판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업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하는 언어문자와 인민대중사진전이 14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립각해 우리나라 언어 문자 사업에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 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 대중의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 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 선전 주간 회고 국가 관건 분야 언어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례 특별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 영상과 신시대 기록 사진에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영도 안에 언어문자 사업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류우편함, 편지 모집선시 등

0: 대중성 활동을 적은 게 아니야. 국가통령 은호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령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령 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일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제식을 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조치하고 길림성부녀아동기금회에서 주관한 어머니 창업순환금 프로젝트 30주년 전국사업교류회의 및 역량 강화 양성활동이 근일 우리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8개 성자치구와 신강생산건설병단의 부녀연합회, 부녀아동기금회 책임자와 여성창업선도사, 애심기업 대표, 업계 전문가 등 근 100명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는 1996년 전국부녀연합회 지도하에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발개했으며 소액 대출, 가구별 지원, 순환 사용의 공익 모식을 채택하고 각급 부녀연합회 조직과 애심기업, 사회각계 역량을 연동시켜 향촌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0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받아 로계로 순환금 1,600만 원을 쟁취했으며 7개 합작사와 기업을 부축해 4천여 명 여성이 혜택을 보게 했고 농가 소득을 2천여만 원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주 광동촌, 도산촌의 농업, 문화, 관광산업과 성내 요수의 집공예산업, 구태와 영길의 녹색입설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부녀아동기금회 비서장 리선화입니다. 이번 활동은 경험 교류, 역량 강화 양성, 현지 참관 등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부녀연합회 대표들은 각계 프로젝트 규범화 관리, 특색 산업 육성, 여성 정밀 방조 부축 등 여러 면을 둘러싸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사업 경로와 경험을 독려했습니다. 8명의 프로젝트 수혜 여성 대표들은 자신의 경력과 결부시켜 순환금 프로젝트 지원 아래 창업하고 취업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 기간 중국 농업과학원과 길림대학 전문가들은 각기 농업 혜택 정책 해독, 향촌에서의 디지털 지능 기술 응용, 향촌 특색 제품 브랜드 구축 등 내용을 둘러싸고 특강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소 안도현 두산촌과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여성 민박, 리마 경제와 농업, 문화, 관광산업 융합 발전 실천을 참관 학습했습니다.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조치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 차 참가업체 56개, 중고차 참가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 유관 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 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 활력을 일청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0: 연변주 진달의 은영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농장에서 막을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는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구,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사, B조 60세 이사, C조 65세 이사, D조 70세 이상 등 4개 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환을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켈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2: 한룡 씨,
0: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 준 우리 주 노인 체육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3: 我们연변啊感到很自豪.
0: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의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선전놀이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주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연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의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길림성애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 내용에 이어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 습금형 총사기의 새 시대의 청년 문화 건설을 강화합니다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애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중약관리국과 길림성 당위, 길림성 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영로 3향 장백산 인삼 동남아 문화 무역행이 최근 말레이시아와 越남을 순회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 중약 문화와 현대적 양생 지혜를 동남아에 알리는 문화 산업 교류의 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행사장에서 맥법 진료, 중리 추나, 인삼 약선 요리 및 차 시음 등을 체험하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삼의 해외 인삼 활용 사례와 현대의 과학적 가치, 전통 양생 지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동남아의 기후와 체질에 맞는 인삼 활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말레이시아 교포 리우영 씨는 해외에서 고향인 중국 동북부의 인삼 제품을 보니 반갑고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고 현지인 장문은 맥진을 통해 마음의 변화까지 읽어낸다니 너무 신기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장백산 제3풍습의 4대 계승자인 류종계는 행사장에 야생인삼 채굴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 도구와 옛 물건을 전시하며 중국 고유의 제3문화를 알렸습니다. 류종계는 장백산 제3풍습은 흔히 방산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장백산 선민들이 오랫동안 발전시킨 전통으로 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越남 무역박람회는 길림성 인삼 관련 기업 20여 곳이 참가해 100여 종의 인삼 제품을 선보였으며 현지 기관들과의 협력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주임의사 류철구는 장백산 인삼은 미병을 예방, 양생을 중시, 자연을 순응하라는 중국 전통의학의 핵심 가치를 지닌 도지약재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중경한의학센터의 우동동 부교수는 동남아는 중의학에 대한 수요와 대중적 기반이 탄탄해 중의학 진료와 특색 양생 관리가 국경 간 의료협력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는 인삼 등 특산품의 해외 진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국가지리 표지 제품이자 중국 유럽 상호 인증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은 도지 산지와 안정적 품질, 국제 인증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말레이시아 행사에서는 중국 길림 장백산 인삼 동남아 운영 전시 거래센터와 중약 장백산 인삼 문화선전교육기지 등 두 개 국제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인삼의 전시, 거래, 문화 전파,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주요 프로젝트 조인식이 거행됐습니다. 중국 동방홍 양삼 야급, 길림성 선상이 장백산 인삼위원회사 등 현지의 선두 기업들이 해외 기관과 인증, 시장 진입, 해외 전시 판매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길림성 과학기술협회 당조 서기 겸 길림성 인삼산업 전반반장 진요희는 이번 행사는 문화 상호학습의 려정임과 동시에 산업을 깊이 있게 개척하는 려정이라며 장백산 인삼은 길림성이 세계에 내미는 명함이자 천년 문화와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춘 황금 간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길림성은 최근 인삼을 핵심 우세 산업으로 육성해 종자 보호부터 재벌 가공, 표준 재성, 과학기술 혁신에 이르는 전주기 발전 체계를 구축했다며 2025년 말 기준 길림성 인삼 산업의 전 산업 체인 생산액은 천억 원을 돌파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림성은 향후 중리학 해외 문화 전파와 국경 간 산업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인삼을 다채로운 제품 형태로 해외 소비 시장에 안착시켜 백초지왕의 양생 지혜가 전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 길림성 생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산록수의 생태 가치와 발전 가치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동북 생태권의 핵심에 위치한 길림성은 독특한 생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백산, 흑토지, 하천과 습지를 품은 길림성은 중국 북부의 든든한 생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록화와 사막화 방지, 삼림과 하천 복원을 추진한 결과 전성의 생태 바탕색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맑음의 이면에는 국가 생태 안전의 수호자로서 엄격한 방어선 사명을 지키면서도 우수한 생태 자원을 진정으로 활성화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논리적 고민이 남아있었습니다. 중국의 생태 지도에서 길림성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동부 리면은 천리 넘게 이어지며 삼강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동부가 기후를 조절하며 희귀한 생물들을 보호하는 천연적인 생태 보물고입니다. 중부의 만 헥타르 흑토지는 국가의 식량 안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초원습지와 방풍 림대는 서로 어우러져 풍사가 동쪽으로 불어오는 요지를 가로막음으로써 북방의 방풍고사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적 사명은 길림 생태보호의 특수성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개발이 아니라 지킴입니다. 전역의 안정적인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내의 많은 중점 생태기능 구들은 장기적으로 개발 강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생태 공간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복원과 관리 보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길림성 생태 건설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략적 가치가 아주 크고 사회적 효익이 매우 안정적이나 단기 산업 성장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수호, 기초적인 복원 자금은 북방의 생태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직관적인 경제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의 록수 청산은 우선 국가의 생태 장벽, 전략적 기반이고 그 다음으로 지방 발전의 량질 자원입니다. 산, 수, 림전, 호처사의 일체화 정비, 흑토지 전문 보호, 류역 시스템 정비, 삼북 프로젝트 지속 추진, 열흘 동안 끊이지 않는 수호를 통해 길림성의 생태는 육안으로 보이는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삼림이 더욱 무성하고 강과 호수가 더욱 맑아지고 습지가 다시 회복되고 모래먼지가 점차 사라지면서 전역 생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면 길림성의 생태는 여전히 취약한 회복성 형상계에 처해 있는 바 견고한 자체순환 안정상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산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자생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림분 구조 또한 여전히 최소화되어야 하며 극단적인 날씨, 병충해 충격에 대비한 생태 위험 방지 능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부에서 해마다 흑토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국부적인 수토 료실, 침식구의 재발, 지력 감쇄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존재하기에 량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생태 함량의 균형을 1년 내내 세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서부는 단행간의 물 보충과 모래 퇴치, 식물 피복 복원을 거쳐 모래밭이 고척화되고 습지가 다시 활성화되었지만 생태계 구조가 여전히 단일하고 수원 보급, 식물 피복과 사막 고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그만 해이해지면 복원 성과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전액의 간류 하천 수질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해지고 있지만 말초 지류, 향촌의 작은 수치는 쉽게 계절, 농사의 영향을 받기에 단계적인 반등, 국부적인 파동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정밀화 정비에서 가장 어려운 세부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국부적으로 취약하며 전반이 견고하고 세부 사항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길림성 생태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길림성은 단행간 이미 성숙되고 완비된 생태 보호, 감독 관리, 복원 체계를 구축했고 제도, 자금, 관리 보호 역량이 지속적으로 락착됐으며 전액의 녹색 보호, 녹색 수호, 녹색 사랑의 구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녹색을 잘 지키는 것은 이미 합격된 답안이고 녹색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는 여전히 향후의 난제입니다. 최고의 생태자원 우세를 품은 길림성 생태산업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초급 단계에 처했습니다. 리마 자원이 많지만 정품 브랜드가 적으며 재배 양식 규모가 작지 않지만 고부가가치 사슬이 길지 않습니다. 생태문화 관광은 여전히 전통 관광을 위주로 하고 몰입식 체험, 사계절 연동, 전사슬 운행에 성숙한 업태가 드뭅니다. 흙토지 생태 농경, 습지 경제, 림업 탄회 등 신흥 곳은 자원 비축이 충족하나 착지 규모화, 시장화 속도가 여전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북방 생태 장벽의 핵심 기능의 제약을 받아 길림성의 대량의 량질 생태 구역들은 고강도 상업화 개발을 할 수 없고

전형적인 구조적 모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100%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환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 우세가 최고이지만 산업 발전 수준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난 수십 년 동안 길림성 생태 사업의 핵심이 단점을 보완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우환을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남은 생태 파괴, 환경 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향후 핵심 명제는 이미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바 바로 피동적인 복원에서 주동적이고 과학적이며 장기적인 생태의 경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경영은 결코 미리 앞당겨 개발하거나 모세물을 보내 고기를 잡는 식의 개발이 아니라 삼중의 더 높은 차원의 고수와 돌파입니다. 정확하게 안정을 유지하고 생태의 저력을 튼튼히 다지합니다. 림분 구조, 수토 체계, 하천과 호수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생태의 회복력의 단점을 보완해 산림, 흙토지, 습지가 더욱 안정적인 자체 복원, 자체 순환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인공수호에서 점차 생태의 자체 지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저선을 엄수해 기존의 성과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생태 경계선, 경작지 최저선, 하천과 호수 변계선을 주시하고 미세한 교란, 은밀한 파괴를 방비함으로써 단행간 어렵게 얻은 생태의 바탕식을 지키고 문제의 반등과 재발을 두절해야 합니다. 동력을 부여해 전환하고 생태의 보너스를 방출해야 합니다. 한지 생태, 흑토 농경, 림의 습지에 독특한 우세에 입각해 저탄소 농업, 정품 림화 산업, 몰입식 생태문화 관광, 생태 흡수원 등 녹색 업태의 심경으로 정적인 생태 자원을 동적인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림성의 가장 훌륭한 생태 답안지는 영원히 쌍방향 균형입니다. 국가 장벽의 책임을 지키고 록수청산의 가치를 잘 봐주어 백산송수의 생태 우세가 진정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우세로 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 생태보호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전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등 부문은 연합해 생태보호 15차 5개년 계획을 인수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생태공간 구도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생태의 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며 생물 다양성 상실 추세가 효과적으로 완화되고 량질의 생태상품 공급이 더욱 풍부해지며 생태계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생태보호 및 보건감독 제도가 가열층 보완되며 국가 생태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또 계획에서는 15시기에 여러 구체적인 목표를 제기하는데 주로 자연보호지 육지 면적이 육지 국토 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생태질 지수를 86.5까지 향상시키며 수토 보존율은 74% 이상, 삼림 비복률은 25.8%에 달성시키는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에서는 생태공간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하는데 생태보호 및 보건감독관리 중점지역은 기본적으로 생태보호 붉은산, 자연보호구, 중요 생태기능구, 국가중점생태기능구, 생물다양성보호우선구역, 삼북공정구역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면과 관련해 계획에서는 자연생태계 회복을 시행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 거주환경지를 향상시키는 세 가지 면의 임무를 포착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초원, 삼림, 하천, 호수, 습지 등 보호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원시 사막 보호를 강화하고 빙하, 설산, 동토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며 전형적인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 매립, 간척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계획에서는 도시 녹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원 녹지 개방 및 공유를 추동하며 도시 습지 생태와 물환경 복원을 강화하고 농촌의 규모가 작고 수량이 적은 수치에 대한 물환경 치리를 강화하며 향촌의 산, 논밭, 하천, 호수, 습지의 원시적 풍모를 보호하고 농촌 녹화 및 미화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토종 수목을 우선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생태질 감시 측정 평가를 강화하며 생태보호 감독 집법을 엄격히 하고 생태보호 보장 체계를 건전해하며 생태 문명 시범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등 임무를 포착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새 규정이 실시됐습니다. 바로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입니다. 규정은 예방 우선 종합시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의 출국 후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신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안전 위험에 대한 알림 경고를 적시에 발표합니다. 국문 외교 문화 관광 주관 부문 및 해외 주재 외교 기구는 관련 국가 지역의 전쟁 또는 무장 충돌, 사회 지연, 자연 재해, 사고 재난, 전염병 유행 등 안전 형세에 따라 해외와 관광 목적지 안전 위험 경고를 적시에 공식 발표해야 합니다. 출국 단계 안전 위험 예방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 서류 신청을 접수 심사하고 출입국 검사를 진행할 때 국민에게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꼭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현재 안전 형세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예방 조치를 강화해 필요시 위험 등급이 최고 수준이거나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 관리를 규범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사기 당해 출국하거나 허위 사유로 불법 출국해 다국경 도박, 전신 인터넷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종사하는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국한 뒤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해 국가 산업 안전과 기술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문제에 대해 규정은 출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국자는 출국을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이민관리기구의 신분과 신청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규정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 사유를 보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서 위법 범죄 활동을 감행해 국가 안전과 리익을 침해했을 경우 수출관리 통제, 기술수출입 관리 등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안전과 기술안전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외국인의 입국 관리를 1층 규범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입국 관리를 강화합니다. 입국자는 입국 및 체류, 거류를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민관리기구, 비자기관에서 신분, 신청 사유를 조사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에게는 초청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국 금지 사유를 보완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경 변경 관리를 방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국 대응 조치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제재 대응, 개입 대응, 법률 관할에 대한 법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제재 대상,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악의적인 실체 목록 또는 제재 및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경우 이민관리기구와 비자기관은 법에 따라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규정은 출입국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가해층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되는 주간 부문 및 그 3.1구는 직책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중개봉사기구는 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정보를 루설,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금지를 결정한 관련 기구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출국 금지의 사실, 리유, 근거 및 구제 경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민관리기구는 출국 금지 결정을 집행할 때 관련 기관의 통지를 당사자에게 알림으로써 당사자 출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프로 마지막 내용으로 습금형 총색의 새시대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합시다를 마련했습니다. 청렴은 정치의 근본입니다. 7월 30일 습금형 총색에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당은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보다 높은 표준과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새 시대에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소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하며 당 건설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비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량완 정치 국면을 공고히 다지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것을 중시해 극약 처방으로 병을 고치고 강력한 제도로 부패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데도 힘을 기울여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문화를 함양하고 정치의 근본을 지켜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새 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청렴의식을 강화해 청백하게 처신하고 깨끗하게 일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문화로 청렴함을 육성하며 강력한 조치로 지엽적인 문제를 다스리고 장기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림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새 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해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버팀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청렴문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시종일관 견제해왔습니다. 하북성 정정현에서는 지도 간부들의 사업 기풍을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규정 제정을 주재했고 복건성 영덕에서는 렴정 관련 12가지 규정 제정을 주재했으며 절강성을 이끌던 기간에는 성 차원에서 청렴문화 건설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려 당풍과 청풍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사회 기풍과 대중 기풍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공급을 보완해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에 따를 규정이 있고 의가할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주황 8가지 규정을 재정 실시해 기풍 건설의 황금 명함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 강화를 중요한 개혁 포치에 포함시켰으며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 3개 내

행동기획 2025년 2027년을 인수해 발표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며 한결같은 전략적 사고와 끊임없는 모색을 보여줬습니다.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은 습금평 새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정신적 핵심으로 삼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에서 자양분을 깊이 섭취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습금평 종사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부패할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근본을 바로잡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저력과 자양이 없다면 신앙과 신념은 깊고 굳건해지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로 멸사 봉공하고 청렴 결백하게 스스로 절개를 지키는 정신적 경지를 함양하며 혁명 문화로 공적인 일을 위해 사사로운 일을 잊고 기꺼이 헌신하는 고상한 품격을 단련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로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하남성 란고현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습금평 종사기는 란고현 역사상 청렴한 관리였던 장백행의 각증 경문을 인용했습니다. 실 한 놀이, 나달 한 돌에도 나의 명예와 절개가 걸려있고 돈 한 푼, 하찮은 물건 하나에도 백성의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백성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베풀며 백성이 받는 은혜는 한 푼에 그치지 않지만 부당하게 한 푼이라도 취하면 내 인품은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누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저 평범한 사교적인 왕래라고 말하는가? 이는 실로 자신의 렴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면 이런 물건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종사기는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말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며 늘 이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왔습니다. 하북성 평산은 서백파에서는 이곳은 규칙을 세운 곳입니다. 당리의 규칙, 제도의 수립과 집행은 당리의 기풍 건설과 규륙 건설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라고 지적했고 복건성 동산윤 공문창 기념관에서는 공문창 동지를 따라 배움해서 숭고한 덕행을 우러러 보는데 그치지 않고 훌륭한 덕행을 본받아 그와 같이 참된 인간이 되고 올바른 정사를 펼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시대 청년문화 건설이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리상과 신념, 가치와 리념, 도덕과 관념, 규율 의식과 법률 의식을 깊이 천명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토대 위에서 봄비가 만물을 적시듯 소렵시 스며드는 방식으로 당원 간부들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에서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거부하는 사회 기풍에 이르기까지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은 새로운 기풍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습금형 총선에는 정치가 청렴해야만 인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으며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해야만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정직하게 처신하고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했습니다. 가풍은 당기풍, 정부기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 간부가 된 후 습금형 동지는 새로운 지방이 부임할 때마다 친척들과 친우들에게 내가 일하는 지방에서 그 어떤 상업활동을 해서도 안 되며 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 나는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면 따르는 법입니다. 몇 장의 메뉴판과 명수증이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서기가 하북성 부평현을 고찰할 때의 전형 메뉴와 2014년 하남성 란고현을 고찰할 때의 식비의 명수증 그리고 2015년 량가하춘 초미 량우명이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받은 식비의 명수증 일상적인 가정식에는 청렴한 기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해 무실력행하고 단합분투하는 새로운 시대적 기풍을 함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청렴 리념, 청렴 전행을 적극 선전해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거부하는 량화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훌륭한 기풍을 형성시켜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청렴 주제 공원, 청렴 교양 기지, 청렴 마을 각 지역에서는 형식을 혁신해 군중들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청풍 지도 등 플랫폼을 잘 활용해 흩어졌던 청렴 문화 진지들을 하나의 청렴 교양망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오늘날 기관과 학교, 사회구역과 농촌에 이르기까지 바른 기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남들이 고운 빛깔을 칭찬하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맑은 향기를 온 천지에 가득 남기리라.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꾸준히 강화하고 청렴선점이 교육 정밀화 공정을 깊이 추진함으로써 간부들이 청렴 공정해지고 정부가 청렴 깨끗해지며 정치가 투명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 내용에 이어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문의 규정, 습금형 총석의 신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합시다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